0: 페이드아웃이 이렇게 아쉬울 수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니까. 네. 핑크 스웨치에 한참 기분 좋으려는데 아쉽네요. I feel good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연자분의 여유와 관대함은 온도와 습도에서 나온 것이라 추측됩니다. 요즘 누가 어깨치고 지나가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한여름이었으면 싸웠죠. 아, 뭐 이렇게 된 지 며칠 됐다고. 네. 근데 오늘은 진짜 새벽에 베란다를 딱 열었더니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야, 결국 왔구나. 네. 여름 이불 이제 챙겨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오늘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간대요. 아, 일교차가 크니까. 그리고 뭐 저도 어제도 그렇고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송구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많이들 이렇게 목 갈라짐 현상, 감기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예외란 없습니다. 다들 컨디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수진님, 오히려 좋아 정신 늘 염두하지만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네. 6986님, 아이고 첫 곡 나오는데 바로 문자를 주셨어요. 아들 등원시키면서 듣는데 첫 곡이 너무 좋아서 라고. 네. 지금 사실 우리 김나영 프로듀서는 좀 늦은 휴가를 떠난 상태고요. 우리 굿모닝 FM의 최민영 프로듀서께서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수고를 하고 계세요. 근데 참 그 선곡에서 그 결이 느껴지시나 봐요. 참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저희가 숙고해서 선곡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민한 귀를 갖고 계신 우리 아침 가족 여러분. 네. 오늘은 가장 화려한 날이죠. 네. 어떤 사람 A, 캐스커 이준호 씨,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와 함께 어떤 사람 A,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 해피엔딩도 좋고 새드엔딩도 좋고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네, 뭐 말이 그렇지만 코믹쇼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조싱크, 가평군청,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과 함께 할게요.
1: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려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오.

0: 보이스.
1: 네, 들으신 곡은 새내기 걸그룹, 7인조 걸그룹 트위드의 선키스라는 노래였습니다. 잠깐 보니까 팀의 2011년생 멤버도 두 명이나 보이는 것 같은데, 와, 정말 애기죠. 예, 우리 집 막내보다도 훨씬 어린 것 같은데요. 자, 트위드였습니다. 2159님 벌써 소식을 아시고 노래 좋다고 문자 주셨고, 유혜리님도 노래 좋더라고요 라고 반겨주셨습니다. 5223님은 어제부터 잠옷바지 긴바지로 바꿨습니다. 상대도 바꿨나요? 아직은 저는 네, 반팔에 반바지인데요. 오늘 새벽 공기를 느껴보고 슬슬 이제 뭔가 조금 더 두꺼운, 일단 이불 덮는 것만 좀 바꿔도 굳이 뭐 되지 않을까. 제 경험상 10월 초까지는 좀 더웠던 것 같아서 9월 정도는 저 버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감기 다 조심하시고요. 진짜 아유, 이렇게 중간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서글프긴 한데, 아니 또 낮에는 더울 테니까.

그나저나 4947님 추석 기차 예매 날 알림 해놓고 두근두근 기다리다 접속했는데 몇 초 늦은 사이 대기 번호가 6만 번대로 밀려났어요. 슬픈 예감도 40분을 기다려 들어갔더니 서울 경주 매진, 부산 서울도 매진이라 결국 빈손. 추석 전날 밤 10시 출발 고속버스 한 장이 남아서 그거라도 예매 완료했는데 연휴 후에 부산집에서 서울 가는 기차가 없어서 취소표를 이제부터 매일 들락날락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공연도, 기차도, 티켓팅 전쟁. 참, 단 몇 초 사이에 6만 번. 근데 또 취소표도 예, 만만치 않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트위드 멤버가 2011년생 얘기 듣고 와이프가 자기가 시크릿 가든 신명나게 볼 때 태어난 애들이 돈 벌러 나왔다며 자기도 분발하겠대요. 이건 또 무슨 논리가. 5551님. 하긴 그렇죠. 네,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레이첼 야마가타의 노래 듣습니다. Baby, your love.

들으신 곡 조유리 그리고 어제 특별 초대석에 함께 해줬던 우리 쿤디 이석훈 씨가 함께 노래한 야 진짜 제목과 그대로인 것 같아요. 청명한 가을 하늘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의 노래 가을 상자였습니다. 이경님 또 0724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던 노래였습니다. 발라드가 이렇게 좋게 들리는 거 보니까 가을인가 봐요. 최은서님. 어제 쿤디 나온 뒤로 오늘 아침 들으러 왔습니다. 앞으로 잘 들어볼게요. 아, 또 쿤디가 이렇게 영업을 해주셨네요. 이선희님 반갑습니다. 어제 책 사고 집에 오는데 광역버스를 타고 바라본 풍경 자가용의 눈높이와는 달라서 미술관 풍경화를 마치 다른 버전으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높아졌는데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버스에서 보는 풍경 그럴 수 있죠. 0715님 아이고 백진아님은 재채기와 콧물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특히 아침부터 재채기를 많이 하니까 체력이 반으로 깎인 것 같아요. 많은 비염인들 공감하시죠. 이제 더 추워지면 진짜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수가 있을까? 자, 좀 비염에서 이 정도 했더니 좀 해방됐다 하시는 아침 가족들 비법 있으시면 형편되실 때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재현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The Bird and the Bee Heart It on the Radio 하트로 봤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Heard It on the Radio였습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 의료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침으로 지역 의사 전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합격자는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의사 면허를 딴 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 경쟁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원 전에 대학별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수험생 여러분, 꼭 원하는 대학에 붙어서 내년에 새내기로 캠퍼스를 누빌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서도 응원합니다. 요즘 경복궁과 서촌 일대가 이 러너들, 달리는 사람들한테 인기라는데요. 달리기 열풍이 서울 국립고궁박물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 왜일까? 왜? 박물관의 물품 보관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가 이 러너들 사이에 꿀팁처럼 퍼진 것이 발단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박물관 관람객들이 가방이나 또 캐리어 같은 걸 맡길 곳을 못 찾아서 이게 참... 네. 이러다 관람객들 짐 맡기려고 러너들보다 더 뛰어다니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3년 연속 1000만 관중을 돌파한 가운데 야구장 먹거리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배달 플랫폼에 따르면요, 야구장 인기 메뉴 1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도 참 의외입니다, 물회와 육회 세트였어요. 야, 이거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전체 주문의 4분의 1을 넘는 약 27%를 물회와 육회가 차지했고요. 2위가 고추튀김. 야구장 대표 먹거리였던 치킨이 3위로 밀려났다는 소식이에요. 하긴 더우니까 시원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되는데, 또 가을 야구에서는 어떤 메뉴가 뜰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야구 용어인데요. 이것은

밴드에서는 드럼과 베이스도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입니다. Nothing Better.

0: 네, 오늘의 힌트송으로 들었던 브라운 아이드 소울. 아주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정말 들을 때마다 이 노래는 Nothing Better. 오늘 투수와 포수를 일컫는 네, 야구에서는 배터리라고 하죠, 이 조합을. 근데 이 better인지 better인지 가장 영어와 영어식 발음과 미국식 영어 발음의 극명한 차이가 이렇게 나죠. 미국은
1: better,
0: 영국은
1: better.
0: 네, 이렇게 뭘 better.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냥 배터리라고 예전에 하긴 뭐 힌트송으로 사랑의 배터리 나올 줄 알았다고 임현기님, 엄현규님. 그건 너무 정답이 들어 있어가지고 박순정님도 힌트송 생각하느라 제작진분들 수고 많으시다고. 네. 자, 배터리.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3612님인데 물회랑 고추튀김 나오는 거 보니까 문학구장인 것 같아요. 저 단골인데 지난 주말에도 가서 고추튀김 먹고 왔어요. 랜더스요, 비상하라. 그러니까 각 배터리만 해도 자기가 응원하는 그 구단에 있는 배터리들 열심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고추튀김 전문점이 올 시즌에 각 구장마다 새롭게 입점을 했대요. 아, 저도 참 고추튀김 좋아하는데. 예. 스킨케어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아, 이거 뭐 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최상의 배터리 조합은 강민호 원태인이죠. 라고 3831님. 뭐 삼성을 응원하시는 거고. 무적 LG 배터리 박동원 임찬규 사랑합니다. 라고 0804님. 네, 세 분 더. 3488 박인규 강덕래님께는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저칼로리 퀴즈는 주중에 계속되니까 너무 낙심 마시고요. 이어서 멕시코 싱어송라이터 레온 라레기 그리고 밴드 조에의 그 리드 보컬이 밴드 조의 리드 보컬도 맡고 있다고. 예, 레온 라레기의 로코스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0: 네, 영화 Walk to Remember OST에서 6047님이 신청하신 맨디 무어와 조나단 폴맨의 Someday We Will Know 였습니다. 아이고, 85새싹 청취자라고 우리 4106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앞으로 형편되실 때마다 네,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비염, 뭐 기침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효과 보신 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팁 좀 달라 그랬는데 작두콩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7732님부터 해서 1015님 30대 중반까지 비염을 달고 살았는데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잘 챙겨 먹었는데 결국은 면역력 관리가 최고더라고요. 저는 술 끊고 비염이 나았습니다. 야, 주당 여러분들 뜨끔하시겠어요.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닐 텐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예, 특히 환절기 때 이럴 땐 좀 많이 줄여라도 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역력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국내 내노라하는 대학병원 알레르기 내과 선생님이요 라디오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얘기하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굶어야 해서 싫어한다면서 해준 얘긴데 병원에서 처방받아 비강 분무 스프레이를 꾸준히 뿌려주면 된다고 저도 처방받아 뿌렸더니 진짜 확 줄었어요 라고 5442님 아 그럼 일단은 내원을 한번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해주는 비강 분무 스프레이 진짜 그거 그저께 간단하다고요? 아무튼 비염 비법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세정 물티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0: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1: Best sleep.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MK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왜 학교 다닐 때도 제일 멀리 사는 친구가 학교에 제일 먼저 등교하는 것처럼 오늘도 캐스커 준호 씨 벌써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잠깐 걸어서 5분 거리에 살 때 인생의 모든 지각을 그때 다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2부 끝곡은요. Manic Street Preachers, 줄여서 매닉스라고도 불렸던 이 팀의 Autumn Song, 가을 노래 준비했고요.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 4부 어떤 사람의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뿐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진짜 특히 새벽 공기는 확실히 지난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떠올린 노래는요, 뭐 특히 계절감이 딱히 중요한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선선할 때 들으면 템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센티해지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원곡은 비지스가 오래전에 발표했던 노래인데요. 캐나다 출신 여성 싱어송라이터 파인스트가 이 노래를 2000년대 초반에 아주 독특하게 리메이크를 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저도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원곡은 비지스, 오늘의 준비한 곡은 파인스트가 노래하는 Inside and Out이라는 노래 같이 들어요.

네, 뒷부분에 이렇게 색소폰 소리가 막 휘어져서 들린 이게 이제 바이닐 레코드에 있는 소리를 DJ들이 스크래칭 하는 그런 기법으로 재밌게 표현이 된 Inside and Out, Feist였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인데 간만에 들어요, 정희정님. 네, 반갑습니다. 조성현님은 이 시간에 메모 공책과 볼펜을 두고 좋아하는 노래를 적어둡니다라고. 보통 미니로 듣고 계시면 위에 제목

0: 그럴 때 사진 캡처 그래놓고 잊어버리죠. 자, 아유,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오늘 생각난 노래였고요.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옥상 달빛의 윤주 씨, 캐스커 준호 씨와 함께 어떤 사람 A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웨어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6: 1일 1짬뽕 오케이?

0: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떠나보냈던 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운명이 그 사람에게 정해준 배역,
2: 어떤 사람 A.
0: 자, 지난주부터 우리 오늘 아침에 안착한 코너 어떤 사람 A. 자, 오늘도 캐스커 이준호 씨, 옥상 달빛 김윤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아, 일단 우리 준호 씨는 네. 제천 영화제 때문에 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또 내려가셔야 된다고.
3: 네, 오늘 폐막식 시상자로 할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네, 내려갑니다.
0: 그렇군요. 의상이 진짜 딱 그 수상 시상해 주시는 분.
3: 네. 업계의 고인물 같은 느낌.
0: 아니, 전혀. 최근에 본 캐스커 중에서 젤로 멋있는 것 같아요.
3: 아, 감사합니다. 아,
1: 근데 검정색이 진짜 잘 어울리세요.
3: 사실 검은색 옷밖에 없어요. 제가.
0: 맞아요. 네.
1: 너무 좋아요. 근데 딱 좋은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검정색.
0: 나인 하프 네. 위크인 줄.
1: 인줄.
3: 인줄.
0: 거기 보면 미키 루크가 네. 똑같은 옷을 여러 수십 벌을 걸어놓고 네,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를. 옥상 달빛도 네. 축하 공연 잘 마치신 거죠?
1: 네네네. 네, 네. 잘 다녀왔고요. 네. 저희도 이제 막 많이 구경하고 리센느 보고 왔습니다.
3: 리센느와 옥상 달빛이 제천을 들었다 놨다는.

0: 소문이 돌고 있죠.
1: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니 지난주 이제 첫 시간의 반응들을 보니까 사랑 코너라 로맨스 장르인 줄 알았더니 코미디네요라고 장연홍님이 좋다고 하셨고, 예. 5265님 뭐 오디세이가 잊혀질 정도라고.
1: 어마어마하죠. 블록버스터죠.
2: 그 정도라고.
3: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띄워주기로 했나 오늘?
1: 아니 이거 아, 띄워주는 네.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3: 약간 아 약간
1: 조롱.
2: 조롱. 약간의 조롱이야. 어. 예. 병맛인데 스며든다. 세 분이 상대방 연기 1도 신경 안 쓰고 각자의 길을 가시는 게 진짜 웃겨요라고.
3: 엄청나게 의도된 합의랍니다.
1: 맞아요. 저희 완전 그러니까, 메소드예요. 네.
2: 그지? 네. 8846님. 그거 예 우리 예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이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 네. 우리 윤주 씨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랑 사연 소개할 예정이고요. 오늘 아침 홈페이지 어떤 사람 A 게시판에 여러분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눈물 콧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마라맛 사연 특히 좋고요. 순수하고 네. 풋풋했던 첫사랑 사연도 좋습니다.
2: 네, 모든 연기 장르가 다 가능하다는 거.
3: 바로 밑에 어떤 사람 A 신청곡 받는 곳 있는데요. 그 사람과 만날 때 BGM처럼 깔렸던 노래, A가 참 좋아라 했던 노래, A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 등등 받고 있습니다.
2: 자, 오늘 보니까 진짜 뭐 노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1: 아 근데 오늘 연기 너무 기대돼요, 저 지금. 오늘 부담이 장난 아니실 것 같던데요?
2: 예.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3: 대구인데 예. 이거 경북이랑 경남 사투리 다른 거 아시나요?
2: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그죠. 사투리 쓸 때마다 네. 특히 대구 분들한테 그게 무슨 사투리냐고.
3: 그러니까
2: 온갖 비난과 질타를 받고.
1: 오늘도 그럼 질타를 좀 받겠네요.
2: 예, 뭐 저야 집에서 뭐 할머니랑 엄마가 쓰시는 거. 듣고서 잘한 죄밖에 없는데 아주 그 대구 특히나 대구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3: 경북 사투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또 있으시니까.
2: 아, 네. 경북 사투리. 네. 그럼 준호 씨는 좀 아세요?
3: 저도 거의 경남 사투리긴 한데 억양이 앞으로 오는 게 경북 사투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2: 아 앞으로.
3: 앞으로. 요런 거. 한철이 형이 대구. 이한철 씨가 대구 사람이라 그 형 말투를 떠올리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어려운데. 윤주 씨는 혹시 뭐 난 이쪽은 자신 있다 이런 사투리.
1: 사투리요?
2: 네.
1: 사투리는 제가 이렇게 뭐 연기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잘 맞춰가는 스타일이어서 선배님이 욕먹으면 같이 욕먹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오늘 네. 꽤나 긴 사연이기 때문에 역시 익명을 요구하신 박모님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에 맞게 사투리를 하시는 것 같아 혹시 몰라 적어봅니다.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딱 서른 됐을 때 일이고요. 제 위로 하나 있는 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고 저는 그때 솔로였는데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가 자꾸 소개팅을 하라는 거예요.
1: 아 형부 소개팅 안 한다니까요. 저는 자만추 스타일.
2: 아 처제도 남자친구 있으면 내하고 술 먹고 좋잖아.
1: 오케이.
2: 알다시피 그쪽 언니분이 대구 달구벌에서 알아주는 악처잖아 악처. 내가 술 좀 먹는다 하면 도끼눈을 뜨는데 처제 남자친구하고 먹는다 해봐. 어쩌겠어. 당연히 먹으라고 하겠지.
1: 아 형부 지금 본인 술 먹자고 저보고 남친 만들라는 거예요.
2: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처제도 벌써 서른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있을 거냐고. 아 맞다. 그 남자가 음악을 엄청 좋아하대. 처제 음악 좋아하잖아. 그 미키 유키 그 멋있갱이도 좋아한다고 하던데.
1: 설마 유키 구라모토요?
2: 그래 그 유키 구마모토.
1: 구마모토 아니고 유키 구라모토요.
2: 아이, 아무튼 이름이 와카노. 아무튼 소개팅 남이 그 사람 공연도 갔단다.
1: 진짜요? 대구에서 한 거예요. 그 저도 갔었는데. 헐.
2: 저의 로망이라면 로망이 데이트로 유키 구마 아니 유키 구라모토 공연을 함께 보는 거. 꽤 고가의 스피커가 있는 청음 카페에 가서 가만히 음악을 듣는 거, 앙드레 갸뇽이나 루이시 사카모토 신보를 선물로 받는 거. 저도 이제 그런 남자와 연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소개팅은

0: 대구의 레스토랑 중에서도 분위기가 좋고 음식 맛도 있고 물론 꽤 비쌉니다. 격조 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시나 어중이 떠중이들은 없고 어른들의 연애가 이루어지는 곳. 우아하고 고상한. 저는 소개팅 장소부터 아주 흡족했더랬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혹시 김윤주 씨?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3: 오, 멀끔. Not bad, not bad.
1: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비슷하세요. 혹시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아시죠?
2: 아, 뭐더라. 아는 곡인데. 그 레이크 루이스인가?
1: Meditation. 유키 그라모로.
2: 맞다 유키 그라모로.
1: 이거 제가 신청한 곡이에요. 오실 때 딱 나오게 좋아하신다길래.
2: 진짜요? 여기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0: 저는 이미 그에게 반했고 언니네랑 넷이서 치맥을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1: 한 분만에.
0: 그 사람은 누나의 남편, 그러니까 매형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됐다 했습니다.
1: 매형이 윤주 씨 형부랑 좀 아는 사이인가 봐요. 윤주 씨 형부가 우리 처제는 고상한 음악만 찾아 듣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매형이 울 제부도 유키 구라모토 공연 간다던데 그 얘기를 해서 잘 맞겠는데 그럼 만나보게 하자 했대요.
2: 아, 형부는 또 무슨 그런 얘기라고도 아닌데요. 제가 무슨 고상한 음악을 듣는다고. 그냥 보사노바 좀 좋아하고 재즈 좋아하고 뭐 두루두루 다양하게 듣는 거죠.
0: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0: 여기 뭐예요 진짜?
1: 왜요? 뭔 일 있어요? 음식에서 벌레라도 나왔어요?
0: 아니 이 노래 어떤 날이잖아요.
1: 어떤 날? 아니, 노래 좋은걸요. 기타 연주가 수려하고요.
0: 역시 아시는구나. 제가 만난 남자분 중에 어떤 날 아는 분 처음 봐요. 제가 어떤 날 아시냐 하면 예? 어떤 날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랬다고요.
1: 어떤 날 얘기하시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2: 어떤 날을 계기로 저는 이미 이 남자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상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신랑 입장곡으로 이 노래를 하자. 두 번째 만나는 날 그야말로 방점을 찍게 되는데
1: 여기 선물 김현철 씨 신보가 나왔더라고요.
0: 미친! 어머 죄송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2: 어떤 사람 A가 내민 김현철 9집 앨범은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날 쓰인 콩깍지는 이렇게 벗겨질 줄을 몰랐고
1: 와우.
2: 빠르다. 저의 진두지휘하에 저희는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두 아이의 육아를 하며 전업을 하게 됐고요. 늘 그렇듯 새벽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놓고 집안일을 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듣는 연주곡들과 남편과 아이들이 회사로 학교로 떠난 뒤 듣는 오늘 아침과 이문세 씨 프로를 애청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사극에 미친 남자였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지금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1: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너무 멋있단 말이야.
0: 아 뭐야 또 안 건봐? 질리지도 않아?
1: 지금 누가 질린단 소리를 하였는가?
2: 마군이. 어허 저기 마군이가 가득 찼구나.
1: 저 봐봐 궁예가 너한테 마군이란다.
0: 지겨워. 딴 거 좀 봐.
1: 안 돼. 이제 겨우 후백제 격파했는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사극 봐야 돼. 인간 세상을 통찰하게 된다니까. 역사를 왜 배우겠어.
2: 옥좌가

0: 무엇이고 황제가 다 무엇인가?
1: 너무 왜 이렇게 잘하지?
0: 나라가 무엇이고 정치가 무엇인가? 다 사람이 만나고 모여서 하는 것일세. 사람.
2: 또 명대사 나왔다.
3: 지겨워. 저 시커먼 화면도 지겹고 아저씨들의 저음도 지겹고 갑옷도 너무 싫어.
2: 갑옷 싫어? 오케이.
3: 아 싫다고. 여인천하 극혐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나 전에 이 음악 듣고 잔날 참수당하는 꿈 꿨다고.
4: 매야. 내 정령 단매에 죽고 싶은 게로구나.
3: 아, 저 아줌마 무섭다고.
4: 내 인연 그 요망한 주둥이를 닥치지 못할까?
2: 경빈이 당신 주둥이도 하더래.
3: 고마해라 진짜.
2: 아 알았다고. 당신 좋아하는 거 틀어주면 되잖아. 근본 나왔다.
3: 아 여기다.
4: 제 입에서는 고비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 맛이 나냐고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2: 대장금은 괜찮잖아. 갑옷도 안 나오고 참수당할 일도 없고 그지?
3: 아 싫다고. 아 연기도 싫다고. 나 현대극 보고 싶다고.
4: 어떤 날은 궁예가 철원성을 정복했다가 또 어떤 날은 이성계가 이방원이랑 좌뜯고 싸우다가 또 어떤 날은 조선 최고 부자 임상옥이 만주에서 고초를 겪다가 암튼 우리 집은 사극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아니 베이시스트 조동익과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어떤 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진짜 데이트할 때 유키 구라모토 즐겨 듣는다고 했고요. 어떤 날 노래도 알았고 심지어 레트로 시티팝에 숨겨진 보석 유정현과 이경영으로 이루어진 아침의 숙녀 예찬이란 곡도 알았다고요. 근데 그 사람 어디 가고 이렇게 사극에 미친 자만 남았냐고요.
3: 근데 유키구라모토 공연 간 거 맞아? 표 사서 간 거 맞아? 어? 제발로?
2: 간 건 맞는데 내가 산 건 아니고 그때 통신사 이동했는데 경품 담대서 갔어. 가서 막 푹 잤다.
3: 그러면 내가 결혼 전에 녹음해준 테이프 기억나? 이발린스, 까이타 노벨로즈 기억나?
2: 이발린스가 부른 곡이 그 까이타 멋있갱이야?
3: 야, 이발린스랑 까이타 노랑 둘 다 사람이야. 아, 진짜 말을 말자.
0: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 대사 하고 싶어서 환절기를 기다리는 이 남자. 이 남자가 지금 저의 어떤 사람 A랍니다. 아, 저 대사 듣기 싫어서라도 올겨울에는 절대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4: 자,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날은 물론 두 분은 당연히 네. 예, 알고 계신
5: 이 집에 수록된 곡이죠.
4: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연 뒤에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였군요. 4055님.
6: 아, 저는 사연보다 지금 네. 연기력에 진짜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었어요, 정말.
4: 아, 진짜?
6: 와, 이 진짜 솔직히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지금 대장금도 장난 아니었고요. 궁예가 이거는 솔직히 진짜로 환절기 때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 아, 이런 과찬의 말씀을 예. 아무튼 뭐 듣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래도 뭐 피식하셨다면
6: 아 이거 봐요. 2346님도요. 이런 메소드 연기는 27년 백상 겨냥한 건가요?
4: 백상을 뭐 아무나 불러줘야 가는 거지. 예.
5: 405님 어떤 날 두 분 아실까요? 이런 사연 뒤에 틀어졌다는
6: 사실. 그러니까요. 아 지금 근데 아마 사연 얘기가 진짜 많으실 것 같긴 해요.
4: 그러니까 예. 아, 오아윤에서 내 인연을 듣는다니.
6: 아, 이걸 이렇게 부드러운 말투로 또 내 인연을 듣는 게 되게 생경하고 좋네요.
4: 아니, 그 TV에서는 뭐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다 하는데 네. 라디오는 그냥 그런 데 있어서 너무 좀 제한이 많아요.
6: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보면서 하면은 조금 덜 이렇게 좀 데미지가 안 큰데 귀로 듣고 있는데 욕을
5: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면 네. 이 사람이 표정. 지금 되게 장난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라디오는 그냥 오디오니까

0: 하니까 어제 진짜 욕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아, 아무튼 라디오는 가장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물론 좀 하면 어떠냐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지만.
2: 그럼 이것도 좀 자주 하세요. 그냥 가족분들을 위해서.
1: 아, 네. 아무튼 오늘 사연자께는요. 저희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2: 우와.
1: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뭐 꼭 상품을 떠나서 네.
2: 떠날 수가 없는데.
0: 50만 원 상당이면
2: 50만 원
0: 떠날 수 없죠.
2: 저는 안 떠날래요.
0: 무슨 말씀이세요?
2: 얼마나 잘 찍어 주는 거야? 이거.
0: 저도 익명으로 보낼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오늘도 뭐 말은 이렇게 얄밉다고 하지만 해피엔딩인 거잖아요.
2: 그렇죠. 아, 또 그게 불평 불만이시군요.
1: 아니, 그러니까 난 좀 뭐 이렇게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쪽이면 좋았는데.
0: 그러니까 기억 속에 네, 네. 몰래 묻어둔 어떤 아련한 어떤 사람 A인데
2: 잘 지내니?
0: 자꾸 많은 분들이 현직 남편을 어떤 사람으로 지칭하는 게 조금 마음이.
2: 아니 왜 아름답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1: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그 예. 아무튼 아주 여러분들 그 몰래 듣다가 다 들켰잖아요. 8133님 작전 성공.
2: 아 여기 아니나 다를까 또 저기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0848님 오늘의 사연은 대구에서 만나는데 부산 사람들.
1: 아 그래요?
2: 아 이게 부산 사투리였구나. 아,
0: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1: 하긴 저희 어머니가 부산이라.
2: 아 애를 쓴다고 제 주변에도 썼는데. 다 부산이라.
1: 아, 대구 참 어렵습니다. 네 극복이 어려워요.
0: 부산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2: 네. 전라도 쪽도 가능하세요?
1: 아 그럼요.
0: 아 그럼요.
1: 아유 그 완전 가능이죠. 예. 남편이 사극에 미친 자란 사실을 결혼하고 알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 연애 초에는 전혀 몰랐던 나의 그 사람의 반전 취향. 예, 이 문자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걷는 거 좋아하는 날 위해서 제주도 올레길 걸었는데 알고 보니 걷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

0: 중 5분 뽑아서 수제 쿠키와 커피 세트. 짧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공짜인 미니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혹시 두 분은 주변에 이렇게 반전을 했던 캐릭터 기억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제가 설정이었어 저게?
2: 아.
0: 설정인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 그 전혀 안 그런 거, 특히나 약간 그 저는 좀 소위 얘기하는 그 애니메이션 오타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걸 되게 감추거든요. 그냥 뭐 귀멸의 칼날 정도 봅니다. 그냥 다들 보는 거 정도만 보지 뭐 이렇게 깊숙이 안 내려가요인데 그렇게 감추는 두 사람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 서로 이제 심연까지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서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안 보게 생긴 분이 알고 보니 엄청 매니아였다 뭐 이런 거.
3: 그거는 좀 약간 좋은 반전이긴 한데.
0: 좋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또
1: 네. 이게 너무 깊어지면 취향에서 너무... 부딪힐 수 있죠.
0: 네네네.
1: 나한테는 그게 성배 같은 건데
0: 그쵸.
1: 얘가 이거를 껌으로 알고 있고 막
0: 저는 막 아 이 세계 회귀물은 조금 저는 약간 아, 그런 걸 안 보신다고요? 약간 이렇게 되면
3: 그럴 수 있구나.
1: 곤란해지죠. 네. 윤주 씨는 뭐 알고 봤더니
3: 저는 이렇게 막 뭔가 생각이 나는 건 없는데 정열 씨도 사실 되게 그냥 단순해가지고
1: 아 보이는 그대로.
3: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되게 사람한테 잘할 것 같은데 사람 하나도 안 믿고 요거 요런 건 있었어요.
0: 사람이 싫다.
3: 아, 굉장히 큰 건가요?
1: 그거 엄청난 거죠. 아 진짜. 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반전이 있더라 하는 분들 간단하게 사연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입니다. 알고 싶어요.

0: 알고 싶어요. 양파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실은 끝까지 모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 예. 자, 세 분의 연기를 듣고 저희 부장님이 내려오셨어요. 연기 극찬하러 오셨대요. 아, 이거 감사하다고 해야 돼.
1: 이제야 재능을 찾은 건가요?
0: 아, 이제야 저의 길을 진짜.
2: 큰일 났네.
0: 아, 큰일 났다, 진짜.
2: 상디 진짜 백상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나 어떻게 해? 나 뭐 옷 준비해야 돼요?
0: 라디오는 백상 없어요.
2: 아니, 연기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 섭외되는 거지. 어떡하니, 큰일
1: MBC
2: 났다.
1: MBC 연기 대상이라도 연말에.
2: 큰일 났다. 대신 준비해야지.
0: 다시 연애 초에는 몰랐던 반전 취향에 대한 자, 9805님 얘기 누가 해주시겠어요?
2: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매일 밤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해 주길래 다정한 로맨티시스트인 줄 알았죠. 알고 보니 자기 전에 입을 털어야 잠이 오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자기 전까지 얼마나 떠드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좀 저는 과묵한 사람보다 이게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 수다쟁이.
2: 네, 네.
1: 근데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진짜 부부나 네. 아주 오래 만난 커플이라면 계속 꾸준히 할 얘기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2: 맞아요. 맞아요.
1: 말 없는 부부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0: 씁쓸한데.
2: 상디 말씀 좀 해주세요. 상디. 상디 말씀 좀 해주세요.
0: 아니 저희 집은 뭐 그렇게까지 말이 없지는 않은데 네. 예, 뭔지는 잘 알 것 같고. 네. 예. 근데
2: 이런 순간에 뭐 만약에 좀 너무 대화가 없어 이럴 때 이제 갑자기 내년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0: 갑자기? 갑자기?
2: 아 그럼 분위기 좋아질 텐데.
0: 아, 또 저희 와이프가 제가 농담 저의 농담에 잘 코드가 잘 안 맞는 스타일.
2: 아 재미없어서 재미없어 그만해 막 이러세요?
0: 그러진 않지만 네네. 안 웃어요. 아 조금 예 그래서 조심하고 있답니다.
1: 숙연.
0: 예 오히려 혼자 마음이 긁힐 때가 있어서. 결혼 전에 남편이 안정형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기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 약간 찔리네.
2: 아 근데
1: 엄청 차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기력이 없는 거거든요. 저도.
0: 아 진짜.
1: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 가서 좀 많이 걷다가 어디 앉는 자리 나오면 일단 앉으라고.
0: 아니 근데 제가 아는 캐스커는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운동부터 하고.
2: 오 진짜요?
0: 이번에도 네. 보면 아무튼 가만히 있는 적이 없어요.
2: 그래서 기력이 없으신가 보다 오히려.
1: 제가 그런가요?
0: 뭔가 꾸준히 우리도 앨범 올 상반기에 혼자서
1: 그건 앉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0: 어쨌든 그럼 난 뭐가 돼?
1: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앉아서 조차 아무것도 하지
0: 앉아서 조차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1: 박효정님.
0: 네.
1: 결혼 전엔 단정하게 입고 다녀서 전혀 몰랐는데 남편은 쪼리 매니아였어요.
0: 아 이런 분들 있어.
1: 플립플랍. 엄동설한 한겨울 빼고 늘 쪼리를 신는데 발이 시원해서 좋대요. 해마다 쪼리 세 켤레는 꼭 사고 있어요. 발꼬락 꼴 보기 싫어서 고리를 자른다고 협박도 해봤는데 환갑잔치에도 쪼리 신지 싶어요.
2: 발에 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0: 아니 가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멀쩡하게 위에 입고 꼭 쪼리를
1: 신다고. 있긴 있다 생각해 보니까.
2: 오 진짜요? 네, 네.
1: 저는 그 발가락 사이에

0: 이거 끼면 앞 항상 까지고 상처가 나서 저 못 신거든요, 사실.
1: 아, 그거 좀 잘 맞는 게 있어요.
2: 네. 아, 그래요?
0: 네. 제가 아직도 못 만난 거군요. 네.
2: 이게 와. 있더라고요.
0: 남편분께 추천 좀 표정님.
1: 그래요. 그 세 켤레 네. 꼭 사시니까 그 한 켤레만 네. 소개해 주세요.
0: 어떤 거 사시는지.
2: 그렇게. 연애 시절에는 제 농담에 그렇게 배꼽 잡고 웃어주더니 요즘에는 제가 개그치다 조금만 삐끗해도 영혼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봐요. 그때 리액션은 전부 연기였던 건지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0: 그 짧은 시간에 상대이 지금 사연 보내신 건가요?
2: 2797님.
1: 아, 상대의 문자였구나. 아, 어떡해.
2: 아니, 연애 때야 뭐 다 좋지. 예.
1: 왜 이렇게 좀 왜 따뜻하게 바라봐줘요, 사연을.
2: 아니, 따뜻하게 보는데 아, 역시 그 뭔가 그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방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좀 겁나요. 저러다가 나중에 다 들키는데. 아,
0: 근데 오늘 사연자분도 그렇고 저도 사실 좀 그런 거를 좀 자기를 속이고 약간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 아니야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제 사연 읽고 좀 최근에 좀 바뀌는 것들은 이게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어떻게
1: 그럼요,
0: 보면
1: 그럼요.
0: 어쨌건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 그 취향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1: 맞아요.
2: 근데 유키구라모토를 그거 저기 통신사 바꿔서 갔다는 건 좀 진짜 좀 약간 저도 삐리리 했어요.
0: 그것조차 안 가는 사람들.
1: 그럼요. 거기 가서 자는 것도 네. 거기에서 맞아, 나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공연장까지 가는 것도 정성인데.
1: 맞아. 아, 나 못 듣겠네 이러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좀 들었잖아요.
2: 그렇군요.
1: 편안하게.
2: 네.
0: 편안하게. 많이, 많이 편안하게.
1: 4183님. 상디 기웃네요. 20년 넘은 부부 다 비슷할걸요.
2: 그렇죠. 제가 올해로 와 이제 내년이면 은혼식이다.
1: 아 진짜요?
2: 25년이 되네요.
0: 축하드립니다.
1: 멋지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2: 멋지죠. 네. 윤지 씨도 얼마 안 남았어요.
1: 예. 알겠습니다.
2: 아 진짜 40년 넘게 살면 다 각자 이야기합니다. 핑퐁이 두 번 이상 왔다 갔다 안 돼요. 빤히 쳐다본 지가 언젠지. 아이고 이건 서울프네. 3887님.
1: 근데 이 두 번 이상 안 되는 이유가 좀 있나요?
2: 서로 그냥 뭐 설레지 않는 거지.
1: 에? 그 설레는 거랑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0: 부장님 다시 내려오시겠네요 지금.
2: 하긴 아니 설렘이 연애의 조건은 아니다 진짜. 그죠?
0: 그렇긴
1: 하죠. 설렘이 얼마나 많겠어요.
2: 그죠? 설렘은 심장병이 안 좋아요.
1: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시긴
0: 부정맥.
1: 한데
0: 부정맥.
2: 네, 알고 보니 연애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었다.
0: 네, 부정맥이었다.
2: 아 진짜 노래 한 곡 다시 들으면서 또 계속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러이러했다 하시는 분들 조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변진섭이 노래합니다. 숙녀에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사실 이렇게 두 분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좋게만 얘기해 주셔서 그렇지 저 밤에 이불킥할지도 몰라요.
2: 아 근데 상디 한 명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했어요. 진짜 죄송한데 다 저희는 행복해서.
3: 엔터테이너의 숙명이란 뭐 그런 거 아니야.
2: 받아들이셔야 돼요.
1: 진짜 예 일단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우리 또 두 분이 함께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막 다 내놓고 막 그렇게 까불 수 있었던 시간인데
3: 저희의 수치심도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4: 그래 내가 가져갔지.
2: 이거요. 1202 님이요. 상대 방송 들은 중 최고로 많이 웃었어요. 기침 소리 안 나도록 조심할게요.
1: 아, 그런 뭐, 여러분만 그러셨 뭐 좋게 재밌게 들으셨다면 예. 그 다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이 아니라 윤주 씨하고 준호 씨가 네. 잘 받아 주니까 제가 아유. 또 이렇게 같이 이런 거고. 아니, 이 시간이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정식으로 편성이 되면서

0: 어떤 사람 왜 제가 자꾸 그 약간 그런 사연을 해피엔딩 아닌 거를 얘기를 드리게 되냐면 어떤 사람의 원곡 자체가
1: 아, 그쵸, 그쵸.
0: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듯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 이야기 이
1: 네,
0: 노래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그렇죠.
0: 제가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 아,
0: 정도면
1: 괜찮아요?
0: 진짜 뭐좀잘 살고 계신 거니까.
1: 네.
0: 예, 아무튼
2: 아니,
0: 사극.
2: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남편을 어떤 사람의 그 운명이 내게 정해준 지나가는 배역일처럼 취급하시는 게 어쨌건
0: 아, 그건 아닌 거죠,
2: 현직
0: 진짜.
2: 신랑인데.
0: 그러니까요.
1: 현직
0: 자, 검색해보니 유키 구마모토
1: 구마모토 씨.
0: 네, 구라모토 씨가 12월 안동에서 공연하신다고.
1: 오.
0: 아, 이분은 진짜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는
2: 정말
1: 맞아요,
2: 자주.
0: 분이죠. 네. 자, 아련하고 아픈 사연을 기대하였으나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자, 2회차부터 누가 더 웃기나 사연 콘테스트가 되었 듯 김경희님 모릅니다. 자,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가 걸려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어떤 분의 사연이 채택이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이번 독주에서 연주한 슈베르트의 곡은 40분에 달하는데요. 슈베르트의 음악은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밝았다가 어두워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끊임없이 흔들리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성이 변화하고 방황하다가 정답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어렵기에 더 인간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하고 방황하고 정답을 찾지 못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0: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UN이 정한 푸른 하늘의 날, 예,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푸르르고 기가 막힌 날씨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야, 진짜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음악이 방송에서 나오면 정말 절묘하겠다, 너무 좋겠다 싶은 그런 날이 있어요. 네, 바로 오늘입니다. Recast Day, Day, Day, Day, Day, Recast Day. 오늘은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신청하시는 날입니다. 한 시간 동안 이제 신청곡을 전해드릴 텐데 미니메시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셔도 되고 또 문자메시지 샵 8000번으로 지금부터 신청하십시오. 신청곡이 도착하기 전까지 예, 한 곡을 먼저 제가 우선 선곡을 했습니다. 아,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의 대표적인 그룹 U2의 Beautiful Day로 시작합니다.

0: 오늘 하늘을 좀 올려다 보셨나요? 여전히 푸른가요? 이 아름다운 날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유투가 그 더블린의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다고 하는 이 곡. 기승전결 같은 이 서사가 있는, 그래가지고 기타 연주가 마치 산산조각난 금속 파편이 유성우처럼 쏟아지는 소리 같지 않았을까 싶은 아름다운, 거칠면서도 아름다운 곡. Beautiful Day로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하늘을 진짜 좀 올려다 보셨어요? 그 무슨 구름이라고 하지? 새털? 그러니까 파란 하늘에 약간 깃털처럼 살짝 그 구름이, 근데 그냥 붓으로 터치한 것 같은, 아 너무 이쁘다, 이뻐. 이게 참 재밌는 게, 봄에는 그냥 꽃 여기저기서 꽃 얘기하고, 여름에는 더 덥다는 얘기만 하다가, 9월이 오니까 하늘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자, 뭐 아름다운 하늘을 공짜로 누리면서 오늘은 신청곡 채워갑니다. 신청곡 데이, 리퀘스트 데이예요. 샵 8000번, 긴 글 100원, 짧은 글 5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되고요. 신청곡 보내실 때 가능하면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세요. 특히 문자 메시지 샵 8000번은 저희가 미니 메시지에는 뭐 실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문자 메시지는 그냥 띡 휴대폰 번호만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밝혀주시고, 가능하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궁금한 친구들,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도 같이 대고, 그리고 좋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생색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음악을 띄워줄게, 뭐 이런 거. 여러분이 DJ가 됐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멋있게 꾸며주시길 바랍니다. 선곡된 분들은 뭐 노래 들려드리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선곡 신청은 했는데 선곡이 안 됐어, 예,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20분 뽑아서 커피를 내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신청음악. 그동안 좀 들어왔나? 예? 첫 곡 나가는 동안에 아 괜찮아, 예, 아 훌륭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좋은 곡들이 많이 후두둑 들어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함께하는 파트너 베스트 슬립 오뚜기 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무법인 폐, 알레스 아우토,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올드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2: best sleep.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우. 퀸이에요. 예, 퀸의 Good Old Fashioned Lover Boy. 김진선 씨, 예, 아싸. 그러시는 것 같아. 김진선 씨 표정이 그냥 눈에 그려지네요.

0: 이 노래 흔치 않은 곡인데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음악이 나가는 동안에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신청한 건데 다른 사람 이름이 불려주면 어쩌나 하셨을 텐데 맞아요. 진선 씨의 신청 음악이었어요. 미니로 신청을 하셨고요. 지난 토요일이 프레디 머큐리의 생일이었었다고 하네요. 제목처럼 아주 달달한 프레디의 목소리를 들어본 Good Old Fashioned Lover Boy였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신청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신청곡이 그냥 전파를 탑니다. 그 오늘은 특별히 리퀘스트 데이라서 이런저런 긴 사연보다는 짧게 짧게 여러분들의 신청음악을 많이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청곡은 문자메시지 샵 8000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요금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김효원 씨, 네, 김효원 씨 드디어 신청곡 준비됐어요. 아침 출근길의 하늘이 어찌나 예쁘든지.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좋아하던 G.O.D의 하늘색 풍선. 예,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아, 그래서 G.O.D가 공연할 때 풍선 색깔이 하늘색이었던 게 이 노래 때문인가? 아, 왜 각자 그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아, G.O.D는 하늘색이 이 노래 히트해서 그런 거군요. 예. 효원 씨의 신청음악입니다. 하늘색 풍선.
1: Okay, I'm a cheerleader now.

아 그랬군요. 김효원 씨의 하늘색 풍선. 그러니까 이 노래 덕분에 하늘색 풍선이 시그니처 색깔이 아니었고 원래 하늘색 풍선들, 그러니까 하늘색이 막 공연장마다 펼쳐지니까 G.O.D가 팬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든 곡이에요. 그러네요. 예, 하늘색 풍선. 오늘도 어딘가에 하늘색 풍선이 펄럭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이 하늘인데 제 이름 자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늘 씨. 신청곡은 없어요. 그냥 장인경 씨, 제 소개는 별로 할 게 없고요. 장재섭, 최경자 씨의 외동딸이고 올해 2월에 졸업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생. 그냥 백수예요. 근데 신청곡은 Coldplay하고 BTS의 My Universe를 신청하겠습니다 하신 인경 씨. 뭐 언젠가 이렇게 좀 약간 유머러스하고 떳떳하다면 뭐 백수 생활도 길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느낌이 아주 매우 긍정적이신 분 같은 그 느낌이 드는군요. 또 한 분, 그러니까 마이 유니버스에 이어서 또 한 곡 들을 분은 윤준현 씨예요. 대학 동기들이랑 세 명이 시작한 인테리어 회사였는데 지금은 직원이 10명 생겼습니다. 와, 올해는 직원들 추석 선물 뭘 하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아유 좋아라, 아유 감사해라. 이게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직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대학 동기생들 세 명이 정말 뭐야 삼총사처럼 똘똘 뭉쳐서 멋진 인테리어 회사, 더 부강한 그런 회사를 만들어 보세요. 준현 씨가 신청하신 곡은 아스트로드 질베르트의 It's a Lovely Day Today 두 곡, 예, My Universe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0: 정말 사랑스러운 곡들이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 오늘의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 날씨와 관련된 이 기분을 신청곡으로 여러분께서는 표현을 하고 계신 듯 싶어요. 장인경 씨, 윤준현 씨 신청곡 배달해드렸고요.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신청곡 시작합니다.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0: 우아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버스 타고 가야 할 학교를 일부러 음악 듣기 위해 30분 남짓 걸으며 마이마이의 이문세 3집 빨간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어요. 모든 곡 다 좋았지만 저는 그때 가을이 오면이 유난히 좋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곡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사실 이 곡은 좀 묻혀 있었는데 마치 나만이 찾은 보물인 양 엄청 들었던 가을이 오면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던 이 노래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가을이 오면 곽윤정 씨, 대전의 임서영 씨도 신청하셨고 미니로 윤영희, 정영기, 김난희, 윤영란 씨도 함께 신청하신 가을이 오면 안에 이럴 줄 알았어. 가을이니까 이 노래 신청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하시다니 고맙습니다. 또 이런 날은 무조건 이 노래죠. 송창식 푸르른 날. 이것도 역시 텔레파시가 통했나요? 김윤숙, 이연경 씨도 함께 신청하셨고 9390님도 신청하신 송창식 푸르른 날을 들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신청곡이 배달이 되는 순간 와 기쁘다 너무 좋아하면서 선물을 안 가. 그렇지만 내가 신청을 했는데 혹시 커피라도 한 잔 받을까 싶으신 분들은 신청곡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 이거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합창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 모두가 다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Don't Look Back in Anger, 오아시스의 연주한 노래를 듣고 있군요. 박승현 씨가 올여름 너무 바빠서 휴가도 못 가고 작업실에 콕 박혀 일만 하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지만 이 음악 들으면서 쭉 뻗은 해안도로를 달리는 상상을 합니다. 승현 씨, 상상으로라도 다녀오시길 참, 예, 강추해드리고요. 영어 강사 하수진 씨, 오늘 같은 날씨, 이 좋은 가을날 다른 분들의 신청곡 듣다가 저도 한 곡 신청해요 하면서 정미조의 7번 곡도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는 오늘 같은 날 회사 째고 7번 곡도를 달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신청해봐요 하는 이계영 씨의 신청곡 정미조 7번 곡도예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수영 끝나고 집에서 라디오 듣고 계신 어지은 씨, 또 40대에 신혼 생활하고 계신 7579님, 하늘은 높고 걱정이 많다는 5822, 이렇게 뭐 신청곡을 오늘 못 들려드린 대신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92님이에요. 아, 미술관 가려다가 오늘 휴무라서 날이 너무 좋아 남산타워로 방향을 틀었어요. 아, 오늘이 휴무구나 미술관이. 다 그럴까? 다 그럴까요? 아, 아닌데도 있죠. 예.
5: 본인이 휴무라고.
4: 아, 내가 휴무라고. 그런 거. 아, 네. 예, 본인이 휴무시라서

남산타워로 방향을 트셨다고. 잘하셨어요. 마이클 부블레 It's a Beautiful Day 신청하셨는데 이 곡 들으면서 신청곡 시간은 여기까지.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신청곡 너무 좋은 곡들이 아직 다 전해드리지 못한 이 곡들은 틈틈이 이번 주 내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한국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정의가족 7245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SNS에 가장 많이 해시태그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래요. 하늘 너무... 요즘 하늘이 너무 예뻐서 다들 인증샷을 남기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바쁘다, 시간 없다, 감성이 메말랐다 라고들 해도 결국 좋은 건 찾게 되잖아요. 자, 혹시 오늘 하늘 사진 찍으셨나요? 선포토 후 감상도 괜찮으니까 하늘과 아이컨택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정호희 방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토니안의 블루스카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호희 방곡 스페셜 DJ로 찾아온 옙디 예원입니다. 아우 너무 반가워요. 어제 봤는데 이제 정희 청취자분들과 이제 제가 좀 확실히 좀 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 뭔가 다시 그 익숙함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편안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작부터 문자로 말 걸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첫 곡으로 또 토니안 씨 노래 들려드렸잖아요. 2500님, 엄맘마 클럽의 조티 출신 토니 여친 감동받아 웁니다. 이 명곡을 여기서 듣다니. 예원 씨는 학창시절 누구 좋아했어요? 하셨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신화 선배님. 그때 당시에 이제 신화 GOD였잖아요. 저희 사촌 언니는 GOD였고요. 저는 신화 선배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아 빅뱅! 빅뱅이었죠. 아 지금도 아 그 빅뱅 선배님들에 대한 그 리스펙은 너무 남아있어서 얼마 전에 또 제가 콘서트를 갔다 왔단 말이죠. 아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사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2147님, 예삐, 제 예삐인데 예삐라고 부르셨어요. 감사해요. 예삐, 오늘 절에 다녀오는 길에 안 그래도 하늘 사진 찍었는데 여기 투착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오, 잘 찍으셨다. 오, 진짜 요즘에는 하늘이 높고 뭔가 파랗고 구름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진짜 그 하늘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하늘 구경 잘한 것 같아요. 0966님, 인천 하늘도 기가 막히게 좋네요. 예원 씨 덕분에 목 운동 잘했어요. 그래, 오, 이쁘다. 아니, 이렇게 나무랑 살짝 걸치게 이렇게 딱 찍어주셨는데 너무 이쁘네요. 인천도 하늘, 아.

0: 농업기술센터,
1: 주식회사 워킷,
2: 경기도청,
0: 롯데렌탈,
1: 오뚜기 카레,
2: 백조싱크,
0: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1: 음주후엔 팀업대리,
2: 당진시청,
0: 에어비앤비,
1: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0: 생이유.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이포도 너무 넓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6: 워킷 안전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왕대박 잔치 선물 쏴부르. 스페셜 DJ의 기본은 선물을 많이 많이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대박 선물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저 옙디처럼 피부 미인 되세요. 기미 관리 세럼.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셔야죠. 핸드드립 커피. 마지막으로 나들이 갈 때 신고 가세요. 신발 교환권. 요호! 이렇게 푸짐한 선물 3종 세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 저와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시면 되는데요. 요즘 제가 배우로 활동 중이지만 그 근무는 바로 그 걸그룹 주얼리였잖아요. 나름 또 제가 매보 출신이거든요. 특히 제가 활동하던 그 2010년대 그때가 다 그 걸그룹 전국시대였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퀴즈, 걸그룹 이름 맞히기. 1분 안에 5그룹 이상을 맞히면 성공. 그리고 시간 관계상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걸그룹 덕질 좀 해봤다 하는 정희 선생님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정희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FX의 Four Walls, 나인뮤지스의 Doors.

0: FX의 Force, 나인뮤지스의 Dolls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왕대박잔치 선물 쏴브르! 노래 나가는 동안 걸그룹 매니아 선생님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6531님, 저는 주변에서 너는 어떻게 모르는 걸그룹이 없냐? 고 할 정도입니다. 연락 주시면 무조건 다 마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오, 기대되는데요. 박지혜님, 예전에 방송 댄스에 홀딱 빠져서 배우러 다니면서 걸그룹 노래 엄청 듣고 따라 쳤었죠. 크크크 도전해보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류서연님, 저요! 옙디! 8개월 아기 키우는 애엄마도 도전 가능한가요? 아우, 당연히 가능하죠. 네, 준비해 주시고요. 정미정님, 걸그룹 퀴즈 1세대부터 전세대를 섭렵해서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오, 산책하며 듣는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전화드릴 분 한 분을 모셔야 하는데 저의 선택은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박지혜님께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그 예전에 방송 댄스를 어떤 걸그룹 노래를 추셨는지 지금 얼마나 또 기억하고 계시는지 자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지혜님.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정호의 왕국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혹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면 라디오는 꺼주시고 그냥 전화로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냥 전화인데.
0: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예전에 네. 방송 댄스를 추셨다고 했는데
1: 네.
0: 어떤 걸그룹 노래를 좀 많이 하셨어요?
1: 그때 뭐 소녀시대, 네. FX, 뭐 디바 뭐 이런.
0: 잠깐만요. 소녀시대, FX, 그리고 디바는 갑자기 그 시간이 훌쩍 그 전으로 가는데
1: 그렇죠.
0: 전세대가 아주 고루고루 있었던 그런 걸그룹 춤을 배우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혹시 그 주얼리 노래 혹시 추셨나요?
1: 네. 네가 참 좋아도 추고요.
0: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배웠던 노래들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네.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아직도 내가 이건 좀 하라고 하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다.
1: 뭐 소녀시대 지도 좀 기억이 나고요.
0: 네네. 그쵸.
1: 텔미 같은 것도 좀 기억이 나고요.
0: 텔미 원더걸스. 그러면 제가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몸에 리듬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좀 좀 춘다 좀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으시나요?
1: 아니 또 나름 소심해가지고 막 나가서 추고 그러지는 못한 성격이어가지고요.
0: 그냥 배울 때만 그냥 하시는구나.
1: 네, 열심히 뒤에서 열심히 배우고.
0: 요즘에도
1: 혼자 뿌듯해하며 좋아하며.
0: 그래요? 요즘에도 좀 이렇게 가끔 음악 나오면 또 혼자 춤도 추고 그러세요?
1: 네. 흥은 또 있어가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그 흥을 이어서.

0: 저희 그럼 그대로 걸그룹 이름 맞추기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자신 네. 있으세요?
1: 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 설명을 잘 듣고 그 걸그룹 이름을 말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1: 네.
0: 네. 1분 안에 5그룹 이상 맞춰야 성공이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패스 써주세요. 시간이 생각보다 네. 짧거든요.
1: 네.
0: 네. 그러면은 저희 같이 화이팅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1: 화이팅! 네.
0: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효리 선배님이 활동했던 걸그룹 성유리, 이진, 옥주현도 있었죠?
1: 아, 핑클!
0: 아, 네, 정답! 2번 텔미, 소핫, 노바디까지 4연속 히트 시켰던 국민 걸그룹 텔미
1: 아, 그러니까요?
0: 패스!
1: 아, 원더걸스! 아,
0: 네, 정답! 대한민국의 시건방춤 열풍을 일으켰던 걸그룹 이러다 미쳤네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자, 패스! 평균 키가
1: 아이들걸스
0: 정답! 평균 키가 170cm가 넘는 모델돌로 주얼리의 소속사 후배 걸그룹이었죠 제가 방금 노래도 틀었었는데 이거 패스!
1: 자, 네, 패스.
0: 응답하라 1997에서 제 동생으로 출연 아, 아쉽다 지금 몇 문제 맞췄지? 세 문제 맞췄나요? 아, 지혜님
1: 죄송해요
0: 아니, 죄송할 건 없죠 저희가 아쉽죠 뭐 아, 너무 아쉬운데요
1: 그러니까요
0: 아, 그래도 저희가 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아차상이라도 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유, 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1: 아, 네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0: 아, 네. 저도 반갑습니다.
1: 스페셜 DJ 하는 동안 화이팅 하세요.
0: 아, 감사해요. 끝까지 들어주실
1: 잘 듣겠습니다.
0: 거죠? 네, 감사해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아, 참.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 자, 그럼 저는 1부 끝곡으로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매일 낮 12시엔
6: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5: 커커커 컴온!
6: 신영 언니 체크! 주파수도 체크!
7: 헤이, everybody listen. 여기는 노래방 애창곡 클럽.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노래를 살짝 불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정희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로우님이, 아니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미쳤다. 원조 만능 엔터였어.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로우님. 1024님, 엄마 음색 이게 무슨 일이래요. 쭉쭉 올라가는 고음 뭐예요. 이래서 메보 하는구나. 옙디도 노래방 자주 가나요? 애창곡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 그 블루투스 마이크도 있고 애창곡 자주 부르는 그 몇 곡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발라드 쪽이 있고 댄스곡 쪽이 있습니다. 일단 흥을 올릴 때는요, 이건 제가 안무도 같이 이제 좀 곁들여 하는 그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아시죠? 가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좋아해요. 그리고 발라드는 이제 성시경 선배님의 원곡인데 이제 벤 씨가 부른 희재. 이건 이제 제가 딱 뭔가 무게를 좀 딱 잡아야겠다 싶을 때 이제 딱 한번 해줍니다. 좋죠? 아, 그렇죠.

요런 아우 기가 막히네. 제가 하고 제가 기가 막힌다 하죠. 2777님이 가을이었다 해주셨어요. 아 좋네요. 제가 노래방 얘기를 하니까 막 입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들 탬버린 흔들고 싶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노래방 애창곡을 받아볼까 합니다. 사실 노래방 혼자 갈 때랑 여럿이 갈때 부르는 곡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성과 갈 때랑 동성 친구랑 갈 때도 다르고 발라드, 락, 댄스 등등 다 환영합니다.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애창곡 사연 보내주세요. 떼창할 수도 있으니까 하이라이트 가사도 곁들여 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공짜입니다. 소개만 돼도 노래하려면 성대 관리해야 되잖아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쏩니다. 그럼 여러분의 노래방 애창곡 기다리면서 먼저 저의 애창곡 띄워드릴게요.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

Hey, everybody listen! 여기는 노래방 애창곡 클럽! 역시 우리 정의가족분들 쟁이쟁이 노래쟁이 선생님들이 많으시네요. 하나씩 만나볼까요? 5057님, 고등학생 때 암사동 핑클로 활약했었어요. 그렇죠, 동네 이름 붙여가지고 약간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핑클 노래 많이 불렀는데 특히 내 남자친구에게 이것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봐 남학생들 다 넘어왔습니다. 아우 그럼요. 이게 딱 그 뭔가 그 약간 애교 떨고 약간 귀여운 그런 노래의 대명사잖아요. 약간 작업송들이 있어요. 그 이성을 어필할 때 쓰는 곡들. 0877님, 노래방의 국룰은 락발 아니겠어요? 목에 핏대가 세우고 짝발 짚고 마이크 줄 꼰 다음에 질러줘야죠. 이지의 응급실. 그렇죠.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 사실 이거는 목을 긁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 성대 긁기 스킬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러고 나면 집에 가면 목이 다 쉬어있잖아요. 남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약간 그런 류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김경호 선배님, 박광규 선배님, 이지, 야다, 플라워 뭐 많죠. 4329님, 옙디도 빅뱅 콘서트 보고 왔어요? 저도 고향 다녀왔잖아요. 덕분에 지금 빅뱅알이 중입니다. 특히 붉은 노을 이거 완전 다 같이 떼창하기 좋은 노래잖아요. 옙디 같이 불러줘요. 원, 투, 쓰리, 포. 난 너를 사랑해. 세상은 너뿐이야. 아 진짜 이 노래는 전주가 나오면 일단 노래방에서도 다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노래잖아요. 또 리메이크를 빅뱅 선배님들이 또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빅뱅! 9633님, 저의 최애 노래방 애창곡은 자자 버스 안에서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가서 불러도 좋고 혼자서 신나게 부르기 좋아요. 아 그렇죠. 안녕.

없을까? 아, 신난다. 어떡해. 탬버린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0522님. 어머, 자자. 저도 남친이랑 항상 랩 파트로 나눠서 같이 불렀어요. 맞아요. 이거는 꼭 파트를 나눠서 같이 좀 흥을 돋궈줘야 돼요. 이게 뭔가 약간 이 노래 분위기가 센 언니 창법으로 불러줘야 그런 맛이 나거든요. 아니야란 괜찮아. 뭐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약간 혀를 꼬아주면서. 예, 제가 좀 잘 살렸나요? 강연화님.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에서 MT를 갔어요. 그 당시 최애쌤의 격정적인 탬버린 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도 탬버린을 허벅지에 쳐서 피멍에 들 정도였죠. 그때 그 노래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 달려봐요 해주셨어요. 아, 크라잉넛, 노브레인, 약간 이런 락밴드, 이런

위에 또 신나는 노래들이 있죠. 아, 진짜 추억 돋네요. 8310님. 남친 없던 저에게 친구들은 늘 꼬시고 싶은 남자가 있으면 노래방에 데리고 와서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크크크크. 발라드로 꼬셔드리던 시절 제 애창곡은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에코 행복한 나를 등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이성을 어필할 때, 이성에게 어필할 때 쓰는 곡들이긴 하죠. 뭔가 약간 청순하고 얌전하고 약간 귀 뒤로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거기에 약간 귀여움을 포인트로 넣는다 하면 이제 강수지 선배님의 보랏빛 향기 아니면은 분홍 립스틱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깨춤을 이제 살짝 살짝 추면서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절대 그분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혼자 그냥 얌전히 아 그렇죠 마이크 두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애창곡 한 곡 들어볼까요? 저희 또 텐션 올려봐야죠.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올게요.

아, 노래가 정말 그 다이나믹하네요. 아, 지금 들으니까 진짜 그 센 언니의 그 창법이 오히려 더 추가가 됐네요. 전 처음에 아리아는 괜찮아 이건 줄 알았는데 아리아는 괜찮아 그럼 우단 가지 마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좋네요. 랩 파트도 딱 있고.

그쵸. 이와 비슷한 노래 소찬이 선배님의 그 티얼스도 쥬아니라 여쥬아라 네, 이런 게 있죠. 네, 아 정말 선배님들 어쩜 이렇게 고음이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4687님 와 인간 주크박스 미쳤다. 모르는 노래가 없어 예원 언니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래, 음악, 춤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옛날 그 초등학교 때 그리고 유치원 때 막 들었던 노래들도 지금 다 막 기억이 나고 그래요. 영턱스 클럽 선배님들 너무 좋아했고 와 제가 저도 그래서 가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석윤님 노래방에서 신나는 노래하면 뭐니 뭐니 해도 싸이 강남 스타일이죠.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싸이 강남 스타일 신나게 부르고 전부 다 일어나서 춤을 추던지 다들 그냥 신나서 헤드뱅잉하고 난리가 났었네요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빤 강남 스타일 하고 말춤 추고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이게 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막 입으로 추임새도 넣고 막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 안되겠다 이거 지금 끝나고 노래방 가야겠네요. 8472님 30대 남자들의 노래방 애창곡 버즈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인트로 기타 소리 들으면 모두가 아는 버즈의 가시 노래방 최애곡입니다.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이런 게 뭔가 약간 성대를 마지막에 이렇게 좀 털어줘야 제맛이죠. 그렇죠. 모두가 이제 버즈 선배님의 그 노래를 즐겨 불렀던 그것도 있잖아요. Far away, you're my sunshine, you were together 이게 있었잖아요. 아유 저도 그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다 그 노래 흥얼거리고 있어서 어찌나 못하는 친구가 노래 부르면 어찌나 싫던지. 4447님 다들 결혼은 미친 짓이야로 알고 있지만 정작 제목은 화려한 싱글 크크크 남편이랑 싸우고 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탈출입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 잠시만요 저 왜 모르는 노래가 없죠? 맞아요. 아 제목이 화려한 싱글이었어요. 저도 결혼은 미친 짓이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이 노래를 부르신 양혜승 씨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죠. 노래를 따라가시진 않으셨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다들 그 시절의 버즈가 한번 되어볼까요? 자 가시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준비하시고 성대 한번 털어볼 준비하시고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네, 여기는 정오의 망국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옙디 예원입니다. 여러분과 노래 듣고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 저는 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밥 먹는 시간만 빼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런

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3부에 제가 정말 기다리는 베리베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950년대 초 헤밍웨이는 평단의 호평에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른바 한물간 작가가 될 판이었죠. 그때 노인과 바다를 투고합니다. 작품을 받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는 고민하죠. 그러다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미치너에게 리뷰를 의뢰합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 마침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치너는 고독한 노정의 투혼기 노인과 바다에 매혹됐고 그렇게 라이프지가 작품을 실어서 결과는 대성공. 결국 헤밍웨이마저도 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5: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6: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7: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6: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7: 경농이 만듭니다.
8: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DJ 예원이고요. 잠시 후에는요, 국민응원단으로 돌아온 그룹 베리베리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광고 소개부터 가볼까요? 박돌이 짐수...
1: 짐승 아니고 집순입니다.
0: 박돌이 집순이 텐션 올렸죠?
2: 네.
0: 그럼 음악 주세요. 네, 정호의 만국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4: 기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조미료 무첨가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4: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 K2,
0: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3: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4: 아니븐드 추악 갓바디에서 안삭 팬티,
0: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 먹는 젤 스틱,
3: 당뇨 영프로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0: 네, 3, 4부 함께하는 그분들도 만나보겠습니다. 키움 증권,
3: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4: IBK 기업은행,
0: 코끼리 베이글닷컴,
3: 현대자동차,
4: 경기도청,
0: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3: 환인제약,
4: 음주 후엔 팀앱 대리,
0: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3: 현대해상화재보험,
4: 가평군청
0: 생일.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분...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네, 이분들의 새 앨범에 이런 소개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직접 멋지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1: 행복은 함께 나누는 순간 가장 빛난다.
2: 문득 찾아온 작은 웃음 하나.
3: 예상하지 못한 기분 좋은 순간 하나.
4: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사소한 행복들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순간 더욱 오래 기억되고
5: 평범했던 하루는 비로소 특별한 하루가 된다.
0: 네, 이게 바로 이분들이 음악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라이브 온 에어는요,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컴패티, 행복이 돼줄 음악으로 돌아온 그룹 베리베리와 함께 할게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

0: 클럽하우스까지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리고요. 베리베리 어서오세요. 베리베리. 자, 그럼 먼저 멋지게 단체 인사부터 갈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스페이스
2: 후비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오,
0: 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멋쟁이 리더 동원입니다.
0: 아, 멋쟁이 리더.
3: 네, 안녕하세요, 멤버들의 색을 모두 뺏어온 개현입니다.
0: 네, 개현씨. 네,
4: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메인보컬 연호입니다.
0: 연호씨.
5: 네, 안녕하세요, 색을 뺏긴 용승입니다.
0: 용승씨.
6: 네, 안녕하세요, 그냥 강민입니다.
0: 아, 그냥 강민씨. 네. 아, 반갑습니다, 베리베리 여러분들. 네. 베리베리 반가워요.
4: 베리베리가 반갑습니다.
0: 네. 네. 아니, 어제 저녁 6시에 네. 우리 베리베리의 또 새 앨범이 나왔잖아요.
4: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데뷔 8년 차시라고 하는데.
4: 네, 맞습니다.
0: 앨범 발매 전에 여전히 좀 아직 떨리고 그러세요?
6: 떨린 것 같아요.
0: 떨려요?
6: 떨리지 않나요?
0: 떨려요? 떨리세요? 아니면 설레고 즐기시고 뭐 좀 신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느낌 좀 가까워요?
3: 지금은 좀 더 설렘 쪽에 가까운 것 같고 떨림보다는. 그리고 조금 이 뭔가 앨범 내기 전부터 팬분들과 함께할 이벤트가 좀 있었어서 네. 좀 되게 재밌게 준비하고 맞아요.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네.
6: 근데 특히 이번 앨범은 네. 좀 원하는 걸 좀 저희가 하려고 했고 네. 뭐라 해야 되지,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네. 좀 더 떨려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6: 저희가 네. 뭔가 책임감이 생각했던 것들
4: 많이 준비해가지고
1: 이번 회사에 보여줘야 된다.
0: 네. 아, 진짜?
4: 그런 게 있었어요.
1: 우리가 네. 원하는 걸 했는데 더 좋은 결과를 갖고 네.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6: 증명의 장이었었어.
0: 네. 아, 그랬구나. 예. 아, 제가 어제 그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4: 아, 감사합니다.
6: 와, 감사합니다.
0: 아, 근데 너무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3: 저희도 처음 해보는 네. 살짝 느낌.
0: 그래요? 아, 훨씬 더 재밌게 좀 즐기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6: 맞아요.
0: 확실히 네. 저도 그 지금 계신 소속사에 네. 잠깐 있었다
4: 보니까
0: 선배 가수분들의 이제 그 컨셉 네. 그런 네. 것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6: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6: 맞아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근데 어제 저녁 6시면은 혹시 정호의 희망곡이 이번 앨범 첫 활동인가요?
6: 그렇죠.
4: 공시 네. 공시 활동은
0: 아 공시 활동
4: 네, 처음입니다. 예.
6: 방송국에서의 첫 활동.
3: 그럼요. 아,
5: 네. 정호 희망곡을 첫 활동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속 꾹꾹 참았어요.
4: 아, 그럼요.
1: 자꾸 네. 회사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아, 그래요? 네,
1: 정호 희망곡 꼭 처음으로 해야 된다.
5: 꼭 해야 된다.
1: 네.
0: 너무 감사하네요. 아, 근데 이게 좋은 일인 게요.
1: 네네.
0: 저도 또한 기운이 좋고요.
6: 오.
0: 그리고 정호 희망곡 자체가 기운이 맞아요. 좋습니다.
4: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0: 맞아요. 네. 진짜 그래요.
6: 네.
0: 잘 되시고요. 네, 아마 이번에 아마 대박 나시지 않을까.
5: 아, 네. 아니 그래도 정호의 희망곡 출연하면 네. 1위 하시는 분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1: 맞아.
0: 또 아시는구나.
1: 네.
0: 맞아요.
1: 소문 많이 나 있어요. 진짜.
0: 네. 1위 하는 거 제가 꼭 지켜볼게요.
3: 아유, 열심히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0: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 못하면 어떡하지?
3: 아, 못하면 아쉬운 거지.
4: 나이스 트라이.
0: 그렇죠, 그렇죠. 하면 또 하면 되지 뭐.
4: 그럼요.
1: 나이스 트라이.
0: 지금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3023님. 연호 오빠 유튜브에서 동안침 맞는 거 잘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오빠의 5월사만큼 웬월사도 됐나요? 해주셨는데.
4: 아, 이걸 또 왜 띄워주세요. 예.
0: 아니
4: 아, 예.
3: 아프겠다.
0: 이게 이번 뭐야? 컨셉 혹시 고슴도치예요?
6: 아, 제가 네. 그 이제 그 컨텐츠로 네네. 다이어트 컨텐츠를 진행하게 됐는데
0: 네.
6: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고
0: 네.
6: 그 컴백 전 관리까지 이제 좀 풀게 됐어요.
0: 네네.
6: 그래서 동안침도 맞고 뭐 효소찜질도 하고
0: 네네.
6: 경락도 받고
0: 아우 많이 하셨네. 네,
6: 좋은 거 다 했습니다.
0: 그래서 좀 효과를 보셨나요?
6: 모르겠어요 사실.
3: 아, 이게 한 번으로 꾸준한 관리가
1: 아니, 필요해. 아니 나한테 동안침 그건... 홍보해 주셔야죠 또.
6: 아 동안 아니 그 직접적인 홍보는 못하지만
0: 네.
6: 그 선생님께서 사실 저한테 아, 동안인데 뭘 동안침을 맞으려고 하냐
0: 네네네.
6: 막 그런 식으로도 얘기해 주시고
0: 네.
6: 굉장히 침을 잘라주셨어요.
5: 선생님 아, 말을 잘하시네.
6: 네.
1: 영업이? 그냥.
6: 영업이 아니라 진짜로.
1: 아 진짜로. 네.
0: 그러면 5월사였는데 웬월사도 됐나요?
6: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0: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쪽이 왼쪽이잖아요.
6: 왼쪽이에요.
0: 확실해요.
6: 아 감사합니다.
0: 아우 완벽해요.
6: 동안침 효과가 있군요.
0: 네.
4: 아, 동안침.
0: 정확히 그 5월사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6: 아 오른쪽 얼굴 사수.
0: 그렇죠.
4: 왼쪽 얼굴 사수 해가지고 네. 각자 원하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0: 그렇죠. 아 저는 지금 왼쪽을 보고 있는데요. 왼월사 된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다행이네요.
4: 네, 다행입니다.
0: 아니 그 베리베리 분들 중에 네. 몸 관리에 좀 진심인 멤버가

0: 있다고 하는데
1: 몸 관리, 몸 관리 이 관리가 또 여러 뜻이 있는데 네네. 몸 관리는 이제 저랑 리더 형이 네. 항상 헬스장을 나가요.
2: 맞아요. 네.
0: 아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1: 네. 운동을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네. 나가야지 하고 나가거든요.
0: 억지로 가시는 거예요?
1: 네.
3: 아, 갈 땐 또 억지로.
1: 어, 억지로. 갈 땐 억지로 가고 올 때는 뿌듯하게 오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럼 체력 관리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좀 보여지는
3: 그렇죠.
4: 네네.
0: 패션 몸 관리. 어,
4: 그렇죠. 그런, 패션 관리.
1: 저는 체력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콘서트를 또 앞두고 있는데
0: 아.
1: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맞아요. 네,
1: 체력 관리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0: 아.
3: 근데 영양제 같은 건 또 연호가 잘 챙겨 먹잖아요.
2: 아, 저 기가 막히게 챙겨 먹죠.
3: 막 그 무슨 통 있잖아요. 네, 월화수목금토일.
0: 아, 약통 있어요?
4: 약통 네, 처음 봤어요. 네.
2: 좀 야. 장기 스케줄을 가게 되면 네. 그거 챙겨가지고 영양제랑 유산균이랑
1: 와. 맞아요.
0: 오늘도 드시고 오셨어요?
2: 아 오늘은 못 먹었어요.
4: 왜요?
0: 아, 왜요?
2: 까먹었어요.
0: 까먹었어요.
2: 아, 어제 늦게 아니네. 끝났는데 네. 오늘 일찍 또 일어나야 돼가지고 까먹고 왔습니다.
3: 이따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2: 먹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집에 가서
2: 네.
0: 털어 드세요.
2: 아, 털어 먹겠습니다.
0: 네. 일단 지금 포토 타임이 있거든요.
3: 네.
0: 그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3: 네.
0: 정의 그 시그니처 타임이 있어요.
2: 아, 네네,
0: 바로 선 포토 후 토크 이러면 기사가 빵빵 난다고 하니까 살포시 일어나서 포즈를 부탁합니다.
1: 네.
0: 자 먼저 동원 씨부터 갑니다. 연습할 땐 카리스마 리더, 평소엔 다정한 우리 형 동원이. 하나 둘 셋.
2: 기사 사진 괜찮은 거? 기사 괜찮은 거지?
0: 하나 둘 셋.
3: 기사 안 써주시겠는데.
0: 자 다음 개현 씨. 베리베리의 중심 둥이둥이 개현 귀염둥이. 개둥이 왔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기사 사진 같다.
0: 자 이번엔 연호씨 고막 남친 음색 프린스 내가 다 할게 믿고 듣는 연호. 하나 둘 셋.
4: 피나는데 귀에.
0: 하나 둘 셋.
3: 안 듣겠다.
0: 자 용승씨 갑니다. 베리베리의 모범생이자 우등생 용댕이. 용승이가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비웃었네.
0: 마지막 강민씨 팬심을 저격하는 남친짤의 정석 막둥이 강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아우
0: 다들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2: 포즈들이 8년차이기 때문에
0: 그러네요.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이제 앨범 소개를 한번 들어가봐야 되는데요.
2: 네.
0: 다시 한번 박수 3번 시작. 네, 베리베리의 미니 8집 컴패티가 발표됐습니다. 컴패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3: 사실 컴패티가 또 이제 저희가 무대할 때 이렇게 팡 터지면서 이렇게 흩날리잖아요.
0: 그렇죠.
3: 좀 그런 분위기에 걸맞는 앨범이고 뭔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조금 작은 행복을 찾아서 좀 그렇게 살아보자, 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보자, 좀 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아 앨범 소개 담당이신가요?
3: 아닌데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0: 아 아니었어요?
3: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어놓고
4: 네네
2: 맞아요.
0: 역시 연륜이 이제는 그러시구나.
3: 네. 네.
0: 그러면 이 멤버들 중에 좀 일상의 작은 컴패티를 잘 느낀다 하는 멤버가 있으실까요? 좀 사소한 거에 뭐 기뻐하거나 뭐 취미 부자라던가.
1: 저는 정렬이요. 정렬.
3: 아
0: 정렬이요?
1: 네.
3: 정리 딱 된 거 봤을 때
1: 네, 정리가 잘 돼 있거나
0: 아
1: 카테고리와
0: 정렬. 네. 저는 그 열정.
2: 아, 열정.
0: 정렬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1: 제가 뭐 카테고리화가 잘 돼 있거나
0: 네.
1: 멤버별로 정리가 잘 돼 있거나
0: 네네.
1: 아니면 옷장의 옷이 그라데이션이라든가.
0: 아 그런 거에 약간 기쁨을 느끼세요?
1: 좀 사소한 저의 행복인 것 같아요.
0: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나 보다.
1: 사소하지 정리를 않아.
3: 살짝 음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4: 약간 운치마다 생각해요.
1: 줄곧 해왔는데요. 숙소 생활을 하면서 멤버들이 그걸 보면 이제 흐트러뜨리는 걸 못 참더라고요.
0: 아 그럼 덕분에 좀 숙소가 좀

0: 본인의 짐 뭐 그런 것도 놔두기도 하고
1: 공간을 저는... 넓히는구나. 네. 자기 영역을 넓히듯이.
0: 네. 좀 약간 뭐 그레텔 마냥 이렇게 네. 과자들이
2: 맞아. 과자
0: 흔적이 이렇게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아 것도
1: 과자가
0: 있어요.
1: 떨어져 있으면은 아 리더 형이다. 네. 네. 아 그러시구나.
3: 아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1: 아 그렇죠. 네. 팩트는 팩트니까. 아,
4: 네. 팩트는 풀어내요.
1: 네. 아 이번 타이틀곡이 네. 돈패닉이에요.
2: 네, 네 맞아요.
1: 오 작사에 참여를 강민 씨가 직접 네. 해주셨어요?
5: 아 했는데. 네. 사실 네 했어요.
1: 왜요 왜 했는데 왜요?
5: 했어요.
1: 했어요. 네. 그러면은 강민 씨가 또 어떤 곡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5: 어 돈패닉은 네. 어 이제 네 이렇게 노래에 나오는데 어 이렇게 지구가 멸망해도 내일이 없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네. 그냥 이 사소한 행복 속에서 사소한 일상 속에서. 네. 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네. 그냥 이 하루를 즐기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 아 네. 그럼 강민 씨가 쓴 그 가사 파트도 좀 자랑 한번 해주세요.
5: 사실 저희가 어디 가사를 쓴지 기억이 안 나요.
0: 제가 기억해요.
5: 어디?
1: 어 어디예요?
0: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 아니에요?
5: 몰라요. 저한테 물으면 안 되는 게
2: 진짜 모르네요.
5: 제가 이 가사를 언제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1: 아, 엄청 바쁘게 그냥 뭔가 이렇게 같이 쓰다가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 내고 네. 이렇게
5: 아니 앨범이 다 앨범 노래들 다 참여를 했었가지고 그리고 그때 다른 것도 하고 있었을 때여서 네, 정신이 너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팬분들도 막 여쭤보시는데
1: 그쵸.
5: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4: 다음에 회사에 물어봐서 네. 정리해서 오는 걸로
2: 좋습니다.
1: 그래야겠다.
5: 아, 분명히... 아,
1: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저도 네. 그 부분을 눈여겨볼게요.
5: 아,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1: 아 근데 이번에 네. 데모곡을 20곡 가까이 받으셨어요?
2: 네. 맞네요.
0: 타이틀곡만 그 정도예요.
1: 와 그럼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서 이 곡이 뽑힌 거예요?
5: 네.
3: 아, 사실 더 받았는데 아, 네, 사실 한 회사에 들어온 건 800곡 정도 된다고 했는데
1: 근데 진짜로?
2: 줄이고 줄여서
3: 이제 네, 그걸 줄여서 네. 이제 직원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제 한 20곡 정도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5: 근데 원래 처음엔 저희가 그걸 다 같이 들어보겠다 네. 했었는데 네. 네. 아, 아 너희 안 된다 뭐 잘 네. 못할 테니까 네. 내가 추려줄게 해서 20곡 받아서 했어요.
1: 맞아요. 어 네. 진짜 그 다 듣고 싶을 800곡 가까이를 다 듣고 싶을 만큼
4: 네. 그 정도로 참여를 좀 하고 그쵸. 싶었던.
1: 어 네. 그런 자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0: 감사합니다.
1: 사실 그런 애정이 있어야 진짜 잘 되거든요.
5: 네, 맞아요. 것 같아.
1: 그러면 솔직히 좀 다른 곡을 민 멤버도 있을 거 아니에요?
4: 네,
5: 네 있죠.
1: 있어요?
4: 저는 1순위는 다른 거였는데
1: 어 그래요? 네네네. 그럼 그 1순위로 밀었던 곡은 지금 앨범에 좀 수록이 돼 있나요?
4: 아니요 아 수록은 안 돼 있고 네.
1: 그렇지 않았어요?
3: 네. 타이틀 전용이었어서 그게 다
2: 맞아요 네. 다 비슷한 무드의 네. 약간 좀 밝은 무드의 아, 타이틀곡들이 와서
4: 네.
2: 네 수록곡은 못 들어갔습니다.
4: 아쉽지만 근데 돈패닉 자체가 사실 저도 후보에는 있었어서
1: 아 그래요?
4: 네 그리고 노래를 불러놓고 나니까 네. 더 좋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 차라리 잘 됐다 좀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1: 그럼 거의 대부분 동의한 걸로
5: 네. 아, 저희가 그 세 곡씩을 네. 추려오자 했었는데 네. 다 돈패닉은 있었어요.
2: 맞아요.
1: 오 진짜? 네.
4: 겹쳐 있는 그래서 딱 그거
5: 그래서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1: 네.
5: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돈패닉이 됐어요.
1: 네. 어 그러면 네. 아주 지금 좋은데요?
2: 네. 맞습니다.
1: 아, 시작이 좋아요.
3: 멤버들 모두 만족했던 그런 결과.
2: 진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원래 맞아요. 보통은 동원 형이 타이틀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네. 이번에 다행히 만족을
2: 만족했어요.
3: 아 저도 약간 우려스러웠던 거는 네네. 사실 K-pop 치고 조금 슴슴하지 않나 이 노래 자체가
1: 네.
3: 조금 더 정형화된 K-pop 같은 신나는 음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 오,
3: 그래서
1: 네.
3: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아 멤버들 얘기도 듣고 하니까 나도 저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곡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맞습니다.
1: 어, 좋아요. 아니 신곡 반응이 지금 워낙 좋아가지고 질문이 많이 왔는데 연호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2: 네. 2911님이 개현 오빠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처음 받는 느낌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그 느낌이 뭔가요?
4: 아유,
2: 처음 받는 느낌?
4: 조금 아까 제가 이거를 무대를 저희가 할 기회가 있어서 선공개를 했는데
1: 네.
4: 그때 조금 제가 무대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뭔가 밝은 노래를 그래도 꽤 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몰입되고 진짜 뭔가 세상이 좀 이렇게 좀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무대에서 좀 그런 느낌을 처음 받은
3: 그렇게까지?
2: 네. 그렇게까지?
1: 정말요? 아니,
5: 근데 질문이 처음 받는 느낌이 뭐였는지 물어보는데
4: 그게 처음 받는 느낌이었어요.
2: 아, 그래요?
5: 네. 아,
2: 그렇게 말했대.
5: 그 처음
2: 그쵸. 네.
1: 뭔가 진짜 딱 그 이건 무슨 감정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네. 거예요? 우와
4: 그래서 진짜 노래 좋구나 뭔가 딱 이걸 합방 느꼈던 무대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너무 지금 근데 에너지

0: 이미지들이 다 좋다. 뭔가 진짜. 달라요. 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1: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이번 질문은 용승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네, 3012님께서 퍼포먼스가 멋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직 음방을 안 해서 궁금해요. 오. 정의에서 포인트 안무 공개해 주세요.
0: 포인트 안무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포인트 안무 보여드릴까요?
0: 네. 네.
2: 포인트 안무는 훅 안무인데요. 네. 굉장히 생각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사람 같은 네. 안무예요.
3: 네. 준비 시작. Don't panic, panic, panic. 어떤 세상이 Guys, don't panic, panic, panic. 지지.
0: 오. 아, 뭔지 알겠다. 네. 아니 그 앞에 딱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정확히. 이입이 됐어요. 생각을 내려놓은 것처럼 네. 해야 된다.
2: 맞아, 생각 없이 살자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너무 과한 걱정이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착안된 안무인데 정말 재밌게 나온 것 같아요.
0: 좀 내려놓자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베리베리의 새 노래 돈패닉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아, 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무도 같이 해 주실 거죠?
4: 아니요. 포인트 안무 정도는.
0: 아 그럼요, 그럼요. 정의의 시그니처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엔딩 포즈인데요. 근데 음방을 안 했으니까 이번 신곡 엔딩 포즈도 정의가 처음이네요, 지금?
5: 네, 네, 맞습니다.
0: 네, 여러분 최초 엔딩 포즈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2187님. 그럼 오늘이 방송 첫 라이브인 거예요? 대박이다.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첫 라이브시죠?
5: 네, 맞습니다.
4: 방송에서는 첫 라이브.
0: 저도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6: 네. 네.
0: 자, 베리베리가 부릅니다. Don't panic.

0: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아, 오, 베리베리의 새 노래 지금 돈패닉 듣고 왔는데요. 와, 아, 너무 잘하신다.
1: 감사합니다.
0: 오, 라이브 왜 이렇게 잘해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역시, 와. 어, 자리로 와주시고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좋네요. 제가 이 첫 라이브를 먼저 듣는다니. 아,
1: 감사합니다.
2: 영광이에요. 저희도 진짜 너무.
0: 2487님이 아 2487님이 아 진짜 듣는 내내 웃음이 나네요. 이거 대박감이다. 해주셨어요. 와 진짜 오 좋은데요. 아, 그 추임새랑 네, 이런 네. 것들이 어. 아 좋았어요.
3: 아,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사연은 동원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4: 네 63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돈 패닉 아우 그 늑대 소리 낼 때 진심 즐겁게 느껴지는데 녹음할 때 어땠어요?
3: 아 또 이 부분이 강민이가
5: 강민이가
0: 맞아요,
5: 맞아요, 맞아요.
0: 오, 네네.
3: 강민이가 이런 걸 잘해요. 뭔가 아우 막 이런 거나
0: 아우 예 막 이런 거
3: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잘하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강민이에게 네. 맡겼습니다.
0: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 네. 그 돈 패닉 패닉
3: 2567의
0: 돈 패닉 아우
5: 잘한다.
4: 또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5: 사람들 있거든요.
0: 잘한다. 어 녹음을 가고 싶다. 자 다음 사연 개현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285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안무 이름이 있나요? 좀비춤 같은 느낌도 나고 안무 이름 정해서 알려주세요. 챌린지로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6: 안무 이름 뭐라 하지? 좀비춤이 맞나?
4: 네 사실 저희 안무 이름이 아직 없거든요.
0: 네네.
4: 오늘 정의해서 또 함께 정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0: 그러면은 재밌지 않을까? 네. 저희 안무 이름은 또 다음 부에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좋습니다.
0: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 좋습니다.
0: 자 문자는 샵 8000번 미니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고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베리베리와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 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6: 엄마의 깨끗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 또 놓치지 않아.
5: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6: 탕타랑 탕탕탕타랑
7: 지금 잡으러 갑니다.
6: 탕타랑 탕타랑.
8: 자, 저는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예원이고요. 오늘 라이브 온 에어에서는요 국민 응원송으로 돌아온 그룹 베리베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 예.
8: 예. 아우. 저희가 잘하죠. 저희가 포인트 안무 장명을 부탁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아이디어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10: 어머나.
8: 강민 씨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까요?
11: 네, 4579님께서 늑대 인간이 연상되네요. 외울

0: 랩댄스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1: 어, 멋있어요.
2: 랩댄스? 자, 연호 씨 다음 글 읽어주세요.
3: 4567님께서 아무도 하지 않은 춤이니 팀명으로 베리베리 춤 어때요? 아우 진짜 너무 잘한다.
1: 그냥
2: 아,
3: 베리베리 춤.
2: 베리베리 춤. 자, 용승 씨.
4: 네, 8712님께서 덤펜에 출근길에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내적 댄스를 참느라 혼났어요. 내적 댄스 춤 어때요?
5: 내적 댄스?
6: 의미가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2: 네네. 네. 개현 씨.
7: 네, 825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덤펜의 의상과 안무 요즘 유행하는 삐에로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베리삐.
0: 요즘 삐에로가
3: 삐에로 유행이에요.
2: 삐에로 유행. 어, 맞아요.
3: 뒤에 삐 붙이는 거.
7: 아, 그래?
3: 어.
2: 아, 아, 그래요?
6: 네, 네.
7: 그 삐에로 뜻이었어. 네.
6: 맞아요.
2: 그런 게 있어요.
3: 예원 삐 이렇게. 어,
2: 아, 그래요? 네,
6: 맞습니다. 정희 삐.
2: 연호 삐.
3: 네, 맞아요.
2: 베리삐 삐. 어, 베리삐 너무 괜찮은데요?
3: 베리삐.
2: 자, 동원 씨.
8: 네, 9516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라인 맞춰서 베리베리의 도리도리 춤이요.
1: 도리도리 춤. 도리도리. 도리도리.
7: 도리도리긴 해.
0: 도리도리.
2: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8: 네.
2: 최종 결정은 이따가 한번 회의를 통해서
3: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네, 급하게 또 정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첫 활동이니까.
7: 중요하죠.
2: 네, 그러면 안 되니까.
0: 네.
2: 근데 자, 이번 앨범에서 네. 유닛으로 뭉쳐서 수록곡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0: 네, 맞습니다.
2: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회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딱 회사에서 정해줬어요?
7: 저희가 사실 하고 싶다 했고 회사는 네. 살짝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3: 맞아요.
6: 네네.
2: 왜요?
3: 유닛을 뭐
0: 그러니까 유닛을 굳이 하냐. 네. 앨범 단체 앨범인데 네.
7: 단체로 목소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3: 맞아요.
0: 보수적인 거죠.
7: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네. 저희는 뭔가 좀
2: 한번 해보고 싶었어.
7: 예, 맞아요. 뭐 만들어보고 싶어서.
2: 그렇죠. 네. 또 네. 다른 색깔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0: 네. 맞아요.
2: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던데.
0: 맞아요.
2: 먼저 터치 이 노래는 누구누구 유닛이에요?
9: 저랑 막내 짜잔 유닛이에요.
2: 유닛 이름도 있다고 하던데.
0: 맞아요. 맞아요.
9: 저희 유닛 이름은 Y2K예요.
2: 어, 왜요? 이유가 있어요?
9: 네, 저희 두 명인데
2: 네.
9: 여기에 용승이고 네. 여기에 강민이라서
0: Y, Y
9: 저는 유강민이니까 Y, 아, Y 하고
2: Y2
9: 2 K 그리고 K는
0: 장민이
9: 제가, 그러니까 사실 용승 강민에서 네. Y, K이고
2: 네네네
9: Y 두 개니까 2
0: Y는 2개 그냥 말장난 좀 했습니다.
2: 아, 어떻게든 네. 이제 뭐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네. 막 Y2K가 만들어졌네요.
9: 네네네
2: Y2K
9: 네.
2: 어,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0: 맞아요.
2: 어,
9: 지금 그 노래
2: 어, 그러면 이 함께 호흡을 맞춘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0: 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2: 네.
0: 어, 용승 형이랑 어, 무대 둘이서 하는 게 저희가 원래도 같이 춤 연습했던 기억들도 많이 나고 작사 이제 같이 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했어서 어, 그냥 작업한 내내 재밌었던 것 같아요.
2: 잘 맞았어요?
0: 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9: 그 저 원래 유닛을 네. 셋 둘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말도 저희끼리 많이 회의를 했거든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9: 근데 강민이가 네. 처음에는 춤보다는 네. 좀 더 R&B나 좀 더
7: 어, 보컬 위주
9: 좀 더 보컬 위주의 유닛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메인 댄서거든요.
2: 어, 네, 네.
9: 이제 저랑 팀을 하게 되면 아 춤을 추게 될 것 같다라는 제가 바뀌었었어요. 공방이 있었어요.
2: 그래서 하기 싫다.
9: 그래서 저를 좀 피해 다니는 것 같았는데
0: 네, 네. 맞아요.
9: 어, 어 리더 형이
0: 했으면
9: 둘이 했으면 좋겠다 했고 저희도 뭐 이내 납득했고 저는 지금 터치라는 곡이 강민이랑 같이 안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못했을 곡이라고 생각해요.
2: 어, 결과적으로는 너무 만족한다.
9: 네, 만족해요.
2: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눈 마주쳤지.
6: 예, 그렇습니다. 네.
2: 라는 곡인데 이 세 분 유닛인 거죠?
3: 네.
2: 어, 이 유닛의 이름은 뭐 어떻게 돼요?
6: 잠시만요. 준비됐지?
7: 예. 네.
6: 둘, 셋.
10: 드림 뉴스 제너레이션 꿈꾸는 청춘 세대 DYG입니다.
7: 예.
2: 우! 지금 급하게 짠 거 아니죠?
6: 아, 아니 아니요.
2: 아니죠.
6: 저 준비하고 있는
7: 아, 사실
6: 거예요.
7: 사실 어제 만들어놨는데
2: 네.
7: 갑자기
3: AI랑
7: 얘기하더니
3: 바꿨어요.
7: 조금 바꿔온 거예요 오늘.
2: 아 그래요?
3: 예.
6: 네네.
2: 지금 즉석에서 그럼 어쨌든 오늘 처음 외치는 거예요?
3: 어, 오늘 처음 외쳐요. 네,
0: 맞아 어제 외쳐 어제 어제 급하게 짜고
6: 네.
3: 바, 좀 달라졌어.
0: 아 달라졌어.
7: 이게 사실 네. 맞아요. 이게 원래 드림 유얼 제너레이션.
2: 아
3: 뉴스로 바꿨습니다.
2: 어, 뜻이 어떻게 됐죠?
6: 이제 꿈꾸는 청춘 세대라는 뜻으로.
2: 네.
3: 동호 씨 아니에요.
2: 아, 네.
6: 이제 이 청춘들이 꿈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저희 이렇게 또 만들어봤습니다.
3: 예, 맞습니다.
2: 유어에서 뉴스로 바꿨어요.
7: 네. 또 저희 이니셜 이름의 이니셜을 딴 건데.
2: 네.
7: 동원 형의 D.
6: 드림의 D.
7: 드림을 맡고 있고.
2: 어.
3: 연호의 Y 뉴스를 네. 맡고 있어요.
7: 제가 이제 G 제너레이션 세대를 어. 맡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와우. 있는 팀입니다.
3: 맞습니다.
9: 네. 뭐 거의 어벤져스인데.
2: 어, 좋네요.
6: 저희는 이번 한 곡으로 저희 활동을 멈출 생각이 없기 때문에
2: 아, 그렇죠.
6: 어쨌든 네. 이 드림

0: 보셨어요?
1: 아, 디렉을 안 봤어요.
2: 디렉은 자신감이 없어서 잘 못 봐요.
0: 아, 디렉 네. 네. 안 보셨어요?
3: 저도 원래 만들어 놓고 네. 알아서 해라 이제.
4: 던져놔요.
5: 너네 차례.
2: 저희가 잘하겠지. 네.
0: 자유롭게. 네.
2: 아, 대신 느낌 같은 거는 좀
3: 맞아요.
4: 맞아요.
2: 얘기를 많이 하긴 해. 네.
0: 오, 그러면은 이 세 분은 그 유닛 활동. 그 네. 유닛 앨범에 좀 만족을 하시는 편인가요?
3: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스포자면 스포인데 네. 사실 안무가 나왔거든요. 네. 안무가 있어서
0: 네,
3: 안무가 있는데 저희가 정말 좀 봤을 때 아 K-pop 씬에 좀 한 획을 꿀 수 있지 않을까.
0: 오, 그 정도라고요?
1: 아, 네. 아 진짜 왜 그렇게까지 말을 막 늘려놔.
0: 한 획을 긋는다고?
6: 제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0: 아, 네. 오, 정말요? 네.
3: 정말 아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1: 어쨌든 보지 못하긴 했을 것
3: 보지
1: 같아요.
3: 보지 못했던 네. 무대가 되긴 할 거다.
2: 아, 재밌어요. 몇 개 없었죠 지금까지. 네. 네. 네.
1: 진짜 재밌어요.
0: 그러면 공연에서 볼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2: 저희 콘서트에서 또 네.
7: 공연에서만 볼 수 있는
2: 아마도
0: 아 네. 가야겠네 가야겠네.
1: 여러분 보러 오시죠.
0: 그러게요. 앞으로 유닛 활동도 아주 그 한 획을 긋는 네. 유닛 활동 기대해 보도록
2: 감사합니다.
0: 하겠습니다.
7: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리베리와 함께하는 스피드 질문 시간인데요.
7: 네.
0: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대답한 질문 개수대로 청취자분들께 베리베리 이름으로 떡볶이 세트 쏩니다.
1: 열심히 하자.
0: 열심히 해야 돼요.
7: 네.
0: 자, 그럼 베리베리 여러분 준비되셨죠?
7: 네.
6: 준비했습니다.
7: 네.
0: 자, 그럼 초식에 주세요.
7: 주세요.
0: 자, 초보 운전 동원 옆에 태우기 제일

0: 했을 때 뻔뻔하게 밀고 나가기, 자연스럽게 애드립하기. 하나, 둘, 셋.
1: 자연스럽게 애드립하기.
0: 용승, 베리베리의 칼군무 비결은 초심, 눈치. 하나, 둘, 셋.
2: 눈치.
0: 강민님, 베리베리에서 내가 가장 형처럼 보일 때는 언제? 하나, 둘, 셋.
3: 항상.
0: 동원님, 멤버들이 내 말 안 들을 때 속으로 드는 생각은 뭐?
4: 한 대 때릴까?
0: 연우님, 네. 갤러리에 웃긴 사진이 가장 많은 멤버는?
5: 용승.
0: 개현님, 아무리 사랑하는 멤버라도 이건 양보할 수 없다. 뭘까요?
1: 날 침대 밖으로 꺼내는 거.
0: 용승님, 바른 생활 사나이 용승. 아무리 바빠도 이 규칙은 꼭 지킨다.
6: 치실.
0: 강민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2: 그래도 9번.
0: 9개.
2: 많이 한 거죠?
0: 많이 했죠. 저도 지금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7: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2: 선배 힘드셨어요.
7: 사실 제일 큰 정신이시고.
0: 선물 많이 드리려고.
2: 감사합니다.
0: 총 9개를 성공해 주셨어요. 지금 베리베리 이름으로 9분께 떡볶이 세트 드립니다.
8: 맛있게 드세요.
0: 어지럽네요. 자, 그러면 스피드 질문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 좋습니다.
0: 초보 운전 동원, 옆에 태우기 제일 괴로운 멤버가 강민 씨라고 해주셨어요. 운전 많이 하세요?
4: 요즘 최근에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늘었어요, 진짜.
2: 아니 늘은 게 아니라 강민이가 왜 강민이 왜 괴로운지
4: 많이 늘었어요.
7: 이제 초보 운전은 아니다.
4: 초보 운전은 아니다.
0: 근데 강민 씨가 왜 괴로워요?
4: 강민 씨가 사실 조금 정신없고 옆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0: 네.
4: 그리고 사실 강민이를 처음 태웠을 때 실제로 사고가 났어요.
7: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 게
4: 진짜 옆자리에 딱 태웠는데 옆자리에 딱 태웠는데 그날 딱 사고가 나버린
7: 그때
4: 거예요.
7: 그냥 진짜 못할 때라 사고가 난 거지. 저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0: 어떻게 사고 났길래?
4: 그 주차장을 나오다가 이제 뒤로 박아버린 거예요. 뒤에 뒷기둥을.
0: 그래도 그 다른 차랑 부딪히진 않아요. 너무 다행이다.
4: 다행인데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후로 이제 강민 씨는 항상 뒤에 타거나 의전석에 항상 앉혀놓는 편이에요.
7: 동원 씨는 차와는 절대 부딪힐 수 없어요. 겁이 너무 많아서.
2: 맞아요.
7: 혼자서 갑자기 부딪힌 거예요.
1: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타입이라서.
0: 그게 어쨌든 동원 씨는 이유가 강민 씨 때문이다.
4: 네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0: 그래요?
7: 모르겠어요.
0: 강민 씨 동의하세요?
7: 아니죠. 아니죠. 안 하죠.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0: 앞으로 안전운전 하시고.
4: 네.
0: 강민 씨 조심하시고.
7: 네, 저 안 타요.
0: 안 타요?
7: 네.
4: 강민 잘 안 타려 하더라고요.
1: 서로 이렇게 꺼려요.
0: 그래요?
1: 태우길 싫어하고 타길 싫어하고.
7: 민민.
0: 두 분이 안 맞나 보네요.
4: 좀 안 맞긴 해요.
0: 그래요?
4: 사실 좀 비슷해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7: 네.
1: 거울 치료를 항상 하는.
0: 사고 난 거 너무 재밌다.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그걸 계기로.
4: 저희도 근데 그날 가면서 야 형 뒤에 그 비싼 차 아니었던 게 어디야 진짜 우리 감사하며 가자 그래서
1: 말은 그렇게
4: 나왔어요.
1: 하면서 땀을 막
0: 첫 사고
1: 왜 이렇게 덥냐 이러면서
0: 첫 사고 나면 너무 무서워요.
4: 맞아 진짜 무서웠어요.
0: 앞으로 아마 조심하실 거예요.
4: 네네네.
0: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연우님한테 있는데 팀 내 최고의 텐션 부자는 나다의 질문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9: 네네.
0: 텐션 부자가 누굴까요?
9: 사실 제가 그 원래 텐션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 데뷔 때에 비해서 이렇게
1: 데뷔가
9: 1년 1년 이렇게 점점 데뷔가 고점이었고
7: 밝은 아이였어요.
9: 저점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0: 점점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9: 근데 이제 저보다 더 부자, 그러니까 부자라기보다 좀 억지 텐션? 억텐이 좀 많은 이제 형이 있어서.
0: 또 동원 씨예요?
9: 동원이 형이 있어가지고 저보다 텐션 부자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렇죠. 멤버분들도 인정하시나요?
7: 근데 너무 이것도 짜증나는 게 자기 텐션 좋고 싶을 때만 좋아요.
9: 맞아요.
1: 당신이랑 똑같아요.
7: 저는 항상 안 좋잖아요.
0: 강민 씨랑 또 비슷하나요?
7: 저도 근데 맞는 말이죠. 저도 좋고 싶을 때만 좋아요.
0: 선택적 텐션 부자시구나.
4: 네네.
1: 잘 끌어놨어요 텐션을.
9: 잘 끌어놨어요. 네.
0: 그리고 이제 에너지 다 쓰면 또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1: 반전 하고 또
0: 인정하세요 동원 씨?
4: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동생들이 좀 약간 처져 있을 때 힘을 주고 싶어서 또 형으로서
9: 포장 진짜 잘하네.
1: 근데 생각해 보면 숙소에서도 항상 좀 밝고 장난감 치는 멤버는 동원이 형이라서 맞아요. 텐션 높은 사람이 맞는 네. 거
0: 지금 텐션 부자는 동원 씨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0: 씨 질문에 그 무대에서 실수했을 때 뻔뻔하게 밀고 나가기 대 자연스럽게 애드립하기에서 네. 자연스럽게 애드립을 네네네네네.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리베리의 칼군무의 비결은 눈치다.
1: 어 칼군무 비결 눈치 용세이가 말했는데 이거 합쳐서 아, 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2: 그래요.
1: 네. 네. 이게 사실 실수를 안 하면 너무 좋겠지만 무조건 네. 한 번씩은 하게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저는 그래서 자기 전에 좀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좀 넘어졌거나,
0: 네,
1: 뭔가 아 뭔가 박자를 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네.
2: 그래?
1: 저는 좀
3: 너무 심하네요 이것도.
0: 자기 전에
1: 프로답다 해주실래요? 네.
0: 그렇죠, 프로답죠. 네. 미리 이제 딱 이제 그려보고 하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미 대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네.
0: 눈치껏 네. 그게 사실 진짜 프로긴 해요.
1: 네. 그렇죠.
0: 네. 지금까지 중에 뭐 실수했었던 적이나
1: 많긴 한데 아마 저희 팬분들은 눈치를 못 채셨을 거예요.
0: 자연스럽게 애드립으로 넘어갔으니까
4: 그런 느낌
0: 멋있다. 네. 그런 것도 실력이죠.
1: 그럼요.
0: 네. 네 다음 이제 강민 씨의
5: 일상생활에선 좀 어린 것 같아.
0: 왜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요?
5: 아 왜냐면 제가 오늘 늦잠 자고 왔거든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강민 씨를 좀 제일 잘 받아주는 형이 누가 있을까요?
5: 다 너무 잘 받아줘요. 근데
0: 그럼 가장 잘 챙겨주는 형?
5: 용승 형 아니면 연호 형. 아 다 잘 서운할까봐.
0: 서운할까봐?
3: 서운하지도 않고.
1: 생각이 없습니다.
5: 아니 너무 다 비슷해요.
3: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용승이가 그래도 강민을 제일 잘 챙기고 줄 수 있는 친구라 생각해서 둘이 붙여놨거든요.
5: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승이 형은 좀 약간 좀 더 확실하게 아닐 땐 딱 아니다 해줘서 그래서 좀 고마운 게 있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아끼는 사람이면 해야 될 말이니까 하고 그게 아니면 잘했어 하고 그냥 말고
0: 아예 신경 안 쓰는구나.
4: 근데 이제 강민이는 이제 전자에 있는 친구니까 얘랑 계속 같이 작업하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강민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받아주는 애이니까 또 그런 거.
3: 그래서 유닛을 시킨 것 같아요. 아마 강민이가 저랑 유닛을 했으면
5: 지금 같이 못 있을 수도 있어요.
0: 그래요?
1: 저희 사인으로 활동했을 수도
0: 있어요. 아 정말
4: 볼만 했겠는데.
0: 이게 그 팀워크의 비결이네요.
5: 맞죠.
0: 네,
5: 맞아요.
1: 조합? 네.
5: 조합
0: 눈치 이렇게. 눈치. 다들 눈치가 또 엄청 빠르신가 보다.
4: 뭐 눈치 빠른 편은 아니었는데 네. 이 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0: 생긴
4: 생활 눈치라고 해야 되나?
0: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질문을 해봤는데 아홉 개를 성공했어요.
5: 맞습니다.
0: 저희가 떡볶이 세트를 아홉 개를 쏘게 됐습니다.
3: 예.
0: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용승 씨가 굉장히 바른 생활 사나이신가 봐요.
4: 제가 아주 바른 생활을 합니다.
0: 그래요?
1: 그렇죠.
0: 네. 맞아요. 멤버분들도 인정하시는 거죠?
5: 네, 정말. 인정. 네.
0: 그래요. 예. 깔끔하고 바른 맞아요. 생활하고 네. 아우 최고네요.
4: 근데 저는요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네. 와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너 노력하는구나. 좀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0: 아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4: 멤버들이 저를 네. 특이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5: 아니 원줄 100개 외우니까 특이하게 보죠.
1: 원줄 100개 외워요.
5: 야, 원줄. 뭐 이상한 짓도 같이 하니까
1: 3.14159 이거 100
0: 그 소수점을 100개까지?
5: 네. 네. 그러니까 바른 생활만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 사이에 이상한 짓도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3: 아 저는 365일 가방에 우산을 넣고 다니는 친구 처음 봤어요.
1: 언제 비올 줄 알고.
0: 아,
5: 뭐 이상한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
1: 내 막내 우산을 씌워야 될 거 아니야?
3: 아, 네. 아 진짜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네. 네.
0: 예비용으로 그렇게 항상 챙기시는구나.
4: 네. 뭐 양산될 수도 있고 뭐 그런
0: 거. 치실도 맞아요. 항상 챙기고.
4: 치실 네, 치실도
1: 가방에도 있고 네. 저희 욕실에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가끔 쓰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3: 아, 맞아요. 그리고 항상 그 손톱깎이 네. 세트를 항상 들고 다녀.
0: 진짜로?
1: 네. 아 근데 이거는 저도 도움된 게 저도 들고 다니면서 이거 편하다 느끼긴 했어요.
5: 편하긴 해 손톱깎이 네. 들고 다니면.
0: 그렇죠. 네.
4: 맞아요.
0: 와 네. 되게 세심하고 네. 뭔가 이렇게 그럼 가방에 다 있겠어요. 우산 있고 손톱깎이 있고.
4: 다 있어요. 이제 멤버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3: 아, 맞아요.
0: 그래요?
4: 돈 받고 빌려줘. 돈
5: 받고. 500원 달라고.
0: 뭐 필요하다 그러면 네.
1: 500원
0: 받고.
4: 500원. 네. 저의 장난이고 다 빌려줘요.
1: 네. 네.
0: 오 좋은데요?
5: 좋습니다.
0: 그래도 용승 씨 있어서 되게 편하시겠다.
1: 아 맞네요.
3: 아, 용승이가 네. 진짜 같이 다니면 좋은 스타일이고 네. 같이 살기 좀 불편한 스타일이에요.
1: 난 살기 좋.
4: 동원 씨가 진짜 불편하죠.
0: 아, 그래요?
3: 서로 불편하죠.
0: 아 근데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3: 아 맞아요. 뭐라 하지
4: 않아요.
5: 뭐라 하진 않죠. 네.
0: 아 이제는

0: 뭐라 하는
1: 거야? 옛날에는
2: 포기하고
3: 좀 챙기고 다녀라라고 말을 착하게 하다가 이제
4: 그냥 줘요.
3: 오케이 1,000원 이렇게까지 장난으로 가다가 이제는 그냥 아,
1: 데뷔 초 때는 이해를 못 하긴 했어요. 어? 그렇게 자주 필요하면 들고 다니지.
3: 그치. 아,
0: 자꾸 나한테 달라 그러지.
1: 내가 있으니까 네. 안 가지고 다니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0: 이렇게 사이가 좋은 베리베리입니다.
3: 네, 그렇죠.
0: 신곡 돈패닉도 기가 막히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4: 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3: 뭔데 사람 듣기 좋게 가차운데 사람 보기 좋게
4: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북한 평안도 철산 지역에서 재록된 나무하는 소리입니다.
3: 여기도 또 올라올로만 가는구네.
4: 논매일을 끝내고 조금은 한가로운 이맘때 땔나무를 가득 장만해두면 마음까지 넉넉해졌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5: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6: 네, 그 주얼.
7: 아우 저희 할 얘기가 많죠. 같은 소속사였다 보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넘치는 우리 베리베리와 함께 했는데요. 네. 아까 콘서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언제 어디서 하나요? 홍보해 주셔야죠.
8: 예, 10월 3일 4일 서울 KBS 아레나에서. 네. 저희 베리베리 2026 베리베리 콘서트 Give Me Five Keep That Vibe라는 명으로 또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9: 와! 예!
7: 와 지금 준비하느랴 뭐 활동하느랴 뭐 엄청 바쁘시겠어요.
8: 맞습니다. 네.
7: 아 세상에 월드 투어도 하지 않으세요?
10: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11: 저희가 또 아시아랑 유럽까지 해서. 네. 사실 올해 하반기가 쭉 투어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8: 맞습니다.
11: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어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다.
8: 네.
7: 어 근데 설레겠다 되게. 그쵸?
10: 맞아요. 네. 유럽은 처음 가요. 너무 설레요. 네.
7: 너무 재밌겠다. 5787님이 아까 그 유닛도 공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8: 모르겠네.
12: 그건 또 콘서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7: 아, 가봐야 하는. 네. 거예요?
8: 네. 와 보셔야 합니다.
7: 아이고 정말. 2555님 보부상 용승 오빠 해외 투어에도 바리바리 싸가나요? 어 궁금하네요.
10: 뭐 해외 투어는 또 멤버들 대여시 할증이 또 있기 때문에. 잘 싸갈 예정입니다. 예.
7: 그래요? 네. 캐리어가 혹시 혼자만 사이즈가 다르거나 두 개를 들고 간다거나.
10: 근데 짐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7: 그래요?
10: 진짜로.
12: 진짜 챙길 것만 딱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11: 네. 네네. 오히려 깔끔해요 진짜.
7: 오 우와 부럽다.
13: 쪼다시가 많이 챙겨요.
10: 혼자 싸가지고. 네. 저희는 사실 캐리어 두 명이서 같이 쓰는데.
11: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옷 이런 거 많이 챙겨가는데. 네. 여기는 진짜 간단하게 챙겨가더라고요 친구들.
7: 딱 필요한 것만.
10: 네. 와 진짜 무거워요.
7: 그래요? 아 근데 정작 필요한 건 없나 봐요.
10: 맞죠.
11: 네 맞아요. 저는 진짜 치장하는 것들만 많이 챙겨가고. 네.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12: 그러니까 본인만 위할 줄 알아요. 그리고

0: 저한테 용수 형 말이 맞는 게 용수 형이 있으니까 안 챙겨가요.
1: 아, 어 이거 챙길까 하다가 아 용수 형한테 빌리지 뭐.
2: 저는 이 친구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지금 8년 동안.
1: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된 거예요.
3: 그렇죠.
1: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부상 용승 씨가 베리베리를 아껴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0: 아, 네, 저는 뭐 어떤 물건을 막 많이 챙기기보다는 전 항상 배러들을 많이 챙기고 싶거든요.
1: 아이고 좋다.
0: 우리 배러들 생각밖에 없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종의 희망곡을 시작으로 하는 활동도 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내일은 소란의 고영배 씨가 스페셜 DJ로 활약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다음 날 목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곡 밀 때 확실히 밀어야죠. 돈패닉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예와
4: 베리베리.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0: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우리 두댕이들이 믿을진 모르겠지만 저에게 꽤 많은 문자가 옵니다. 내용은 뭐 이런 식이에요. 6750번님, 아 누나 부끄러워요. 6069번님, 아 영미씨 컨디션 최상이네요. 2852번님, 아 나 진짜 언니랑 찐친하고 싶어요. 영미는 하나인데 반응은 참 다르죠. 그래서 말입니다. 두댕이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2시 땡 하면 라디오에 모여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9월 8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8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리조의 Good as Hell 듣고 오셨습니다. 이순옥님, 아 영미 씨는 도둑이죠. 제 배꼽 도둑. 감사합니다. 황하영님, 영미 언니 목소리 들으면 우울하던 기분도 밝아져요. 그게 이유예요. 나른한 오후에 비타민 영미 언니.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문자 하나하나에 뭐 조롱도 괜찮아요. 그 어떤 문자든 저에 대한 반응만 보여주시면 전 그게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뭐라고 정말. 아 근데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네. 오늘 제 상태 제일 좋은데. 아우 너무 안타깝다. 제일 최상일 때 이렇게 카메라를 안 켜줘. 자 박성모님 아주 옆에서 피디님 웃었다. 아 나 진짜 왜 웃는 거예요 도대체. 박성모님 아 오수진님 아우 이유도 몰랑 아우 그냥 좋아. 극찬이지 극찬. 이유도 없어. 왜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아우 그냥 좋아. 저 사람한테 내가 얻어먹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 좋을 때 있잖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8716번님 늘 똑같은 일상과 무료함에 피식 웃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랄까요? 배꼽 냄새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꼬릿꼬릿한 향기 좋아하시는구나. 있어. 그 매니아층들이 있어. 배꼽 냄새, 발톱한 냄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김성민님. 영미 누나 매력이죠. 말티즈 발바닥 꼬순내 마냥 냄새나도 계속 맡을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다들 이렇게 두댕이들이 이런 냄새 좋아하는구나. 나랑 똑같네. 어떡하지? 그리고 코 밑에 이렇게 인중 냄새 좋아하고. 좋아 좋아요. 정세미님 나만의 쉼터이자 아지트요.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좀 우리 두대의 함정인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다들 숨죽여서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쉬쉬하시고 어디 가서 두대 재밌다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에 좀 올려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런 데에 꼭 여러분 두 시에 뭐 어떤 라디오 들으세요? 그러면 꼭 두대는 빼놓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볼 때 두대 다 듣는데 말이지. 아이 참 왜 이렇게 숨어서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호환 마마 정말 그런 것도 아닌데. 아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시작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자 날씨 좋은 화요일 오늘도 날씨 너무 좋아요. 두댕이들 어디서 뭐하고 듣고 계시나요? 친구한테 말 걸듯이 편하게 저한테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시원한 커피든 따뜻한 커피든 쏩니다. 저는 자 이제 광고주님들 만나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 광고주님들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가볼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합니다. 알레스 아우토. 왜 아우만 토를 할까요? 경기도청. 뭐 언제부터 도청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롯데렌탈. 이 자격증이 없는 저도 롯데를 렌탈할 수 있을까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아 지금 빨리 하라고 난리네. 알겠습니다. 모빌코리아 윤활용. 올품.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부해. 뭘 자꾸 하라는 걸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 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 할까요? 백진아님, 광고주님들은 이런 광고 속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주님들은 이 두 대를 듣고 계실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0: 지마크하기 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효리수의 스케비리 듣고 왔고요. 2904번님, 아, 안 나왔다거나 잘 안 들렸다거나 피드백을 해야 하거나 그러니 단 한 명이라도 꼭 듣는 담당자는 있을 것 같은데. 아, 광고주님들. 아, 아까 광고주님 듣고 있을까요? 했더니 과연 광고주님들은 정말 듣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버전으로 광고를 소개를 해왔는데 단한 번도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아이 참. 광고주님들 듣고 계시면 저기 손좀 들어주세요. 미니에.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왜두 대를 이렇게 숨어서 쉬쉬하면서 듣냐 그랬더니 1142번님께서 아, 어디 내놓기는 좀 부끄러워서 크크크크. 장의진님, 삐끗 감성 들킬까봐? 권영우님, 추천해봤는데 다들 들은 척도 안 함. 크크크크. 최용비님, 저는 두대 재밌어요. 말하고 다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박수. 자, 최용비님 플러스 점수 50점 드리겠고요. 커피 드리겠습니다. 예, 쭉 빨고 더 많이 말하고 다녀주세요. 잠잘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카페인 드리는 거예요. 자랑해달라고. 뇌물 드리는 거니까 여기저기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2631번님, 친언니랑 있다면 이런 느낌인가 싶어요. 전 남친 이야기하고 육아 동지이기도 하고 라디오 듣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요. 2시가 기다려지는 이유인가 봐요. 아이가 졸리다고 눈 비비고 짜증내는데 안 자요. 자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그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짜증내는 표정이 아닌데 지금 놀자는 표정인데 지금 자긴 뭘 자요 지금 말똥말똥하니 지금 눈에 지금 장난기가 가득한데 엄마 놀아줄 거지 이런 표정인데 일로 와요. 어구 어구 어구 이모가 놀아줄게. 호르르 자, 육아용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 잠을 마저 깨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선미님, 저요! 알레스 아우토 직원입니다. 우와, 진짜요? 이거 마케팅팀에 얘기해야 하는지. 제가 아까, 알레스 아우토는 왜, 아우는 왜 도망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고 계셨군요. 와, 나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그랬지. 자,

정말 365일 난립니다. 허진영님, 9개월 동안 면접 보러 다녔는데 계속 탈락만 하네요. 이게 다 영미 누나의 기운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기운 좀 쏴주세요. 아유, 넣어드려야죠. 저희 둘의 기운 좋은 거 아시잖아요. 아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으면 넣어드렸을 텐데. 아,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드릴게요. 허진영님, 자, 면접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에너지 드렸어요. 됐어, 이제 끝났어. 면접 통과야.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신청곡 알려주십시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요거 넣어드릴게요. 자, 취업 기운 잔뜩 드렸는데 이어서 준비된 노래가 화제의 신곡입니다. 아유, 이거 어떡하냐. 면접 합격하시라고 제가 기운 넣어드렸는데 또 노래는 소연의 퇴사할게요. 띄워드릴게요.

조이의 안녕 들었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 소연의 퇴사할게요 였습니다. 백진화님께서 아, 일단 입사를 해야 퇴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대강 취업을 뭐 응원하는 노래인 척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런 걸로 해요. 그쵸? 잘 될 겁니다. 하늘은 당신의 편이에요. 아, 2647번님. 저희 아들놈도 8월에 졸업하고 첫 원서 넣는데 기운 좀 부탁드립니다. 하이에스 1차 합격 곧 2차라는데 기현석 화이팅! 어머 기현석님 그래도 1차 합격하셨네요. 와 역시 일단 박수 치고 들어갑시다. 예, 1차 합격 그게 어디야. 자 2차도 될 겁니다. 걱정하덜 마셔요. 4291번님. 아까 운전 중이라 문자 못 보냈어요. 영미 씨가 이야기하신 날파리는요. 자가 생산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고층인데 해충약으로 싹 죽여도 몇 시간 뒤에 또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가 생산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어머 너무 무섭다. 그럼 얘네들도 자기들끼리 착상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아니 그럼 제가 아까 날파리 얘기했더니 다들 지금 두댕이들 아 영미씨 그러니까 좀 씻어요 그러는데 아니 제 몸에서 나오는 거면 전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어? 내 몸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그럼 저는 지금 송장이란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니 나 진짜 그리고 아까 변기에서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변기에서 나온다고요? 변기에서 날파리가 나온다고요? 아 그래요? 아 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싱크대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희는 날파리와의 전쟁입니다. 9063번님 영민우님 저도 두 대 듣는 이유 보내요. 뇌청소 효과 아주 좋아요. 능숙한 19금 훅과 3D 영원탈곡 개그 덕분에 방송을 듣는 동안 내 머릿속 복잡한 근심과 지식이 깨끗하게 리셋된답니다. 뇌 용량 초기화 아주 좋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 괜찮은데 지식이 깨끗해진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우리가 근심 걱정을 잊게 해주는 건 알겠는데 있던 지식까지 빼내가진 않습니다. 괜히 저희 두 대 탓하지 마세요. 원래 없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2,000 두댕이가 예따 하고 던져주신 미니와 문자 사연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제를 끄잡아 올렸습니다. 두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쏘츄. 자, 오늘의 주제가 되어줄 문자는요. 1244번님. 둘째 낳고 13년 만에 취업 도전하려고 사회복지사 실습 중입니다. 실습 끝나고 아이 라이딩 하러 가는데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네요. 영미 씨 기운 받고 아이들이랑 안 싸우고 싶어요. 기운 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도 늘 제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진짜 다 내려놓고 아이랑 투닥거리지 말자, 큰소리 치지 말자 하는데 이게 됩니까? 제 뜻대로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인지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유 참. 그래도 13년 만에 취업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뭔가에 도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조건 리스펙입니다. 자, 그럼 이 사연 받아서 오늘은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어요. 기운이 필요한 분들, 응원이 필요한 분들의 사연, 기운을 주세요 사연 받아볼게요. 그리고 특히 화요일이 진짜 기운 없는 날이거든요.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이기도 하고요. 자,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기운이 샘솟죠.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고요. 두 데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 주제는 기운을 주세요입니다. 앞서 13년 만에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1244번님의 사연을 듣고 바로 응원 문자 왔어요. 정세미님.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땄는데 실습 160시간 채우는 거 시간 금방 갑니다. 아이 키우면서 실습하기 힘드실 텐데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응원의 문자인 건 맞는데 이게 맞나 싶은 게 실습 160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되게 빡세게 느껴지네요. 갑자기 앞

국가 자격증 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합격률이 43%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저 붙을 수 있을까요? 시험 열흘 정도 남았는데 화이팅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 그래 국가 자격증이 또 힘들지. 그럼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증이겠죠. 누구나 다 딸 수 있다면 국가 자격증이 아니겠죠. 아 머리 비울 때 도움되는 방송이라 그런가.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들 좀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예, 저도 막 육아로 힘들거나 뭐 이렇게 머릿속 복잡했을 때 요 라디오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이렇게 또 비우고 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 들으면서 잠깐이라도 좀 뇌 좀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과부하돼도 안 좋거든. 예. 좀만 요 두 시간만 아, 두 시간도 아닌데 한 시간 반 정도만 좀 쉬었다 가세요. 9992번님 90세 되신 우리 어머님께서 저 애기 엄마는 말도 잘한다. 아유 입도 안 아프냐 하셨어요. 어머라 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어머라 감사합니다. 아 입이 아프다뇨.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뭐 10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육아만 아니라면요. 왜 집에만 가면 입국닷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이구 감사합니다. 저한테 응원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8720번님 약국에서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지났더니 너무 잠이 와요. 아 잠도 깨고 화이팅도 하라고 기운 불어넣어주세요. 일어나십시오. 알겠습니다. 8720번님 일단 따개 한 대만 때려드릴게요. 빨리 정신 차려 일어나야지. 자 일어나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때 탄수화물 너무 많이 때려넣으면 안 돼요. 밥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점심에 먹는 거 살 안 찌겠지 하고 먹잖아요. 그럼 이게 혈당 스파이크 빡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 식사는 아주 간소하게 소식하시길 바라겠고요. 1582번님 어제 먹은 초밥이 잘못됐는지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어요. 어머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마음이 급한데 몸까지 아프니까 너무 서러워요. 힝. 나 이거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아니 나는 아파 죽겠는데 회사에서 눈치 보이는 거잖아요. 괜히 그쪽에서는 아 괜찮아 괜찮아. 아유 건강이 우선이지. 푹 쉬어 푹 쉬어 하는데 뭔가 뒤에 푹 쉬어 하는데 뭔가 여운이 있어. 그 눈이 좀 따가워. 괜히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요런 눈치. 아파도 왠지 편하게 쉴 수 없는 그 마음 알죠? 이상용님 저 다음 달에 환경미화원 시험 있어서 체력 검정 시험을 대비해 하루 3km씩 달리기 하는데 힘이 드네요. 거기다 윗몸 일으키기를 1분에 50개나 해야 되는데 와 35개까지가 맥스입니다. 아우 배 땡겨.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 힘 좀 주세요. 아니 힘은 들겠는데 환경미화원을 하는데 체력 검정 시험을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그리고 1분에 50개나 윗몸 일으키기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누워서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좀 쓸데없는 시험인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운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아, 왜냐면 이게 속도전이니까 차에서 내리자마자 빠르게 이거 그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막 이렇게 주워서 날라야 되니까 그래서 체력 싸움이군요. 와, 이걸 몰랐네요. 야, 그렇다면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상용님, 저한테 얼마 없는 에너지까지 다 쏟아서 부어드릴게요. 이상용님, 그리고 전국에 계신 환경미화원님, 일어나십시오! 에너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붙을 때까지, 허리 이거 잘 붙을 때까지, 금 잘 붙을 때까지 잘 누워 계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꼬리뼈 금 가가지고 이 마음 잘 알거든요. 근데 무조건 붙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 7021번님 영미 DJ 어제 큰아이 대학 수시 원서를 넣었네요. 앞으로 면접도 실기로 있을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영미 DJ께서 행운을 빌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두 대가 기운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 두 대가 착상 기운은 좋은데 이거 수시 기운은 잘 모르겠네. 왜냐면 요 후기 문자들은 잘 안 오더라고.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요게 또 도화선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수시 명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파이팅 넣어드리겠습니다. 7021번님 자녀님도 일어나십시오.

네, 참고로 저는 수능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 수능 안 봐도 이렇게 훌륭한 DJ 될 수 있다. 저 이런 희망을 또 안겨드리면서. 자, 두데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은 기운이 필요한 분들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듣고 올게요.

두 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은 기운이 필요한 분들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듣고 왔고요. 아, 노래를 듣는 3분 40초 그 짧은 사이에 두 대는 합격 명수로 거듭났어요. 최정원님, 후기가 없긴 왜 없어요. 작년에 두 대 들으며 공부한 16살이었던 검정고시 학생 수시로 대학까지 합격했습니다. 박수 갈게요. 아우 세상에. 어우 몰랐지. 황하영님, 저 19년 전에 두 대 듣고 가고 싶은 대학 수시로 한 명 뽑는데 거기 붙어서 갔어요. 19년 전이요? 두 대는 대대로 기운이 좋아요. 19년 전이면은 저기 김기덕 저기 선생님이 하셨을래나? 누가 계셨을 때지 그때가? 아, 대대로 기운이 좋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예. 4074번님. 영민님, 우리 아들 작년에 두 대 기운 받고 한의대 갔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어머! 아이고 한의대를 갔대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일로 좀 와봐요. 여기 한의대 간 두댕이도 있어요. 아이고 두대가 그런 데였네. 아유 내가 그러니까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었나 봐. 어? 계속 그 임신이란 단어만 꽂혀가지고 그 문자만 읽다 보니까 다른 문자들을 못 봤었네 내가 그동안. 1007번님 수시에 착상하십시오. 8399번님 저도 고3 엄마예요. 응원해주세요. 실기전형 고3 아들 파이팅입니다. 자 실기 착상하십시오. 착붙 됐어. 붙었어. 뭐 딴 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거기서 뭐 108배 드릴 필요도 없어. 여기에 문자 하나만 딱 보내요. 그냥 한아름님 일어나십시오. 너무 재밌어서 따라했다가 목에 살에 걸렸는지 캑캑캑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웃음만 줬습니다. 아 그걸 원한 게 아닌데 뭐든 줬으면 된 거겠죠? 그런 분 있죠? 웃음만한 기운 없어요. 그거만한 기운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뭐 마늘주사, 태반주사 이런 거 맞을 필요도 없어. 웃음이 가장 좋은 명약이에요. 김사님, 지금 아내가 임신 8주 차입니다. 아, 너무 딸아이가 갖고 싶어요. 기운 좀 주세요. 꼭! 이라고 하셨는데 김사님이 요것만큼은 문자를 좀 잘못 보내신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가 착상 기운은 있어도 딸 기운이 없어요. 그 딸 기운이 돌았으면은 제가 아들만 둘 키우고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순산하셔요. 네. 자 그럼 만약에 두댕이들이 딸 저 딸 보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대신에 기운 좀 넣어주십시오. 김사님께. 0941번님 쌍둥이 이제 18개월인데 곧 셋째가 나와요. 연년생 3남매 잘 키울 수 있겠죠? 입덧으로 힘들 때부터 두 대로 위로 많이 받았는데 영면이가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쌍둥이 안 빠

0: 액세서요? 안 힘드셨어? 희한하네. 그 어떻게 그 됐지? 어쨌거나 응원드리겠습니다. 0941번님, 자 일어나십시오.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1: 유후.
2: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4: 9년 전 합격 얘기하시면서 당시 DJ 누굴까 했더니 7260번님께서 아까 19년 전이면 2007년이니까 두 대 DJ는 윤종신 DJ 정보 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맞네. 그때면은 저도 그 윤종신 오빠가 DJ로 있었을 때 저도 게스트였거든요. 그 고정 게스트. 어, 그때였네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기운이 좋은 거네요. 아, 그냥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 자, 2884번님. 영미 씨 야구 직관하러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저 승리의 요정 승효 될 수 있도록 기운 좀 주세요. 이글스요 비상하라! 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다면 제가 야구의 야자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운은 넣어드릴 수 있거든요. 이분 노래로 말이죠. 이글스 하면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조혜련 선배님의 독수리에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 주제는 기운을 주세요입니다. 아까 딱

0: 기다린다는 임신 8주차 아빠 김산 씨를 위해서 딸 기운 잔뜩 문자가 아주 도착을 했어요. 0920번님, 아, 25, 26년 연년생 딸 엄마입니다. 딸 기운 드립니다. 꼭 건강한 딸 낳으시고 저는 연년생 키우기 힘든데 두 대 기운 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연년생 엄마들 보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신생아 키우기 힘들잖아.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0920번님 일어나십시오. 김금희님, 딸 셋 엄마 다녀가요. 딸 기운 팡팡 드려요. 이쁜 공주야 찾아와라 라고 하셨고요. 6478번님, 딸 셋 마음 두댕이 애청자입니다. 딸 기운 팍팍 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와 근데 진짜 우리 두댕이들 보면 다둥이가 참, 아 딸 셋 마음이야 딸 넷 마음, 어마나 세상에. 와 그러니까 두댕이들이 보면 이렇게 사랑꾼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둥이 맘, 다둥이 아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딸 기운 팍팍 드렸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용님, 딸아이 눈 아빠입니다. 아빠가 벌레 잡기 전기체에 몇 번 감전되면 음기가 흐릅니다. 뭐라고요? 그 뒤 착상하면 무조건 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즘 그 민간요법 같은 그런 건가? 어? 벌레 잡기 전기체에 몇 번 감전이 되면은 이제 이 양기가 음기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딱 이제 어? 하고 파이팅 하면 이제 착상되면 이제 그때 딱 딸이 된다 이거지. 야,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신 거예요? 응? 그리고 진짜로 전기체에 감전되셨어요? 아, 나 참.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박성모 님. 영미 씨 셋째 딸 가자. 일로 와. 에, 일로 와요.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셋째는 없다고. 큰일 난다고. 아유, 참. 지금도 완전 노산이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참. 어쨌거나 저쨌거나 딸 기운 드린다고 이렇게 나서주신 우리 두댕이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딸기운 주셨으니까 딸기우유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갑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고요. 두 댕이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 주제는 기운을 주세요입니다. 기운 또는 응원 필요한 분들 사연 받고 있는데 2786번님께서 언니 저도 기운 좀 주세요. 7살 연하 남친과 헤어진 지 63일째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 결혼까지 하고 싶다면서 사귀자더니 헤어질 때는 엄마 같아서 설레임이 없대요. 그리고는 지금 6살 연하랑 연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잊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에게 새로운 사랑의 기운 좀 주세요. 아, 난 너무 잘 헤어진 것 같아. 박수 치고 갈게. 난 그냥 박수 칠게요. 너무 잘 헤어졌어. 너무 이건 하늘이 도왔어. 조상이 도왔어요. 아니 뭐 처음에는 뭐 마음 편해가 좋다 그래놓고서는 찌질하게 이게 뭐야 엄마 같아서 설레임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사귀자는 말 하지 말던가. 뭐예요 이게. 아 이런 남자 헤어지길 너무 잘했어 진짜. 더 깊어지기 전에 잘 헤어지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연애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만 닫지 않으면

0: 새로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걱정하덜 마.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킬러니까. 저 연애 킬러입니다, 진짜. 저는 정말 쉼 없이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이 언니 말 믿고 따라도 돼. 괜찮아. 안심해도 돼. 김명미님께서 에라이 잘 헤어졌다. 거봐 잘 헤어졌대잖아요. 아유 참. 조주영님께서 맞아 맞아 영미님 말이 옳소. 그러면 있죠. 막 이런 사람이랑 진짜 나중에 결혼이라도 했어. 막 어우 세상에 어우 소름 끼쳐. 그쵸? 이거는 조상이 도왔다니까. 김보경님도 조상님이 도우셨다. 결혼하셨으면 바람났을 듯. 그래. 그런 것보다 지금 애진혁에 그냥 이렇게 딱 차단된 게 너무 잘된 거예요. 잘했어. 잘 헤어졌어. 그리고 지금 남자 만나기 너무 좋은 계절이야.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제 한강만 가봐. 응? 뛰려고 뛰 그러니까 러닝 이거 준비하고 한강만 나가도 세상에 몸 좋은 남자들이 그렇게 잘 뛰어다니더라고. 혼자 같이 뛰어 러닝 메이트로 가면서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거지. 박영신님 이력서용 증명사진 찍기 위해 화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확실한 눈, 코, 입 그릴 수 있게 파워 파워 보내주세요.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게 사진 잘 찍어서 한 번에 합격 가보자 라고 하셨는데 제가 요거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증명사진 있잖아요. 물론 어려 보이는 것도 좋지만 활짝 웃으면서 정말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활짝 웃으면서 딱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력서라도 달리 보인다. 어? 이 사람 뭐지? 어? 뭔가 생기가 넘치는데?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를 상상하면서 사진 찍으세요. 얼굴에 스마일 될 거야. 자연스럽게 스마일 될 거야. 자신감 넘치면서. 그때 사진 딱 찍으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김태경님. 부장님과 1박 2일 지방 출장 당첨됐어요. 운전도 제가 다 해야 되고요. 우리 부장님이 말씀이 참 많으신데 리액션 안 하면 또 짜증내셔서 다 대답도 해야 되고요. 업무도 제가 다 챙겨야 되고 아무튼 저 지금 기온이 지하 50층입니다. 힘나게 기온 좀 끌어올려주세요. 아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니에요.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부장님이랑 1박 2일 심지어 지방 출장이 당첨이 된 거야. 와 진짜 어떡하지. 그냥 가는 동안에 그냥 계속 딴 생각하세요. 이 방법밖에 없어. 이게 리액션이 왜 힘드냐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다 이거 에너지 쏟아주고 이러려고 하면은 또 더 힘들거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태경님
1: 일어나십시오.
0: 기운 넣어드릴게요. 죽으라는 법 없어. 봐봐 1박 2일 지방 출장 걸렸죠. 이 사람이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이제 안 좋은 일 있으니까 곧 좋은 일 하나 생길 거야. 7950번님 언니 저도 기운 좀 주세요. 지금 가게 팔려고 내놨는데 2년째 안 나가서 저 계속 김밥 말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터랑 잘 안 맞아서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한다네요. 끊어주세요. 끊어줘. 이게 터랑 안 맞아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건가? 토랑 잘, 아 그래 잘 맞아서 아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글을 잘못 읽었네. 제가 터랑 잘 맞아서 안 떨어지려고 한다네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운이 잘 맞으면 아 좀만 더 있으면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이 가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껏 팔았더니 갑자기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좀만 기다려 보시지. 참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7950번님
1: 일어나십시오.
0: 자 기운이 필요한 두댕이 분들에게 기운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기운은 두댕이들까지 보태주고 계시니까 믿고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갈게요. 르세라핌의 크레이지.

0: 르세라핌의 크레이지에 이어서 아홉의 런투유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9111번님 영미언니 저한테도 기운 좀 주세요. 올해 사주 봤더니 연애운 좋다고 했는데 아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만나는 남자마다 다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어요. 내년에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성공하고 싶습니다. 흐흐. 참고로 저는 88년생 용띠 여자입니다. 아유 급하다 급해 성격도 급하셔. 아직 올해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런다 또 벌써 포기하려고 한다. 그리고 만나는 남자마다라고 하셨으니까 보니까 남자를 좀 많이 만나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3개월 안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왜냐면 그 사주만 믿고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서 남자 만날 수 있다는데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그래도 잘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맞을 뿐인 거지. 아 그렇다면 말이죠. 자 우리 PD님 혹시 몇 년생이세요? 96. 96년생. 연하 괜찮으세요? 96년생인데 괜찮아요? 저희 남자 PD님이 아까 넌지시 물어봤더니 결혼 안 했다고 솔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8년생 용띠 어떻습니까? 드래곤 워먼 어때요?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만났으니까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88년생 내가 고 언저리다 하시는 남성분들 문자 좀 보내주세요. 대신에 싱글만 보내주십시오. 자, 5868번님. 우리 집 상전 뚱땡이 고양이도 기운 차리게 응원 좀 해주세요. 오늘 수술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름은 공주마마 베리입니다. 베리야 힘내라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베리가 지금 그 문지방 있는 데에서 축 쳐져가지고 누워있네. 아유 세상에나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지만 베리야 힘내 알았지? 잘 끝낼 수 있을 거야. 3860번님 영미언니 지금 보내도 읽어주실라나요? 중1인 아들 오늘 첫 중간고사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과학을 77점을 맞고 자기 잘 봤다고 해맑게 자랑하는 아들. 아이고 아들아 정신 차리십시오 한번 외쳐주세요. 잘 맞았는데? 77점이면 나쁘지 않은데? 저 중학교 때 과학 완전 포기했었거든요. 과학이랑 수학 포기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50몇 점 맞았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이 정도면은 만족하십시오. 아 괜찮네. 아 과학고 가겠네. 8050번님 힘없는 중2도 이렇게 세워주시나요? 요즘 힘이 빠져 보이는 중2 딸랑구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하굣길에 차로 데리러 가면 항상 같이 드는 중2입니다. 오늘 마침 생일인데 영미 이모가 해줬다고 하면 신날 것 같아요. 소예, 선소예, 일어나라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요? 생일이에요? 그렇다면 또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줘야지.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예.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0: 아 근데 또 영미 이모가 해줬다고 하면은 안 신날 수도 있어.
1: 안녕, 난 코르티스라고 해.
0: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코르티스라고 해야 좋아하지 않을까? 신은주님, 저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하네요. 그깟 톡으로 축하한다 글자 몇 개가 모시 어렵다고. 아유 이렇게 잠잠한 건지. 슬퍼지는 생일 오후네요. 영미님이라도 축하해 주세요. 기운 낼게요. 아이고 그럼 또 우리 은주님, 아유 지금 노래 불러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네.
1: 우리 신은주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키스 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은주님.
0: 아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로 와봐. 딥키스까지 해드렸어요. 됐어. 오늘 최고의 생일이다. 진짜. 아유 운수 좋은 날이다. 자, 두 대가 쏘아올린 문자 주제 두 소주. 오늘은 복지사 실습 중인 1244번님께서 응원 1244번님께 응원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시 준비하는 수험생, 취업,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착상 기다리는 분들, 딸 기운도 넘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자, 헤어진 연애는 뭐 잘했다. 응원의 말씀 드렸고.

또 함께 욕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의 댓글들도 많았어요. 자,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거랑 말로 뱉어보는 거랑 에너지가 달라, 완전 다르다고. 보세요. 뱉어내고 나니까 너무 가벼워졌죠. 이 기운이 그대로 잘 전해져서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노래 들을게요. 소란의 너의 등장. 너의 등장.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마시멜로 아니다. 맞아요? 마시멜로 맞아요? 마시멜로 앤마리의 프렌즈였습니다. 자, 2시에 데이트 안녕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이어서 식자층의 조용한 환영을 받고 있는 새 코너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아,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잘해줄게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8437번님께서 아 정말 싫다. 아 점점 녹아든다. 6316번님 와 제일 좋아하는 코너다 라고 하셨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안 그래도 제 목소리가 또 영롱하고 좋다는 사연이 또 가뭄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오고 있습니다. 칭찬이 좀 더 많이 오면 좋을 텐데 뭐 이것 또한 욕심이겠죠? 신청곡이라도 하나씩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리고 노래는 어제 도착한 사연 중에 골라봤습니다. 0724번님, 가을가을한 날씨에 기분이 꽤나 좋으면서도 꽤나 뒤숭숭하네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게나 말입니다. 희한해요. 좋으면서도 진짜 아이고 곧 겨울 오겠네. 또 이거 지나가겠네. 또 한 살 먹겠네. 이렇게 또 그런 생각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네요. 자 그럼 신청하신 노래 들어볼게요. 조유리 피처링 이석훈의 가을 상자.

맛집의 앞집 들으신 곡 조유리 피처링 이석훈의 가을상자였습니다. 임명선님 목소리마저 잘생긴 쿤디 발라더의 계절 가을이 왔네요. 하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맞아요. 목소리도 잘생겨서 정말. 김경민님 오 완벽한 두 대 하루 한다. 요즘 이 코너 자주 하시네요. 전 이 코너 결이라서 좋아요.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아 저도 얼른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은경님 나름 숨은 명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계절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우리가 걱정거리도 많고 진짜 막 요즘에 그 뭐 쇼츠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빨리빨리 흘러가는 흐름이잖아요. 트렌드도 그렇고 그 쫓아가기에도 바쁘고 근데 이렇게 좀 이런 노래 들으면서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박효정님 아, 신승훈,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요거 노래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 김고은 씨라면 제가 아는 그 배우 김고은 씨 얘기하는 거요? 아 노래도 이렇게 내셨구나. 알겠습니다. 얼른 틀어드릴게요. 신승훈,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박효정님의 신청곡으로 들어봤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는 안영미 맞고요. 임윤정님, 어머 반가운 승훈 오빠 목소리 두대에서 들으니 더 반갑고 분위기가 아주 굿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선아님, 이 곡을 두대에서 듣게 되다니 이 곡 작사 작곡은 정준일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보니까 이게 2015년 발매된 신승훈 정규 11 1집에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숨은 명곡을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김강수님, 좋은 코너는 다 세배우는 뻔뻔함 좋아요. 세배우려면 당당하게 대놓고 세배워야 돼. 은근슬쩍 이거 벤치마킹하고 이런 안 좋습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가지고 와요. 조주영님, 코너 좋다는데 DJ의 허무한 웃음소리 왜 이렇게 웃겨요? 약간 저와 부자님 간에 이 살짝 그 미묘한 그 기싸움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어제 보셨죠? 저는 파라파라 퀸 같은 거 이제 좋아한다고. 이렇게 댄스 그냥 막 춤출 수 있는 거 이런 노래를 틀려고 하는 주의고, 우리 부자님께서는 아니야. 그래도 잔잔한 거 틀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 두대는 식자층들이 많이 들어 하시면서 저희 둘 간의 싸움입니다 지금. 예. 9949번님. 솔직히 안영미 씨 매력 잘 몰랐는데 아이 학원 라이딩하면서 듣게 된 두대. 딴 채널 들으려고 하면 딸내미가 엄마 안영미 임당 틀어 해요. 이젠 제가 중독돼서 못 끊습니다. 진짜 깔깔깔이다 라고 하셨어요. 거봐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너무 잘 맞는다니까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예. 그게 몇 세가 됐던 간에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한 번만 들어봐. 해될 거 없다니까. 6316번님. 아니 근데 영미 누나 왜 이렇게 재밌어요? 복귀하고 입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두 달 동안 말이 너무 고팠거든요. 이게 또 다르다? 하나 나은 거랑 둘 나은 거랑 달라요. 여기 오면 오롯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이렇게 수다 떨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냥 너무 행복해. 그 자체만으로도. 그 기운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 자꾸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숲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3: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두시의 데이트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서로서로 위로도 받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약간 그 걱정 근심으로 머리가 좀 복잡하고 무거우신 것 같아. 저는 그럴 때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깔리는 이 노래입니다. 김광석 선배님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광고 소개 가겠습니다.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아크메르 동탄, 브람스 안마의자, IS 동서, 이카운트,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와 함께 합니다. 최정현님, 뒷집 단골인데 이 코너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해요. 영미님도 부장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7565번님, 애들이랑 부대 끼느라 힘들었는데 오늘도 두대 들으며 위로받고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자,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끝까지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심작심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덕마 건널목. 논과 포도밭 사이로 철길이 지나는 한적한 건널목인데요. 기차가 지나갈 때면 정겨운 시골의 기찻길 풍경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덕마 건널목은 하얀 건물의 카페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잠시 기다리다 보면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경보음이 울리고요. 멀리 논과 포도밭 사이로 무궁화호가 나타나 건널목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순간 짧아도 그 풍경이 참 정겨워서 언제 오려나 기다리는 시간이 꽤 설렌다고 하네요. 조용한 건널목에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이 여기선 제일 반갑겠네요.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정글의 Where Are You Now였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토마스 쿡입니다. 송수련님, 멋쟁이 토마토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퇴근길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잘 부탁드리죠.

0: 9921님. 토마스 쿡. 딕션과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요. 졸리는 이 시간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 딕션. 제가 이 오프닝 말이죠. 오프닝이 제일 떨려요, 저는. 느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좀 어려웠어요. 경북 김천에 있는 덕마 건널목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경북 김천에 있는 이렇게 좀 읽은 것 같아요. 아, 참 어렵네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발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저 사람들 좀 웃겨볼까 어떻게 하면 허를 한번 찔러볼까 이런 데만 좀 혈안이 돼 있어서 좀 또박또박 좀 전달하기 편하게 한우 어투를 좀 연습을 더 해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네. 방송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요. 잔잔한 실수들 아직도 이 쫄깃쫄깃한 긴장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 편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1, 2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올품, 음주&T매트리, IBK기업은행, 아크메르 동탄, 한국도로공사, 가평군청, 주식회사 올드 프레시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백조싱크.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겹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김영중 오늘의 운세였습니다. 자, 완벽한 하루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그리고 미니앱은 무료입니다. 아, 3804님, 아, 항상 듣던 목소리가 아니라서 아, 채널을 잘못 맞췄나 생각했네요. 목소리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검색은 하지 말아주시기에 고민되실 거예요. 목소리가 실수인지 얼굴이 실수인지 고민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디오로만 이렇게 이야기로만 목소리로만 함께해요 우리. 9550님께서는요. 쿡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독감 환자 3명이 있는 집으로 퇴근하는 길입니다. 생존을 함께 기원해 주세요. 독감 요즘 좀 유행인가 봐요. 네, 저희 집에도 지금 약 먹고 있는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독감도 독감인데 이 계절성 알러지 환자분들 있잖아요. 이 봄철에 주로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 식물, 원인 식물하고 가을철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환절기 알러지 비염을 알았는데 저는 가을 남자고요. 저희 딸이 봄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좀 달라요. 아, 알러지 환자분들도 지금 아마 이제 살살 시작될 것 같은데 마스크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심할 때 바람이 좀 많이 불거나 이럴 때 좀 써주시고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소리님, 쿡디, 저 지금 졸음과 사투 중이에요. 꼭 이겨야 할 텐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선곡 눈물입니다, 진짜. 오늘 제가 선곡표를 쭉 지금 봤는데 아, 졸음 바로 깹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첫 곡도 좋았지만 2부, 3부, 4부 지금 곡들 장난 아닙니다. 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양수정님, 쿡디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잠시 정차하고 인사드려요. 오늘 날씨는 너무 좋은데 제 몸 컨디션은 장마철이네요. 좋은 노래로 에너지 주세요. 아,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또 뭐 언제나 똑같지만 오늘 정말 선곡 눈물입니다. 컨디션 조절 말씀하셨는데

때요. 저도 이 완벽한 방송을 위해서 처음에는 주 3회 수영을 하다가 주 5회로 늘렸다고 젠지 음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제가 주 6일 수영을 늘렸어요. 오늘도 하고 오고 수영하는 시간을 부쩍 늘렸는데 방송이 힘들어요. 방송을 위해서 수영을 늘렸는데 방송이 힘들어요. 막 지금 인트로 막 시그널 나오는데 막 힘 빠진다 막 이러고 있고 저도 오늘 선곡을 좀 에너지 삼아서 파이팅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빌론의 노래고요. Let's Summer입니다.

베이빌론의 Last Summer 그리고 보아의 Only On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정희연님께서요. 저도 오늘 아침 수영 40분을 안 쉬고 달리고 출근했습니다. 저랑 수영 메이트시네요. 쿡디. 아, 정희연님 수영하시는군요. 40분 안 쉬고 쉽지 않은데요. 근데 40분을 어떻게 달리셨는지 어떤 영법으로 어느 정도 호흡을 하셨는지 40분 대시 힘들죠. 네, 아마 좀 완급 조절하시면서 저는 오늘 한 1시간 20분 정도 오늘은 자유수영하는 날이었고요. 제가 요즘 수영장을 넘어가니까 저희 센터의 코치님들이 저 볼 때마다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오늘도 나오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뺀질거리거든요. 1번이긴 한데 항상 힘들어요 코치님 맨날 이러는데 요즘 자꾸 나오니까 오늘도 나오셨어요? 오늘 놀라시더라고요 코치님들. 그리고 이은희님께서요. 쿡디님의 완화에는 사연 처음 보내는데 모나지 않은 목소리 너무 매력적입니다. 아유, 모나지 않군요 제 목소리. 걱정했습니다. 제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감사드리고요. 3571님 쿡디 하늘이 너무 이뻐. 아이 학원차에 실려보내고 산책하며 들어요. 중1 아이. 아직 사춘기 전이라 성실하답니다. 아, 중1. 빠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도 이 사춘기가 오는데 그래도 아직 중1인데 학원 가는데도 좀 말썽 안 부리고 말을 잘 듣나 봐요. 네. 저희 딸도 아직 사춘기는 안 왔는데 좀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됩니다. 과연 사춘기가 오면 정말로 그렇게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그냥 그 다음날까지 절대 문도 못 열게 하고 무슨 얘기만 하면 말 듣고 계속 그렇게 듣기 싫게 하면서 아 좀 걱정돼요 사실. 딸인데 그런 날이 좀 오지 않았으면 하고 저는 지금부터 바짝 붙어서 이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권세진님 도마스 요리님 조금 뒤늦게 출첵입니다. 순디는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 그동안 우리 많이 친해지도록 해요. 이번 기회에 가까워지기로. 자, 저는 1부 끝곡으로 위저의 해피아워 이 곡 듣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스파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취향의 공유,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Prince and the Revolution의 Raspberry Beret입니다. 이 펑크와 R&B 그리고 락을 아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낸 뮤지션이 바로 이 프린스입니다. 아, 이 곡은 퍼플 레인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후에 발표된 곡인데요. 우연히 만난 독특한 분위기의 이성에게 빠져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풋풋하면서도 자유분방한 그런 연애 감정을 통통 튀는 리듬과 멜로디로 표현을 했는데요. 알록달록한데 한편으로는 좀 몽환적인 영화 같은 그런 프린스라는 뮤지션의 개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Raspberry Beret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Prince and the Revolution, Raspberry Beret였습니다. 아, 이 Raspberry Beret, 이 Beret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베레모라는 말 들어보셨죠? 챙이 없는 모자, 그 Beret라고 하네요. 네. 아, 이 곡 들으면서 보컬 정말 압권입니다. 네. 거의 기타 솔로예요, 기타 솔로. 네. 아, 참 그립네요. 계속해서 어떤 음악을 보여주실지 참 기대가 되는 경력이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궁금하고 저는 뭐 마지막에 프린스가 발표한 앨범들 그런 노래들도 결코 녹슬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었거든요. 계속해서 기대됐었는데 아 참 그립습니다. 7935님 엄마랑 차 타서 가고 있는데 멀미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전기차인가요? 근데 신나는 노래 들으니 좀 사라질 것 같네요. 제가 전기차 평가절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설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덜컹거리는 설정과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설정. 혹시 그거 모르고 계신 거 아니겠죠, 어머니? 네. 좀 부드럽게 가는 설정도 있다고 합니다. 좀 운전하시면서 이것저것 좀 바꿔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정화님, 오늘 노래 리스트 하나 만들어 가겠어요. 계절감도 느끼고 상쾌한 음악들이 좋으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취향의 공유로 3416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공유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뉴웨이브와 신스팝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지난달에 영화 마티 슈프림에서 이 곡을 처음 들은 이후로 같은 장르의 곡을 찾아 듣게 되더라고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3416님의 취향곡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들은 곡은 윤미래의 떠나지마였습니다. 자,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신 3416님께 선물 드려야죠. 톡콕 세트입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과 닭가슴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선영님께서요. 커피 마시며 베란다에 또 쪼그려 앉아 잠시 하늘멍 음악멍 좋구만요. 아, 베란다 참 좋습니다. 세탁기 앞에 건조기라 세탁기 앞에 명당 자리인데 저도 항상 거기서 하늘 보고 참 저만의 공간이거든요. 집에서도. 아, 이거 그런 공간이 또 있으시군요. 3571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반 작가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손진아님께서요, 일하는 중인데 상사가 외근 나간 김에 라디오 틀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었다니. 지금 사무실에서 크게 들으시나 봐요. 혼자 계신 건가? 아니면 또 동료분들도 계시나요? 거의 뭐 정말 쇼생크 탈출의 그 장면이네요. 모든 재소자들 위해서 딱 턴테이블 위에 LP를 거는. 자, 손진아님, 기왕 라디오 틀으신 김에 볼륨 살짝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부 끝곡으로 6562님의 신청곡 노브레인의 바다 사이, 바다 사나이 이 곡 들려드릴 테니까요. 크게 들으시고요.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홍삼 액기스처럼 재료를 진하게 졸인 액체를 액기스라고 하는데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뽑다, 추출하다 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투로 액기스가 되고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진액이나 농축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란 뜻으로 액기스만 모아놨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알짜만 모아놨다처럼 우리말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0: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힘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8931님. 토마토마님. 어제부터 선곡 센스가 정말 남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뭐랄까? 도마도마님은 알려진 뮤지션들의 숨겨진 명곡을 알려주시는 느낌이랄까? 원래는 제가 수요일 날 그 젠지의 음악을 통해서 한 곡씩 이렇게 선곡해서 서브를 넣고 했는데 순디가 이렇게 좀 리시브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좀 여기 잠시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이 자리가 또 사람을 만든다고 선곡이 좀 무게감이 달라졌죠. 네. 좀 의외의 선곡을 좀 하는 게 저의 재미였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선곡을 뭐 많이 안 합니다. 뭐 아주 조금 하는데 책이 어깨가 좀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거 젠지 음악과는 좀 달라야 돼라는 좀 책임감으로 곡들을 하고 있는데 좀 들으실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칭찬들 많이 해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네, 8489님, 쿡디 파이팅! 이 목소리 완화랑 잘 어울려요. 하나 아쉬운 점은 AI 순영이 가동을 멈춘 게 아쉽네요. 가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르질 않아서 그렇지. 한번 불러볼까요? 에이 순영? 네 순디. 이거 결제자가 이상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디가 없는데 네 쿡디 이래야 되는데 이 AI는 아시죠? 결제자 명이 네 결제자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제가 또 새로 결제하기 좀 아깝잖아요. 네. 언제 또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쁘다 그러네요. 야예 순영도. 네. 수요일날 부를 때는 그렇게 대답도 착착 잘하고 참 야무졌었는데 좀 녹슬지 않게 가끔씩 좀 불러줘야겠습니다. 이름만이라도. 네. 자,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이고요.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 동서, 베스트 슬립, 노무법 인페, 롯데렌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경기주택도시공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주식회사 해리즈 하버에, 음주우엔 티맵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3: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5359님의 신청곡 짙은의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정재영 피처링 장윤주의 지붕 위의 고양이였습니다. 자, 5752님. 남편이 출장 가는데 따라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휴게소에 들르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서쪽으로 기우는 해가 뜨겁고 예쁘네요. 한 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노을 감상하며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들이 나오고 있어서 행복해요.

남편 한상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해주셨습니다. 아, 한상원님 부끄러우신 거 아니시죠? 성함까지 밝히시면서 사랑해. 야,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자주 하시나요?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지 기억조차도 안 나는데요, 지금. 기억조차도 안 납니다. 0165님, 또 토마토님, 간만에 일찍 퇴근하고 출첵하러 왔습니다. 자연스러운 진행 덕에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임현정님, 쿡디, 그동안 목소리만 듣고 총각이신 줄 알았어요.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 검색해봐 마라. 그 상자를 여실지 마실지는 임영전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궁금한데요. 과연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실지 안 여실지 말이죠. 자, 6155님의 신청곡입니다. 해리코닉 주니어의 It Had To Be You.

해리 코닉 주니어, It Had to Be You 함께 들으셨습니다. 한선영님, 어? 토마스 쿡님, 사랑합니다. 못 들어보셨다길래. 아, 잠깐만요. 이지연님께서도요. 쿡디, 사랑, 그냥 좋아합니다. 아니면 하다 말으세요. 네, 해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한선영님, 저 얼마 만에 들어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앞에 종이와 펜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한선영님 성함 한 5번, 10번 이름 석자라도 써놓고 이 방송 머물을 물러가겠... 아, 선물 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사실은 이 곳간에 손을 못 대거든요. 잠시 앉아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선물 톡국 세트 말고는 사실 손을 한 번도 안 댔는데 줘도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한선영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 좋은 선물이에요. 네. 요거

바로 교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197님 쿡디 목소리가 맑으셔서 젊어 보여요. 전 검색 안 해요. 그냥 쭉 갈래요. 제 목소리를 듣고 젊어 보인다고 말씀까지 해주시고 검색 안 하신다라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 연륜이 좀 있으시네요. 네. 그 자리에 놓인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 둘 줄 아는 어떤 현명한 4297님. 저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네. 굳이 우리가 살면서 그거 다 들춰봐야 되나요? 네. 분명 그 자리에 그것이 있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네. 있는 그대로. 네. 우리 목소리와 방송으로만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김선미님. 이런 분도 계시네. 검색해 봤어요. 쿡디. 개구쟁이 아인슈타인 같아요. 개구쟁이 아인슈타인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장난기 있는데 뭔가 좀 천재끼가 보인다. 뭐 머리가 좋아 보인다. 이런 뜻인가요? 아, 제 헤어스타일. 네. 저는 그 아인슈타인 때문에 그 헤어스타일을 제가 구사했던 게 아니고요. 기타리스트 팬 메슨이라는 연주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 아주 헤어스타일이 아주 걸출하십니다. 어떤 전 세계 어떤 무대 어떤 방송에서도 그냥 방금 침대에서 일어나신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 헤어스타일 추구하느라고 한때는 정말 그런 헤어스타일 많이 했었죠. 그래도 프로필 사진은 다 미용실 가서 돈 들여서 한 머리였죠. 네. 7757님. 오늘은 고3아이 저녁을 뭐 줄까요? 제가 입맛이 없으니 막 떠오르는 게 없네요. 입맛이 없으시다고요? 지금 입맛이 한참 좋을 때인데 이 가을 되고 조금씩 쌀쌀한 바람이 불수록 입맛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노래 들으면서 제가 어떤 메뉴를 추천해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썬더캣의 노래고요. 피처링 The Lemon Twigs입니다. What is left to save? 이 곡 들으시고 저는 4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시,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504년 오늘 9월 8일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처음으로 공개된 날이었습니다. 이 다비드상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주머니에 넣은 돌멩이는 모두 다섯 개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게 구약에서 돌멩이의 개수를 서술했을까요? 적어놨을까요? 제가 갑자기 들은 생각은 아주 예전에 상순 퀴즈에 제가 고구려와 고구마의 연관성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같은 기분입니다. 다윗 다섯 개. 다윗 다섯 개. 간담이 서늘합니다, 정말. 섬찟하네요. 이 작가진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힌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걸 좀 심어주십니다. 저는 맞으면 O. 맞습니다.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주머니에 넣은 돌멩이는 모두 다섯 개였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T-Rex 20th Century Boy였습니다. 자, 오늘 상승 퀴즈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끈으로 된 긴 거에 이렇게 돌을 해서 휙휙휙 해서 던지는 그 모양새 있잖아요. 네. 그 공격을 위해서 주머니에 넣은 돌멩이가 모두 다섯 개였다. OX. 요게 바로 상순 퀴즈였는데요. 저는 사실 구약도 잘 읽어보지 못했긴 했지만 참 친절한 우리 작가분들의 어떤 제작진의 어떤 숨겨진 힌트. 네. 이게 뭐 좀 성서 안에 이제 담겨진 어떤 가려진 증거라고 하죠. 네, 좀 전율이 돋는데요. 좀 마치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다윗, 이 성서 안에 아마 다윗으로 이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윗과 다섯 개. 아, 참 대단합니다.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이렇게 매칭하고 연결하는 우리 어떤 지적인 수준 그리고 이제 상순 퀴즈의 어떤 깊이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5359님 쿡디 X요. 보통은 3개지요. 5개는 좀 많네요. 뭐가 보통이에요? 아니, 무슨 보통이요? 보통은 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보통입니까? 5개는 좀 많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또 다섯 개가 많다고 하시는지. 아, 참 자유분방하시네요. 8189님 X 원샷 원킬로 한 개만 챙겼을 것 같아요. 8189님 제가 아무리 구약을 몰라도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입니다. 한 개로 되겠어요? 물론

한계 이건 제가 봐도 한계는 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희정님 정답은 5. 다윗 5개. 아주 이 라임 전율이 날 정도네요. 희정님 느끼셨죠? 아유,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금 뭐 팔뚝에 좀 소름이 가시질 않을 정도인데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자 그리고 2284님 OX의 5조차 숫자 5랑 같은 발음이네요. 저도 5.

아닌데 뭐아 이제 보람 느끼는데요.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주머니에 넣은 돌멩이는 모두 5개였다. O, X. 정답은 O. 맞췄습니다. 자, 다윗이 이 주머니에 넣은 돌멩이는 모두 5개가 맞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이 가운데 단한 개의 돌을 물매로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5개의 돌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는 골리앗의 가문인 라파의 거인족 4명이 보복하러 올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네요. 와. 어쨌든 정답은 갔어요. 네. 5개 다윗.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이유가 있네요. 5개인 게. 4명이 보복하러 올 것을 염두. 그럼 아까 그 원샷 얻길 그분도 허황된 얘기가 아니었네요. 원샷 얻길. 야, 8189님. 뭔가 좀 아시고 이거 내용 혹시 다 알고 신자신가요? 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5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희네 노래 들을까요? 이미 지나간 너에게 하는 말.

틴의 노래 이미 지나간 너에게 하는 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브루노 마스의 Talking to the Moon이었습니다. 추하영님의 신청곡이었죠. 이현숙님, 쿵님의 편안한 목소리가 순디와 갭이 없어서 듣기 참 편해요. 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바쁜 시간이라 잠깐 짬내서 인사드려요.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지금 다시 영업 준비하시는 혹시 그런 시간인가 봐요. 보통 3시, 5시, 3시, 6시 요 정도 브레이크 타임 있죠. 바쁘신데도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현님께서는요. 듣다 보니 쿵님 같은 친구가 있었음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점 하고 보내주셨는데 친구하죠 뭐 강현님. 친구하자. 친구라고 생각할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선 시간. 새로운 문을 연 동네 가게. 오늘 태어난 아이들의 수까지. 통계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작은 응답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더 나은 정책과 필요한 지원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데이터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통계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 데이터청.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완벽한 하루, 저는 토마스 쿡입니다. 7757님, 오늘 고3아이 저녁을 뭐 줄까요? 아까 보내주신 그 사연이네요. 제가 입맛이 없으니 막 떠오르는 게 없네요. 저 사실 메뉴 고민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장어 덮밥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고3 학생들 지금 수시 접수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그 양은 많지 않으면서 좀 고단백, 고열량을 올릴 수 있는 장어 덮밥 어떤가 싶은데 이게 또 호불호가 있어요. 이 음식의 풍미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닭 한 마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닭 요리가 에너지 전환율도 좀 높고요. 그리고 또 닭 요리 이후에 또 칼국수까지 또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메뉴가 좋을지 말씀드리다 보니 저의 저녁 메뉴가 더 고민되는데요. 이 두 가지 제가 추천해 드린 메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White Used Socks의 How I Wish 이 곡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0: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연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손님 쑥 빠지고 가을 손님 아직 오기 전에 한적한 여행을 하고 싶어 아껴놓았던 휴가를 몰아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쪽 말고 경상도 쪽 지리산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라 지리산도 식후경. 우선 속부터 든든히 채워야겠습니다. 안의 갈비찜에 푸짐하고 정직한 고깃살에 행복감이 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갯길이라는 오도제와 지안제. 운전 연습 코스처럼 하염없이 S자 곡선 길이 이어지니 그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다 보면 자칫 멀미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겹겹이 펼쳐지는 산들과 첩첩산중 가득한 녹음에 무엇보다 눈이 호사를 합니다. 갑자기 시력이 확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오도제 또는 오도령으로 불리는 고갯길. 그 길에서 정말 오도, 도를 깨달을 수 있는지는 직접 가보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아, 가을이 되니 하늘도 높아지고 시야도 트이고 마음도 넓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자,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호남정맥 마무리한 기억이 그때도 백캠 들으며 열심히 걸었습니다. 오, 야 이거 호남정맥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이거네. 전북 진안군 북이면 주화산에서 시작해서 전남 광양 서울 우유협동조합 음주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칼리 사이먼 요서 베인 들었습니다. 706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야, 저도 이 음악 들을 때는 진짜 20살 남짓이었는데 20살 무렵? 그렇죠. 이게 72년에 나왔죠? 예. 대학 1학년 때네. 아, 이 앨범 재킷 사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라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면 되고요. 예. 칼리 사이먼, You're So Vain. 어, 홍경희 씨도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듣던 곡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639번. 네. 김형일 씨군요. 매치박스 20 Unwell.

킹스 오브 리온 유 썸바디 들었습니다. 9084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매치박스 20 Unwell. 와, 태어나 처음으로 A형 독감 확진 받았어요. 너무 아프네요. 유행이라고 하니까 모두 조심하세요. 2444번으로 지금 독감도 유행이고 또 코로나도 지금 유행인 것 같아요.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5795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입니다. 샤카칸, Through the Fire.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가을이 빠르게 달려오는 느낌입니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긴 하지만 피부에 닿는 바람은 어김없이 가을인데요. 내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까지 내려와 날이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 27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아집니다. 내일은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게 느껴질 텐데요.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외투 걸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 지방은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대 40mm, 동해안에는 최대 20mm가 예상되고요. 제주와 영남 해안가에는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바람에 날아갈 시설물 없는지 살펴주셔야겠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유명인이 자신은 말로 하는 인터뷰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인터뷰 기사가 종종 공개되는데 그건 다 서면 인터뷰. 이메일로 인터뷰하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간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왜곡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완벽주의자는 그렇게 틈이 벌어지는 것을, 아니 틈새에 무언가가 잘못 끼어드는 것을 참기 어려워한다. 이른바 셀럽이 되면 유명세를 치르게 마련이고 유명세 덕분에 누리는 게 있는 것만큼 유명세 탓에 억울함을 참아야 하는 게 있기 마련이다. 완벽주의자는 그런데 그런 참을성이 부족하다.

완벽을 지향하다 보면 결벽증이 생긴다. 빈틈을 보이거나 사회의 사유와 차이가 생기는 걸 못 견뎌 한다. 아, 빈틈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도 뭐 완벽한 태도는 좋은 거예요. 한때 시인으로서 시에 대해 완벽주의를 보였었다는 정현종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말에 빈틈이 보이는 걸 운명적으로 수용한다 말한다. 아, 근본적으로 문학 언어는 세속적인 언어입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언어로 작품을 써야 하는 거죠. 추수는 오늘 정현종 시

견딜 수 없네를 읽는다. 내 마음 더 여리어져 가는 8월을 견딜 수 없네. 9월도 10월도 견딜 수 없네. 흘러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네. 사람의 일들, 변화와 아픔들을 견딜 수 없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젊을 때는 돌파가 가능했던 일들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없곤 해서 낙담을 한다. 시인이 나이 들어 발표한 시집 견딜 수 없네는 그런 정서를 보여준다.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은 패배감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인 정서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끌어안는 포용에 가깝다. 여름을 보내고 맞이한 가을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에, 변화의 흐름에 끌려가면서 마모되는 존재를 일깨운다. 시간의 흔적들, 그림자들, 견딜 수 없네.

네. 클래식스 4 트레이시스 들었습니다. 와, 김미영 씨는 이거 아저씨가 자주 부르셨다는 곡 그거 맞죠? 예. 아, 자주 부른 것까지는 아니고 야, 방송 오래 들으셨는 모양이네. 가끔 불렀죠, 예전에. 예. 그리고 90년대 초반인데 무슨 개편 MBC FM에서 개편 특집 공개 방송

0943번으로 해가 점점 짧아지네요. 아, 이 시간대에 하늘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좋네요. 아, 오늘 하늘을 못 올려다 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돼요. 지금 스튜디오 창 밖으로 보면 됩니다. 약간 노을이 이제 지려고 하는데. 자, 닉 드레이크, 노던 스카이.

0: 알스트롯 언더보더 들었습니다. 육미영 씨 고맙습니다. 아, 오랜만에 들었네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닉 드레이크의 노던 스카이였고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배쳐 싱크볼 배쳐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끼 식사 데일리.

애초초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영국 밴드 오아시스의 재결합 투어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합니다.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9월 9일 수요일에 내일이구나. 예, 내일 개봉합니다. 2009년에 밴드가 해산했잖아요. 예, 15년 만에 재결합을 해서 지난해 펼친 월드 투어의 여정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 웨일즈의 카디프에서 출발해서 만체스터, 런던, 더블린, 토론토, 서울 등등 예, 남미까지 이어진 투어 현장을 그리고 있어요. 재결합을 준비하는 6주간의 리허설부터 뭐 백스테이지, 무대 위의 모습, 또 리암 갤러거와 노엘 갤러거의 공동 인터뷰 등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청취자 여러분께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모바일 예매권 드립니다. 다섯 분 선정해가지고 두 장씩 보내드릴 거예요. 아, 퀴즈 내야죠. 퀴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오래 들으셨거나 오아시스의 찐 팬이라면 뭐 금세 맞출 수 있는 이 갤러거 형제는 또 두 장씩 드립니다.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1950년대 초 헤밍웨이는 평단의 호평에 건강까지 나빠져서 이른바 한물간 작가가 될 판이었죠. 그때 노인과 바다를 투고합니다. 작품을 받은 세계적인 잡지 라이프는 고민하죠. 그러다 저명한 작가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미치너에게 리뷰를 의뢰합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 마침 한국전쟁에 참전 중이던 미치너는 고독한 노정의 투혼기 노인과 바다에 매혹됐고 그렇게 라이프지가 작품을 실어서 결과는 대성공. 결국 헤밍웨이마저도 운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신의 수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6: 근데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네. 이종민 씨. 오늘 배신의 축구 한 수 기대됩니다. 예. 하, 참 곤란해요. 이런 저 사연 볼 때마다.
8: 아. 좀 전에 이미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예전에 코미디 있지 않습니까? 리바이벌 하면 안 됩니다. 좀 전에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6: 뭐 제가 뭘 했다고 그래요?
8: 퀴즈.
6: 아, 퀴즈를 낸 거죠, 그건.
8: 예, 예, 예.
7: 그렇죠. 축구의 얘기를 한 건 아니죠.
6: 예. 그럼요.
7: 네.
6: 퀴즈를 냈을 뿐입니다.
8: 네네네. 네, 네. 어쨌든 뭐 축구 팀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니까.
6: 신혜림 씨는 아까 그 퀴즈 들으면서 네. 정답을 아셨어요?
7: 네, 알고는 있습니다.
6: 아, 그래요?
7: 근데 지금 되게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체스터와 뭐였더라? 이제 막 비슷한
6: 맨체스터.
7: 네, 비슷한 뭔가가 두 개가 되게 헷갈리고 있는데 하여튼
6: 영국 발음으로 맨체스터.
7: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6: 근데
7: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6: 거기 유명한 축구팀이 두 팀이 있거든요.
7: 그러니까요. 그 두 팀이 지금 되게 헷갈려요.
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네. 맨체스터 시티인데.
7: 네.
6: 두 팀이
7: 시티로 알고 있어요.
6: 야.
7: 맞죠.
6: 강국의 발전인데요. 그럼 박지성 선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7: 유나이티드에 있었죠.
8: 맨체스터 시티에 지금 올해 이제 은퇴라기보다는 이제 계약 이제 그만한 감독 이름은 아십니까 혹시?
7: 감독까지 아니고요 지금?
8: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6: 유명한 감독이에요.
7: 아, 그래요?
8: 그 사람이 맨체스터 시티를 최정상에 올려놓은 사람.
7: 아니 뭐 그건 모르겠고.
6: 머리 짧게 자르신.
8: 펩 과르디올라 안 들어봤어요?
7: 처음 들어봐요.
6: 처음 들어볼 수 있죠.
7: 네, 처음 들어봐요.
8: 그럴 수 있죠.
6: 그러면 요새 네. 저 엘리 홀란이라는 선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7: 아니요. 처음 들어보
8: 지금 머리가 혼란합니다.
7: 혼란. 혼란이라고 하니까 들어본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뭐 네. 아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맨시티 구분하는 걸로도 그 정도까지 왔으면 된 거 아닙니까?
8: 예전에
7: 더 가야 됩니까?
8: 오아시스가 처음 한국에 왔었을 때 그 기자회견 그 광경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6: 야, 그 여기 얘기해 주세요. 재밌어요 이거.
8: 이게
6: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7: 네. 네.
8: 왜냐하면 그 이 두 갤러거 형제는 진짜 맨체스터 시티,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그러니까 같은 맨체스터라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 선수가 뛰고 있었던 때였어요.
7: 네.
8: 그래서 해외에서 오면 Do you know 김치랑 비슷한 거예요.
7: 네.
8: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박지성은 무조건 물어봐야 되는 네. 거야.
6: Do you know 지성파?
7: 네.
8: 그런데 거기서 그 표정이 정말 네. 정말 가장 싫어하는 팀의 선수. 그런데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예 네. 갤러거, 리암 갤러거가 맨체스터 시티의 광팬이라는 거를 네네. 우리가 정보 부족으로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6: 아니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축구 전문 기자가 아니고
7: 그렇죠.
6: 음악 전문 기자들이니까 그냥 물어본 네. 거죠.
8: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한창 잘할 때거든요.
7: 그렇군요.

0: 그 아무래도 많이 하시는데 아, 이번 그 대한민국 대표팀
1: 네.
0: 임시 감독이 선임됐는데
1: 네.
0: 들어보셨나요? 누군지?
1: 무리뉴 감독.
2: 아니야. 아니야. 해리마.
1: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무리뉴
2: 비슷해.
1: 감독.
2: 비슷해.
1: 아니, 그래 비슷한 이름이에요. 뭐 미음인데?
2: 어, 미음 맞아요.
1: 그러니까요.
0: 아, 로베르토 모레노.
1: 아, 모레노.
0: 모레노 감독.
2: 네. 아, 웃겼는데요.
1: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아닌데 지금
2: 무리뉴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신혜림 씨 입에서 네. 무리뉴 감독을 얘기하는 순간 놀랐습니다.
2: 네.
0: 어. 근데 사실 그 발음 진짜 발음은 모리뉴. 모리뉴라고 그래. 모리뉴.
1: 아, 그렇구나. 아, 뭐.
0: 근데 네. 우린 다 무리뉴라고 그래가지고.
1: 네. 뭐 미음으로 시작한 세 글자였던 것 같긴 했는데 어. 찍었는데 틀렸네요.
2: 그래도 대충 맞았습니다.
0: 어이 그래도 미음까지 맞춘 게 어디예요?
2: 네. 아 박수.
0: 박수 박쳐야 돼 이게.
2: 아, 그럼요.
0: 아이,
2: 장국의 뭐, 발전.
1: 뭐 하는 거죠 지금?
0: 그 배순탁 씨는 이번 저 모레노 감독 선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이 뭐 잘하겠죠.
0: 잘하겠죠.
2: 예예예. 예, 예. 잘하기를 예. 바랍니다.
0: 그렇죠. 일단 여섯 경기만 치를 예. 거거든요.
2: 네. 그리고 그 클럽 팀에서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았지만 스페인 대표팀 임시 감독하면서 무패했었거든요 그때.
0: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능력을 증명한 감독입니다.
0: 어, 저도 네. 이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을 보면서 쭉 찾아봤거든요. 저도 어. 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뭐라 그럴까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선수 네. 출신이 아니니까.
0: 아 선수 출신은 맞아요.
2: 아예예예 무리뉴 얘기한 겁니다.
0: 아니 뭐 모레노도
2: 아, 모레노요. 예, 예. 예.
1: 지금
0: 학교에서는 축구를 했는데
1: 네네
0: 자기가 잘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수를 뛰다가 아 이거 선수는 안 되겠다. 빨리 일찍 지도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6살 때부터 지도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2: 그 전술 와, 분석을 공부, 엄청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0: 공부를 했더군요.
2: 네네. 여튼 그렇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전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2: 네.
0: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대한민국 대표팀에
0: 어.
2: 글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0: 아 그럼 그 방송을 이 사람 솔직하게 지금 뭐 꾸며서 합니까 방송을?
2: 아 근데 김민재 선수 얘기가 저는 어느 정도는 공감은 갑니다.
0: 어.
2: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전술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감독이면 좋겠다라고 김민재 선수가 얘기를 어. 했습니다.
0: 그건 김민재 선수 얘기고.
2: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0: 어.
2: 네네.
0: 저는 전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대표팀이 저는 인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2: 네. 한 팀, 원 팀.
0: 어.
2: 네.
0: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 이게 제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어, 이상하게 원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2: 네. 여기 몇몇 분이 이제 한국 축구에 제일 필요한 건 배철수 축구협회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0: 어, 이 사람들이
2: 이 사람들이
0: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1: 아...
0: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저는 사이비 축구 평론가로 남겠습니다.
2: 아, 이런 사이비. 말씀하실 분 분명히 있을 줄 알았어요.
0: 네. 어 이게 황동혁 씨가 야 신 작가님 축구 도사다 되셨네. 네. 자 아... 일단.
1: 네.
0: 음악 얘기하죠. 예.
1: 여전히 뭐 어쨌든 축구 캠프에서 스페인을 맞춘 신혜림입니다. 이제 축구 얘기는 이쯤 하고요. 어,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한 댄서로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음악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네.
1: 네, 오늘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어, 영국의 그룹 정글의 선샤인이라는 노래 소개해드릴 거예요.
0: 정글의 선샤인.
1: 네, 백건 74라는 노래가 막 바이럴이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영국의 약간 네오소울 펑크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어, 최근에 이제 다섯 번째 새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글이라는 밴드가 좀 독특한 게 뮤직비디오가 유명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었던 네 번째 앨범도 이제 본인들이 싱글로 냈었던 음악들을 다 원테이크로 뮤직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데 거기에 댄서들을 불러서 음악에 맞는 안무를 짜가지고 아주 완벽한 군무를 보여준 걸로 유명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싱글들로 나왔었던 뮤직비디오를 또 다 편집을 해서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일종의 영화처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이번에 다섯 번째 앨범에서도 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웨이브라는 싱글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온 싱글들을 다 이어지는 스타일의 형식의 원테이크 댄스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요.
0: 네.
1: 이제 윌 웨스트라는 그 안무가가 직접 그 안무도 만들고 또 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선샤인이라는 노래에서 이제 메인에서 춤도 추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뮤직비디오들을 쭉 보면서 음악을 보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춤이란 게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뭔가 이 정글이라는 그룹의 어떤 음악적인 정체성을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춤을 같이 봤을 때 이 음악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골라봤어요.
0: 아, 지금 신혜림 씨가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뭐 제일 잘 나가는 음악 평론가시니까
2: 누가요?
0: 배순탁 씨가
2: 처음 듣는 얘긴데요.
0: 인류의 저 생성이래. 네. 춤이 먼저 시작됐을까요? 음악이 먼저 시작됐을까요?
2: 저는 인류학자가 아닙니다. 인류학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냐?
0: 이럴 때 이게 이주희 선배가 뭐 얘기하다가 안 되면
2: 저 영문학
0: 이전법을 쓰셨어요.
2: 네, 영문학도
0: 따지냐?
2: 네, 영문학도. 예. 네. 네,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은 났습니다.
0: 네.
2: 뭐냐면 최근에 장기하 씨가 야. 산산조각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시사회 가서 장기하 씨 초대로 보고 왔는데 배철수 DJ께서는 이제 못 가셨고요. 시간 때문에 저 혼자 이제 대표로 가서 보고 왔는데
0: 네.
2: 이게 참 재밌는 게 방금 신혜림 작가가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게 장기하 씨가 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시나리오를 쓰는 팀이 그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서
0: 네.
2: 영화를 먼저
0: 만들었어요. 네,
2: 영화를 먼저 만드는데 거기서 장기하 씨가 춤을 많이 춥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0: 만든 거예요.
2: 네. 그러니까 참 그런 어떤 뭐랄까 뮤직비디오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만들어버린 네, 그런 케이스도 요즘에 좀 화제죠. 장기하 씨가.
0: 예전에 그 고대의 그 제사 지내고 막 이럴 때 춤을 분명 췄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 처음에는 리듬이 먼저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타악기만 치다가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멜로디까지 만들어서 입히지 않았을까.
2: 네.
0: 뭐 돌아가 봐야 알죠.
1: 다 네. 추정하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2: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저.
0: 뭐요?
2: 진짜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진짜 예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정말 대륙이 이동하는 것도 좀 보고
0: 대륙 이동하면은 네. 다리 찢어져가지고
2: 아니 전 위에서
0: 할 텐데
2: 위에서 보는 거죠.
0: 위에 올라가서
2: 무공수를 써서
0: 신이야?
2: 아니 그냥 지금 아니 상상할 수 있잖아요.
0: 드론 띄워가지고
2: 한번 해도 됩니까? 따지시는 겁니다.
0: 분리하면 이거 합쓰면 돼요. 따지냐? 자 그러면 정글의 선샤인 들어야 되는데 정글의 선샤인 듣겠습니다.

0: 정글의 선샤인 들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춤을 진짜 못 추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춤을 배우고 싶습니다.
1: 아, 춤. 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전 생각해요.
2: 아, 여기 늦어, 앞에 늦었습니다.
1: 아, 안 늦으셨어요?
3: 아, 앞에 선생님이 계신데.
0: 늦었어요. 늦었어.
1: 제가 뭐 플라밍코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기본 움직임 정도를 잡아드릴 수 있는데.
0: 늦었다고 생각될 때는 늦은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아, 이 명언인데요.
0: 박명수 씨가
2: 그거 아니에요? 변형인데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었다. 근데 진짜 뮤직비디오 정말 멋있습니다.
0: 배순탁 씨는 춤 좀 춥니까?
2: 아, 전혀요.
0: 예, 그럴 줄 알았어요.
2: 네네네, 전혀요. 저는 춤추는 사람들을 무한히 동경하는 건 있습니다.
0: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신혜림 작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2: 아, 그럼요. 저는 예전에 그 댄싱 라인이라고.
0: 당신은 존경심은 없잖아, 근데.
2: 존경심.
0: 매사에 약간 깔보는 듯한 그.
2: 신혜림 작가를요?
0: 예, 조롱과 이런 거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늘.
1: 저는 뭐 제3자가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진짜 여기서 바로 들어오네. 와, 정말 진짜. 와, 근데 예전에 댄싱 라인이라는 프로 있었어요. 춤 프로그램. 신혜림 작가 아마 아실 텐데. 아, 진짜 그 프로 저 다 봤었어요, 그때.
0: 아, 그래요?
2: 진짜 너무 멋있어요. 춤 잘 추시는 분들이. 진짜 멋있어가지고 정말 감탄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0: 감탄만 하고 배울 생각은 안 했군요.
2: 아니, 뭐 안 될 걸 아는데. 그 시간에 딴 걸 해야죠. 안 될 걸 왜 굳이. 예, 예.
0: 아무튼 춤 잘 추는 분들을 보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2: 그 정글은 최근에 또 앨범이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앨범이 아마 제가 알기로 다 탑5 안에는 한두 작품 빼고 다 들었을 겁니다.
0: 네네.
2: 싱글 히트곡은 엄청난 게 없는데 앨범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밴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밴드 음악 가져왔습니다. Bumped Soul이라는 정말 연주 잘하는 연주 그룹입니다.
0: Bumped Soul.
2: 예, 올해의 앨범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작품을 올해 내놨는데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두 곡을 제가 일단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곡은 4분대고요. 두 번째 곡은 5분대입니다. 그런데 4분대를 지금 현재 봤을 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지금 보고 계시죠? 런닝타임. 예, 스컹크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0: 스컹크.
2: 예, 참
0: 우리가 아는 스컹크인가요?
2: 그렇습니다. 네, 그 스컹크의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한 거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참 이 해외와의 어떻게 보면 협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위상이랄까 문화적 위상이랄까 이런 걸 이런 게 올라가면서 인디 밴드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그래요?
2: 네, 그런데 이 경우가 딱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umped Soul이라는 한국의 정말 뛰어난 연주 그룹에 기타를 누가 맡았냐? 한국에 여러 번 왔죠. 코리 웡이 맡았습니다.
0: 오, 코리 웡하고 협업을 했어요?
2: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펑크 기타리스트 중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출신의 기타리스트 코리 웡과 Bumped Soul 이 둘이 함께한 올해 가장 훌륭한 앨범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그 앨범의 첫 번째 곡이거든요. 스컹크라는 곡, 연주곡입니다.
0: 아니, 코리 웡이 이런 사람들은 무슨 세션료만 준다고 그래서 와서 연주하는 거예요.
2: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아, 이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오겠습니까?
0: 그러니까. 수준이 자기하고 좀 맞아.

0: 해야 하는 거니까 예, 예. 코리 웡을 봐서라도 우리가 범투 소울의 음악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1: 다른 곡에서는 제럴드 올브라이트가 네. 참여를 했는데 오. 이분은 우리 배철수 음악 캠프 재즈 가끔씩 들려드릴 때 들려드리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던 정말 훌륭한 재즈 연주자입니다. 오. 다른 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0: 빨리 듣죠. 예. 네. 자, 범투 소울 그리고 코리 웡이 함께한 스컹크 들으면서 두 분과 헤어집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0: 힘을 내봅니다.
1: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했던 해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요즘 낮에는 하늘이 참 예쁘지만 해가 많이 짧아지기도 했는데요. 가을이 빠르게 깊어집니다. 내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한층 더 선선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27도, 강릉 23도, 제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아주 많지는 않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가을 볕이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바람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에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비 없이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말이 안 돼서 신청곡은 탈락. 예. 신청곡 탈락시키고 끝곡으로 틀어주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오늘 진짜 탈락. 예. 그리고 이 노래가 얼마 전에 나갔어요. 예. 진짜 탈락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예. 야, 0558번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분이 오셨네. 1990년대에 와 일요 기획에 참여해서 배철수 아저씨하고 함께 라디오 녹음했던 이현미라고 합니다. 출장 가는 길이에요. 이거 일요일에 저 청취자들이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음악 가져와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년 2년 아 그때 출연했었어요. 반가워요. 이현미 씨. 네. 그때 출연했던 친구들을 가끔 한 번씩 만나거든요.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MBC 직원이 된 분도 계시다고. 네, 스포츠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스포츠국에 계속 계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0240번으로는 2022년 2월 7일에 소개된 권철현입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발레를 전공한 학생이라고 소개됐는데 지금은 개원예술고등학교 발레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오늘 한국예술종합학교 발레과에 합격해서 제일 먼저 배철수 아저씨께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중2 때 약속드린 대로 인지도를 높여서 꼭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철현 학생 일단 축하하고요. 예, 권철현 학생은 열심히 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는데 아 제가 그때까지 방송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네. 아무튼 잘했어요. 예. 축하합니다. 근데 저한테 제일 먼저 알린 건 아니죠? 부모님한테 먼저 알린 거 맞죠? 예, 아이 그래야죠. 예. 자, 0528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저스틴 비버 Off My Face.

네, 찰리 푸스 피처링 케글라니 Done for me 들었습니다. 457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아, 6198번으로 예, 작년인가 마곡에서 동두천으로 퇴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서울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아, 벌써 집에 와서 오늘은 운동하며 듣습니다. 오늘따라 노래가 더 좋네요. 뭐 음악은 늘 예, 비슷하게 보내드리는데 이게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음악들이 이제 조금씩 착착 감기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더우면 아, 예, 음악 듣기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예. 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8751번. 예. 간만에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들어야죠. 예. 21 Pilots, Tear in My Heart.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창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옛 추억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1311번 여의도 직장인 26년 차입니다. 예전에 그 MBC가 여의도에 있을 때 점심때 철수 형님 그 너댓번 배웠는데 그중에 두 번은 MBC 사거리 그 유명한 사진관 지하에 있던 추어탕집에서 배웠는데 이제 슬슬 가을이 되니 그 식당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지하에 있는 그 식당에서 저희는 그 빠가사리 매운탕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추어탕도 팝니까? 제 기억은 매기 매운탕하고 뭐 빠가사리 그 김용관 PD가 그 좋아해가지고 한 두어 번 갔는데 그 식당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예. 그 식당이겠죠 뭐. 음악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1405번으로 이 노래 들으면 사랑을 시작할 때 그런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래요? 최근에 이건 마이클 잭슨 버전으로만 많이 들었는데 오늘 자니 마티스 버전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Love never felt so good.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이번 독주에서 연주한 슈베르트의 곡은 40분에 달하는데요. 슈베르트의 음악은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밝았다가 어두워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끊임없이 흔들리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성이 변화하고 방황하다가 정답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어렵기에 더 인간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하고 방황하고 정답을 찾지 못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0: 일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차마을과 장미축제로 유명한 전남 곡성은 주민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입니다. 한창 일할 청년 세대가 부족하긴 하지만 요즘 이곳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활기를 띠고 있대요. 지역 어르신들의 손글씨와 직접 그린 장미 그림이 열쇠고리, 그립톡, 우산 같은 상품에 들어가서 곡성만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은 굿즈로 탄생한 건데요. 어르신들이 쓴 행복하자, 기쁘게 살자. 그 글씨를 읽다 보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을 제가 아니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본 분들이 건네는 한 줄의 편지 같네요. 행복하자, 기쁘게 살자.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8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기차마을과 장미축제로 유명한 전남 곡성에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굿즈 소개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거. 진짜로. 이 투박한 글씨체? 어르신들의 글씨체가 줄수 있는 어떤 정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굿즈 위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글씨체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더좀 귀하게 여겨서 좀 레어템 느낌 나기도 하고 정말 상품성이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 손원웅님, 곡성. 일부러 안 가면 갈 일이 없는 지역이라 굿즈로라도 만나면 좋겠네요. 온라인으로도 살수 있나 하셨는데 아, 온라인으로는 지금 판매는 안 하고 계신가 봐요. 나중에 이게 아예 시스템이 어떻게 착착착 마련이 돼서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되면 좋으려나. 아니, 그럼 또 희소성이 좀 없어지나? 일단 섬진강 기차마을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7546님, 우와, 저희 외할머니 댁인 곡성 얘기가 나와서 반갑네요. 평화로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에요. 말씀하신 기차마을도 좋고요. 제 최애 과일 메로니 특산물이기도 하고요. 오,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네요. 마음이 몽글몽글. 메로니 곡성 특산물이었어요? 이것도 저는 또 처음 들어요. 자, 여러분도 곡성에 방문하게 되면 시니어 굿즈 일단 그 섬진강 기차마을 가서 들르고 메론 사오기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말미에 스포를 살짝 했지요. 내일도 우리끼리 노는 날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별밤 선곡표를 부엉이들이 직접 채워주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일하셔야 돼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별밤을 추천하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뭐 당연히 생각나는 신청곡이 없어도 오늘 있었던 일, 하고 싶은 말, 고자질하고 싶은 얘기 전부 다 무엇이든지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 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듣고 왔는데요. 아까 별밤 오프닝에서 어르신들의 손글씨와 그림으로 만든 시니어 굿즈 얘기했었는데 정혜선님이 나이 60을 넘겼는데 나는 무엇을 잘하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가만 찾아보니 있습니다. 고단하고 굴곡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내가 있네요. 내가 내 삶의 굿즈네요. 라는 너무나 진짜로 말씀 그대로 여러 고비고비의 삶을 치열하게 고요하게 때로는 소란스럽게 살아오신 분다운 성찰을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각자는 우리 삶의 굿즈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9691님 쭈꾸미 낚시 다녀오는 길 강원도 원주 가는 길에 가로등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어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빛나네요. 이나 씨, 반가워요. 라는 사연인데요. 가로등이 없어도 괜찮아요?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데. 그래도 그게 그걸 낭만으로 승화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환경에 익숙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깜깜한데 잘 계시잖아요. 9691님 혹시 좀 약간 무서운 썰 같은 거 없나요? 제가 그런 얘기 좋아해가지고. 낚시 다니시는 분들 약간 좀 남다른 에피소드들 좀 있을 것도 같은데 궁금합니다. 아무튼 별 빛나는 거 보고 별밤을 떠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320님, 이나님 안녕하세요. 어제 여름 휴가로 경주 다녀오는 길에 여자친구가 보낸 사연 속 주인공. 그 남자친구입니다. 이문세 별밤부터 들었던 팬인데 저와 관련된 누군가가 사연을 보내 소개된 건제 인생 처음이에요. 익숙한 여자친구의 뒷자리 번호가 불러지면서 사연이 나오자 차차 안에서 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시 듣기 올라오기까지 계속 사이트 확인하고 올라오자마자 대체 몇 번이나 다시 들었나 몰라요. 저희 둘 사이에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들어와 활력소가 되어주고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여자친구에게 저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나님의 평생 애청자 드림. 그리고 이어서 틀어주신 Way Back Into Love는 저희 둘 커플송으로 하려고요. 라고 너무 크게 감동을 받은 이 남자친구분의 피드백 사연입니다, 여러분. 어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경주 다녀오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서프라이즈로 해주고 싶다면서 러블러브한 사연 보내주셨었는데, 야, 근데 이렇게까지 감동을 해주면 세상에 서로 너무 잘 맞는, 이 정서적으로 너무 잘 맞는 커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거 딱 맞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저는. 두분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리고 커플송까지 저희 때문에 정해졌군요. 좋습니다. 오늘까지도 두 분의 추억에 오랫동안 박제되기를 바라면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은 더 보내주시고요. 어쿠스틱 콜라보 피처링 소울맨의 그대와 나 설레임.

어쿠스틱 콜라보 피처링 소울맨의 그대와 나 설렘에 이어서 오늘 나온 신곡이에요. 임영웅의 또또. 곡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왜냐면 완전 또 새로운 스타일이잖아요. 1335님, 임영웅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 타이틀곡 또또 너무 좋은 곡입니다. 같이 듣고 싶어요. 이 노래 2847-6270님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급기야 자작곡이라고 해서 두번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듣게 될것 같아요. 김상현님께서 오랜만에 미니 깔아서 듣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주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라디오 듣다 보면 괜히 상경하고 싶어져서 청취하며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FM4U 덕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본관을 거닐며 듣고 있습니다. 요새 수시원서 접수하는 시즌인 것 같은데 다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많이 들었던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살포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 합격한 선배님의 좋은 기운, 우리 수능 준비하고 있는, 시험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엉이들에게 나눠 가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을 재촉하는 선선한 바람이 밀려왔다. 그동안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밀려 실내 트레이드밀의 답답한 화면만 보며 달리기를 해왔던 터였다. 오랜만에 집 앞 호수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공원 트랙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자마자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묵직했던 회사 일과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잡념들이 단숨에 흩어졌다. 역시 러닝은 이 맛이었다. 한참을 달렸을 때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나만 보면 세상 무너질 것처럼 지저대던 옆집 강아지와 아주머니였다. 긴장감이 스쳤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후로도 러닝을 할 때마다 몇 번 더 마주쳤다. 처음엔 강아지가 여전히 나를 경계하며 컹컹 짖었지만 비슷한 시각 같은 모습으로 뛰고 있는 날 반복해서 보게 돼서였을까. 신기하게도 짖는 횟수가 줄더니 이따금씩 가볍게 꼬리를 살랑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 2시간쯤 달리고 깨운해진 머리로 아파트 로비에 도착해 옆집 아주머니와 강아지를 또 만났다. 공원보다 한층 좁은 공간에서 녀석은 고개를 돌려 나를 올려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앙칼지게 짖었을 타이밍이지만 이번엔 마치 프로펠러처럼 꼬리를 맹렬히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눈빛에는 옛날의 경계심은 온데간데없고 묘한 반가움과 친근함만이 가득했다.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덕분에 완벽했던 러닝의 여운이 훨씬 오래 번져갔다.

아 있을지도 몰라 주저하게 될 때 아침에 걷다 보면 너와 함께 걷다 보면 길이 될

네,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더니 이제 완전히 친해진 것 같다고요. 날씨도 좋고 녀석과도 친해지고 이보다 완벽한 러닝은 없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어떤 가게 같은데 있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좀 많이 짖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야외에 묶어놓은 강아지. 너무 예쁜데 경계심이 높은 아이들 있잖아요. 겁 많은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억지로 막 친해지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눈 맞춤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진다고 사장님 얘기해 주셨었는데 정말로 한참 좀 걸렸지만 나중에는 제가 가면은 꼬리 프로펠러 흔들어준 적 있었거든요. 그때 감동이 너무 기억이 나요. 아이고 정규님. 9629님이 러닝하다가 만나는 강아지들은 이온 음료와 동급이에요. 그만큼 반갑고 다시 힘을 충전하게 만드는 존재란 이야기겠죠. 물론 강아지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제 지나가면서 만나는 모든 강아지도 보면 이상한 소리부터 나지 않아요? 강아지를 보거나 귀여운 거 보면 왜 내가 평소에 내지 않는 목소리로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강아지들은 인간이 항상 그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줄 알 거야. 박휘림님, 저도 산책하는 강아지들 많이 마주치는데요. 털 친구가 간절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데 보호자분들은 제가 경계하는 줄 알고 기다리세요. 부침성 없어서 말은 못 걸고 쳐다보기만 함. 만지고 싶어요. 라고. 아, 눈빛 연기를 더 하셔야죠. 그냥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호자분들 되게 조심하신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줄을, 리드 줄을 매네, 안 매네, 이것 가지고도 좀 막 그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보고 어떻게 소리를 막 내야 돼. 예뻐서. 그 미소를 막 뿜고 나는 강아지가 지금 너무 좋고 전 그 티를 막 내요. 그러면 산책하다가 이렇게 만난 강아지들은 그 주인분이 딱 내 그 표현을 보고 살짝 걸음을 늦춰줄 때가 있어요. 아, 좀 구경하셔라. 그럼 이제 그때 여쭤보죠. 만져도 되나요? 예! 하면서. 그리고 뭐 인사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보호자들 입장에서 되게 좋아한다고 지금 현지 예, 반려견주가 얘기하네요. 저희 홍재정 작가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인사해도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견주 입장에서 너무 좋대요. 아니 왜 아니겠어요. 우리 애기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 귀여운 사연 보내주신 윤정균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아무 탈 없이 편안했거나 그러지 못한 여러분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는 동안에 어디서 뭐 하면서 별밤 듣고 있는지 사연도 보내주세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이어서 희네 오늘 노을이 예뻐서 들었어요. 이종대님이요. 안녕하세요. 지역 MBC 편성 주임입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어요. 뭔가 왜 집안 식구분 약간 먼 친척인데 이렇게 내가 누군 어디 어디 해가지고 너랑 친척이야. 이런 인사 받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이종대님. 김영윤님, 지금 인도 하이데라바드라는 도시에 출장 와서 미팅 후 호텔로 복귀하는 중에 차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듣다가 문득 생각나서 사연 보냅니다. 아유, 먼 데서 고생하고 계시네요. 거기서 별밤 들어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인도에서 낯선 도시에서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박종원님께서는 늦은 출장 복귀 때 차에서만 듣다가 오늘은 문득 이야기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이고 종원님도 감사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냥 차에서 오며 가며 들어주시는 말없는 부엉이 분들 많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차에서만 들으시던 분들이 이제는 루틴이 되었어요 하고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6703님 프리랜서 강사예요. 50일 전에 출산하고 매일 육아하다가 제 자신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일터로 복귀했어요. 조리원에서 이나씨 책 선물 받아서 읽다가 마음 따뜻해져서 좋았는데 퇴근길에 오랜만에 목소리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야 역시 굉장하십니다. 출산한 지 50일 됐는데 벌써 일터로 복귀하고 싶은 체력과 체력도 체력이지만 그 마음의 에너지.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 굉장히 탄력 있는 삶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도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0: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
5: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권용은님께서 일본 여행 와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하필 폭우 경보가 오는 바람에 호텔 방 안에서 쉬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덕분에 일본에서 듣는 별밤도 좋네요. 내일 날씨가 맑았으면 싶으니 데이브레이크에 푸르게 듣고 싶어요. 또 여행 가서도 별밤을 만나고 계신 분 계십니다. 지금 그 출장 가서도 들어주시고 여행지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별밤이 있군요. 아무튼 폭우 경보라니요. 나중에 되면 다 추억이 되겠지만 그래도 내일 날씨가 맑기를 바라면서 2부 마무리하며 듣는 곡으로 데이브레이크에 푸르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 테니까 사연이랑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들으면서 별밤 3부 왔습니다. 한병용님이 굿모닝 FM 테디부터 대장부원까지 출퇴근을 함께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장이 조용할 땐 기타 연주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매출은 늘지 않고 연주 실력만 느네요. 신청곡은 요즘 한창 연습 중인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으로 할게요. 요즘 듣기 좋은 곡 같네요. 딱 좋아요, 병용님. 어떤 영업장인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기타로 연주하는 매장? 너무 근사한 풍경 아닙니까? 일단 뭐라도 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타 연주 같은 취미 생활이 정말 늘게 된다라는 것은 삶의 군데군데에서 생각지도 못한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아, 앞으로 이로 인한 추억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은 예감이 확실하게 들고 있어요. 아무튼 남은 한 시간도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은 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청곡으로 계속 채워나가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의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사연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세라님께서 오늘이 첫째 유아의 9번째 생일이에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임신 소식을 알게 돼서 태명이 엘사였네요. 벌써 9살이라니 감회가 새로워요. 별밤에서 축하해 주시면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안 자고 기다리겠대요. 너무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니죠, 세라님? 우리 엘사이자 유화. 아, 지금 이름도 너무 예쁘다. 유화라니. 이게 시대를 불문하고 소설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 같은 이름이에요. 지금 쓰여질 소설에도 어울리고 고전에서 나와도 어울릴 그런 이름. 우리 유화 씨의 9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라님도 같이 축하드릴게요. 윤성빈님께서 오늘 생일인 저는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서 별밤 듣는 중이에요. 몇 달 전에도 공부했다 떨어진 시험이라 이번 겨울엔 꼭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 풀이 살랑거리는 걸 보면서 더욱 행복해지는 생일이네요. 최근에 유독 많이 듣는 대장부엉 작사곡 조용필의 Feeling of You 신청해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고단한 공부. 이게 진짜 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 어른 돼서 하는 공부가 훨씬 힘들어요.

힘든 건 내 스스로 매일 의지를 다져야 되기 때문일 거예요. 이번 겨울에는 진짜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4499님. 다들 낚시 가고 저 혼자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뭐 먹을지 고민하며 저매추 저녁 메뉴 추천 부탁해요. 신청곡은 박은빈의 Dreams Come True요. 아, 어제였어도 저녁 메뉴 추천. 이 근데 요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켜 드시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면요. 이 시간대쯤이면 지금 배가 고프면 저는 저라면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같이 파는 김치찌개 집 있잖아요. 아마 그 특히 프랜차이즈 김치찌개 집들이 있어요. 그게 혹시 동네에 시킬 만한 데가 있으면 어떤 집이든 좀 맛있었거든요. 저는 프랜차이즈면은 무조건 김치찌개가. 그리고 없으면 계란말이 정도는 집에서 하고 김치찌개만 어떻습니까? 밥에다가 찌개 솔솔 적셔가지고 배추인지 살살 얹어서 김도 있으면 좋겠어요.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Feeling of You 그리고 박은빈이 부른 Dreams Come True.

박은빈의 Dreams Come True, 그 전에 조용필의 Feeling of You 들었는데요. 김남현님께서 용필 오빠 노래 좋아요. 아이 숙제하는 거 봐주면서 라디오도 살며시 듣고 있는데 좋은 노래 많이 나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빈 Dreams Come True 신청하면서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셨던 4499님께서 완벽한 메뉴 구성입니다. 10시 전에 도착하기를. 노래 좋고 살랑이는 밤바람도 좋고 감성이 찾아오네요. 추천해 주신 메뉴로 잘 먹겠습니다. 진짜죠? 우.

이거 그리고 보통 그 배달 받아 먹는 김치찌개도 양이 많은데 좋은 게 넣어놨다가 또 끓여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추천한 김치찌개, 특히 가능하다면 그 프랜차이즈 김치찌개 어떠냐 했었는데 곧 메뉴 좋아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지은님이 별밤 듣다 보면 아 내일은 이나님이 추천한 거 먹어야지 하고 계획 아닌 계획을 세우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나름 좀 뿌듯함이 차오르네요. 제가 대단한 메뉴를 추천을 못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복돋아 주시니까 앞으로도 물어봐 주시면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특별할 일은 없긴 할 거라서. 6448님, 무선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려서 한동안 미니를 못 듣다가 요즘 날이 선선해서 운동장 몇 바퀴 돌고 그네에 앉아서 한쪽 이어폰으로라도 듣고 있네요. 저는 몇 번째 부엉이가 되려나요? 고등학생 때 그토록 듣고 싶던 별밤 이것만 요즘은 틀면 나오니까 엄청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엉이가 되는데 얘 번호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선 이어폰 정말 편리하긴 한데 한짝 잃어버리는 거 다들 경험해 보시는 일인 거 맞죠? 아, 참 속상한 일이에요. 불편해지고. 그리고 4612님, 퇴근 완료했어요. 요즘 회사에 물량은 줄었는데 맡은 일이 있어서 계속 잔업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유행을 늦게 탄 건지 요즘 K-POP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을 일할 때 계속 들어요. 그 노래 신청합니다. 4612님, 저도 유행을 좀 늦게 좀 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을 늦게 탄다기보단 유행에 별로 이렇게 좀잘 공감이 안 되다가 근데 보통 유행을 타는 많은 것들은 크게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 갖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뒤늦게 알았을 때라도 너무 좋다 했는데 몇년 전에 이게 크게 유행했었다. 이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골든이 좀 자양강장제 같은 곡이죠. 5290님, 오늘도 별밤 들으면서 퇴근했어요. 시골길이라 그런지 밤 냄새가 좋았어요. 풀 향기와 귀뚜라미 소리, 거기다 밤하늘의 별까지 피곤했던 제 하루를 위로해 주는 듯한 느낌? 라면서 에이티즈의 야간 비행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밤 냄새. 시골길 밤 냄새는 진짜 너무 좋았는데 그거 맡아본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흙이 많고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밤이 되면 진짜 그 코를 통해서 내 온몸에 폐에 가득히 그 자연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그 느낌 너무 좋잖아요. 부럽습니다. 두 분의 퇴근길 신청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OST 골든 그리고 에이티즈의 야간 비행.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벌써 4부까지 나왔어요. 지금 생방으로 함께하면서 신청곡이랑 사연들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서윤님이 3주 전에 별밤 우연히 듣고 제 취향이라 매일 8시에 이나님 라디오만 기다렸다가 듣고 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능을 한 번 더 준비하는 재수 기간이 지치고 가끔은 그만두고 싶었는데 별밤이 힘이 되고 있어서 행복하네요. 너무 고단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군요, 서연님. 진짜 내 의지가 필요한 공부길은 그냥 공부보다 몇 배 몇 배는 더 힘이 듭니다. 진짜 힘차게 서연님만의 리듬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별밤에서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현정님, 대장부엉, 가을에는 역시 식용 오라버니죠. 결혼 전 이맘때 친한 회사 선배들이랑 청평으로 놀러갔는데 그때 들은 거리에서가 가을바람 불 때면 그때 그 설렘이랑 함께 생각나요. 음악이 주는 힘은 타임머신 같습니다. 거리에서 신청합니다. 저에게 성시경 씨 오라버니는 아니지만 제 또래거든요. 아무튼 가을에는 성시경 목소리가 제철인 건 맞아요. 근데 봄에도 성시경 씨 목소리가 어울리는 곡들이 꽤 많이 있지만 가을이 제맛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거리에서 들으면 약간 이게 제가 준비를 못해서 못한 상태로 맞은 급추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늦가을, 중가을 정도라 어느 정도 뭐 바람막이를 이렇게 입었는데 갑자기 예상보다 훨씬 기온이 낮아서 엄청 추운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기온이 떠오르는데 아마도 제가 그런 어떤 날 거리에서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거리에서는 느닷없이 찾아온 추위이자 아주 낭만적인 밤 그런 무드를 담고 있어요. 0889님, 만난 지는 10년, 결혼 3주년이에요. 지금 야근한 남편을 차로 데리러 왔어요. 요즘 부쩍 야근이 잦은데 힘내라고 하고 싶네요. 신청곡은 존박, 전미도가 같이 부른 밤새 서로 미루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근한 남편 또는 회식한 아내 데리러 가고 있다라는 사연 가끔씩 오는데 아 진짜 저는 가족에게 얼마나 잘 챙겨주고 있는지 좀 반성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두 분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성시경의 거리에서 존박 전미도의 밤새 서로 미루다.

성시경의 거리에서 이어서 존박천미도의 밤새 서로 미루다 들었는데요. 이은나님이 오늘 선곡은 가을이네요. 가을 가을 보내주셨고 배한지님은 오늘 선곡표 하트빛이 잔뜩 들어오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미니 어플로 들으시면은 선곡표가 있고 그걸 열면 제목 옆에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지금 너무 좋아할 때마다 눌러주시면 목요일에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별밤 차트 탑3 여기 순위에 그 하트 수가 반영이 되니까 듣다가 좋은 노래 나오면 꼭 하트 눌러주세요. 박일주님, 전북 무안 괴목지에서 낚시 중인 별밤 가족입니다. 이나님이 저수지 공포 얘기하셔서 괜히 무서운 생각에 하필 근처 고라니까지 우는데 머리가 쭈뼛솟네요. 낚시 철수할까 고민 중입니다. 아, 일진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낚시터들은 상서로운 곳입니다. 고라니는 사실 울어봤자 소리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얼굴은 그래봤자 귀엽긴 하잖아요. 절대 절대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주님한테 선물 하나만 챙겨서 보내주세요. 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에피소드 욕심에 그만. 지금 낚시하면서 별밤 들어주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감사합니다. 제작진들이 보내드리겠대요. 2076님, 시장 보러 가다가 보도블럭에 나온 돌에 넘어져서 발에 금이 갔어요. 살다 살다 금이 가고 목발도 짚고 다녀야 한다니 너무 심란해요. 차라리 팔을 다쳤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내일 철심 심는 수술해요. 오늘부터 집중 라디오 듣기 모드로 들어가요. 유유. 어머, 너무 크게 넘어지셨구나. 세상에. 철심을 심어야 될 정도면은 진짜 심하게 넘어지신 거잖아요. 아이고야. 아, 진짜 빨리 좀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제가 다 아픕니다. 다른 데 다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는 취소 함께 하기로 하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또 병실에서 듣고 계시는 별밤 부엉이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꼭 빨리 나으라는 그 모든 마음 모아가지고 2076님께 보내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미경님, 시원한 가을바람 덕분에 엄청 행복합니다. 가을바람처럼 잔잔하게 위로가 되는 곡 신청해요. 이소라 바람이 분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요. 2239님 신청곡도 들을게요. 이승윤의 28K Love.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1: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8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끝곡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영건 실버박스의 Who Needs Words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수다가 오늘도 넘쳤었군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이번 독주에서 연주한 슈베르트의 곡은 40분에 달하는데요. 슈베르트의 음악은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밝았다가 어두워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끊임없이 흔들리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성이 변화하고 방황하다가 정답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어렵기에 더 인간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반복하고 방황하고 정답을 찾지 못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선율이 됩니다.

0: 뿐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날씨 아직 여름인가 싶다가도 바람 한번 불면 벌써 가을 같습니다. 여름도 맞고 가을도 맞는 것 같고 또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느낌? 사람 마음도 이런 계절 사이를 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으면서도 밉고 기대되면서도 도망치고 싶고 훌쩍 떠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꽉 붙잡고 싶고 딱 뭐라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날들. 여러분은 요즘 어느 계절쯤에 있나요? 저 거대한 계절조차 갈팡질팡하는데 우리 마음쯤은 조금 복잡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오셨나요? 요즘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고 낮엔 여전히 더운데요. 옷차림은 어떻게 하고 다니시나요? 저는 원래 반바지를 안 좋아해가지고 전 여름이랑 겨울이랑 옷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랑 같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사연으로 한번 나도 테레랑 비슷해요 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가비님께서 이번엔 후드가 안팎으로 반반이네. 아, 속에가 빨강색이고요. 이거 오늘 후드에 사실 모자가 있습니다. 악마인데요. 악마 귀가 달려있는데 이거 이따가 끝날 때쯤에 한번 쓰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 날씨처럼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친친의 사연 남겨주세요. 저랑 같이 얘기 나누면서 싹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3330님께서 가을 옷 사랑다는 언제 긴팔 꺼내 입을지 눈치 게임 시작입니다. 빨리 가을 아우터들 꺼내보고 싶어요. 바람막이, 가죽 자켓, 트렌치 코트. 와우. 정말 제가 안 입는 옷들만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후드집업을 입기 때문에 예, 후드집업을 엄청 사랑하고요. 약간 오버핏의 후드집업. 아마 꿀타래 분들은 아시겠죠. 하하. 7103님께서 텔디, 오늘은 강아지 같고 귀여워요. 오늘은 더

0: 엄마하고 싶은 기분이었네요. 네, 제가 약간 얼굴에 붓기가 없는 날은 깐머를 하고요. 붓기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오늘 눈이 좀 무겁다 싶은 날은 조금 덧머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살간이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9님께서 텔디 반소매 반바지 왜안 좋아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바람, 뭔가 선풍기 바람 그런 게 살결에 닿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안 입어 버릇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뭘 그런 걸 싫어하냐고, 넌참 유별나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4883님께서 텔디 그거 알아요? 나이 들면 후드도 무거워지는 거. 사실 제가 후드를 입지만 요즘 이게 승모근이 왜 이렇게 아픈지. 옷이 무거운가 봐요, 제가 입는 옷들이. 그래서 어제도 그랬지만 스트레칭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을 텐데, 네, 장난 아닙니다 요즘. 0338님께서 저는 교복 하복 위아래로 입고 학교 갔다가 제 자리가 에어컨 역세권이라 긴팔을 덮고 있어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잘 가는 자리에 있으면 그 친구들은 꼭 담요를 덮거나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수정님께서 근데 이제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뜨거운 여름밤은 정말 다간것 같아요. 와우, 진짜 제가 아침에 잠깐 나왔었는데 밖에 느꼈던 게 아침 산책하기 지금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다. 딱 가장 더울 시간 되기 전에 산책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조만간 해보려고 합니다. 5665님께서 텔디 무슨 소리예요? 부은 날은 없어요. 텔디 얼굴은 언제나 완벽하다고요? 저만 느끼나 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에 저에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치는 오늘도 생방송 중이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또 선물부터 챙겨 가셔야겠죠. 잠시 후 업데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 일상을 공유해 볼 시간은요, 바로 오후 2시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나 업무하는 시간이었겠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짧게 한 줄로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YG 플래닛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낮 2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부터 공개할게요. 저는 오후 2시에 기상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잠을 깨기 위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예. 아니 옷을 지금 바닥에 다 개놔가지고 제가 걸어다닐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걸이도 주문해서 온 김에 옷 정리를 했습니다. 이어서 6411님께서 오후 2시 저는 회사 막내라서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포상, 비 오는 날은 우체국 가는 게 죽상이죠. 오늘은 완전 포상이었음. 야호. 우체국. 날씨가 좋은 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날씨가 좋은 날보다 저는 비 오는 날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전 비 맞으면서 걷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근데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9629님께서 저는 회사에서 업무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객님을 응대하는 업무인데요. 항상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인싸 텔디는 사람들과 이야기 잘하는 팁이 있나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척을 하는 거고요. 저도 이야기하는 건 항상 힘들어합니다. 말하다 보면 문맥이 안 맞고요. 들은 걸 이해를 못하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요. 원래 그렇게 뭔가 사회생활 토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이팅! 석예리님께서 오늘 2시에는 말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졸작 패션쇼가 있어서 마지막 작업하면서 텔디 노래 들었어요. 텔디가 부른 노래 중에 최애곡이 있다면 뭔가요? 아, 제가 부른 노래 중에서요. 저는요. 아, 그래도 저는 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라디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전 남자가 사랑할 때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최근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뭔가 각자의 레전드 모아보기 약간 그런 걸 했었는데 보는데 제가 봐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청취자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873님께서 저 다음 주에 방콕 가서 오늘 오후 2시에 태국 맛집을 알아봤어요. 태닝이 데리고 여행 갈게요. 오, 그런 여행 브이로그를 태닝이와 함께 레이스 찍어서 어딘가에 올려주시면 제가 어딘가에서 잘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려주세요. 8321님께서 오후 2시 강의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다땡소 가서 잔뜩 쇼핑했어요. 왜 다땡소만 가면 사고 싶은 게 많아질까요? 텔디가 조언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마음은 늘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제가 안 쓰는 물건들이지만 뭔가 지인이랑 쇼핑하러 가거나 그러면 뭔가 알록달록하고 예쁜 게 있으면 한번 사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사고 나서는 항상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지수의 클릭!

0: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지수의 클릭까지 듣고 왔습니다. 블랙핑크 지수의 첫 솔로 정규앨범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선공개 싱글이죠. 서로에게 끌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설명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두 사람의 본능적인 끌림을 클릭이라는 단어로 풀어낸 곡인데요. 역시 발매와 동시에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만나볼까요? 신명진님께서 테일드가 매닐럽 영상 10만회 봤다고 했었죠. 전 그 영상 100만회는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불러주면 안 되나? 아이고. 그래요. 매닐럽.
1: 제발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거야.
0: 이 정도 예, 불러드릴게요. 노래 처음 불러서 좀 부끄럽네요. 강이나님께서 오후 2시에는 날도 풀렸겠다. 목요일에 갈 천안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오, 같은 충청도에 살기는 하지만 여행 결심이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먹었을 때 가야지 자꾸 미루면 끝도 없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데 테디 아는 맛집이나 천안 가면 꼭 가야 한다는 곳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늘 추천을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딱 정해진 맛집은 없고 학생 때 친구들끼리 막 먹는 그런 프랜차이즈 지점을 갔던 거라서 그래서 제가 저희가 조만간에 또 뭔가가 있어요. 예, 또 한빈이 형이랑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할 건데 그때 또 저희가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포를 한 것 같아서 조금 위태위태하지만 네, 그때 봐주세요. 5844님께서 저는 점심 장사 마치고 오늘 늦은 점심으로 속초에서 식힌 오징어 순대 구워 먹었어요. 속초에서 먹은 느낌은 당연히 100% 느끼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만족했어요. 테이디는 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생각나는 음식이 뭔가요? 와우, 오징어 순대 맛있겠다. 저는요, 제가 어디 컨텐츠를 뭐 찍으러 갔을 때 버섯찌개를 먹었는데 그 진짜 건강에 좋은 버섯들이 많이 들어간 약간 전골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계속 요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8147님께서 오늘은 음악 시간이라 단소를 연습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서 힘들었어요. 텔디는 단소 불 줄 알아요? 저도 그게 수능평가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처음에 소리 내는 건 진짜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도 A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4441님께서 텔디 저는 오후 2시에 뭐 했냐면요, 오늘 휴무라서 늦장 부리다가 밀린 빨래 돌리며 샤인머스켓 씻어먹고 네일하러 갔어요. 완전히 예쁜 네일 했어요. 텔디 네일색 추천해주세요. 다음 네일 때 그 색으로 할게요. 네일이요? 전 네일은 약간

피부색에 정반대되는 색을 해야 잘 보인다 생각해서 파랑색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테레방으로 돌아올 건데요. 주제와 별개로 저 텔디의 친친 애청자를 부르는 애칭과 끝인사 아이디어도 같이 받아보려고 합니다. SNS로 미리 받아보니까 애칭으로는 꿀타래의 친친에서 꿀친, 제로베이스원의 프렌드에서 베프, 또 짝꿍, 단짝 이런 후보들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끝인사는 클래식하게 내일도 우리 친구할래? 부터 유니크한 알람 맞췄어? 이것도 있었고요. 좋은 밤 좋은 꿈 잘 자요 를 또 많이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또 지금 버전을 임팩트 있게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게 이렇게 줄이면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견을 보고 있는데 역시 저보다는 확실히 이런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꿀친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짝꿍 저도 생각했던 단어여가지고 저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 친구 할래. 이거 되게 친근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뒤에를 잘라내니까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게. 뭔가 임팩트 있고 여지를 남겨놓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자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네. 오늘 의견 더 보내주시면 이따 4부에서 모아서 한 번 더 소개할 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5050의 Starry Night, 온앤오프의 Moonlight Festa.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꿀타래 같은 꿀잼들이 실타래처럼 둥글둥글 모여드는 곳, 여기는 타래방. 오늘 뭐하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토크면 토크, 노래면 노래, 매주 달라지는 예측 불가 테레코어. 그래서 또 뭐든 가능한 이곳 테레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들 들어오셨죠?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여러분? 지난주엔 첫 시간이라 친친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받아봤었죠. 저희 멤버들은 일단 버터 목소리를 빼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역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과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텔디의 고민상담소. 1362님이 역시 텔디의 친친해서 가장 듣고 싶은 건 고민상담입니다. 때로는 F래처럼, 어느 순간은 T래처럼 다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지금까지 모습을 다 보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먼저 F상담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친구 너무 속상했겠다. 헐, 팀장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부터 한번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내 편 좀 들어줬으면 하는 고민들이 있다면 뭐든 남겨주세요. 남들이 보기엔 아주 작고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완전 진심으로 할 거예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테레방에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머리 복잡한 고민들 달달한 거 먹고 날리시라고 초콜릿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테레방 이 시간엔 제 추천곡도 하나씩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가져온 추천곡은요,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인데요.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노래 알고리즘이 알아서 넘어가다가 딱 컴퓨터를 하면서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이거 너무 노래가 약간 나의 느낌이다, 내가 불렀을 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해가지고 요즘 들으면서 연습하고 있는 노래여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저의 추천곡 김건모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뭔가 옛 감성이 막 떠오르는 곡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커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유리님께서 노래가 테일디 감성에 너무 잘 어울려요. 나중에 정식으로 커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불러드릴게요. 자, 테레방은 텔디의 고민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죠. 먼저 2부는 이성적인 T형 인간보다는 감성적인 F형 모드로 해결보단 공감 쪽에 집중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사연을 안 들어봤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꽤 많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신명진님께서 테일디 벌써 T 같아요. 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저 팁니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님께서 테일이 별건 아니지만 제가 샌들을 사고 싶은데 곧 가을이잖아요. 지금 사도 괜찮을지 너무 고민되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고민이 된다면 바로 구매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살 것이기 때문이죠. 미리 사서 가지고 있으셔도 좋은 것 같아요. 공감한 거 맞죠, 저 방금? 7203님께서 새벽엔 먹고 싶었던 음식이 다음날엔 안 먹고 싶은 게 고민이에요. 저도 이런 적이 많아요.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많아요. 저도 뭔가 전날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해서 적어놨는데 다음날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전날에 먹고 싶었던 건 어제의 나고 오늘은 오늘의 테레가 먹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치킨 먹어야죠. 4819님께서 요즘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요. 글쎄 단어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단어 보고 제 머릿속에 좀 들어와 달라고 해주세요. 아주 혼내켜주세요. 아, 근데요. 저도 일본어 공부도 해봤고 암기도 다 해봤지만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시간에 자꾸 다른 게 생각날까요? 그래도 좀 길게 길게 보면 외워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맞다, 단어를 혼내달라고 하셨구나. 아이고, 히라가나 혼나자.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공감을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단어들아, 왜 4819님 머릿속을 못 찾아가고 그래. 개소영님께서 텔디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좋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평생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701님께서 김텔의 직장 동료 박건욱 씨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해주세요. 7530님께서 헤어진 전남친이 다시 그리워지고 있어요. 초콜릿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거 먹고 기분 푸시고요. 계속해서 텔디에 고민 상담소 열려있으니까 저의 공감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유블님께서 7530님 제가 대신 공감해드림 놈놈놈 전남친한테

인피니트의 매닐럽 듣고 왔습니다. 곽예림님께서 테레버전 매닐럽을 너무 많이 들어서 원곡을 처음 듣는데도 가사를 막 따라 부르게 돼요. 맞아요. 저도 지금 듣는데 그때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어디에 어떤 파트, 뭐가 있었고 어떤 제스처를 했었는지 다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소리 질러가 떠올랐습니다. 소리 질러! 서은성님께서 그때 테일디가 생각나서 오늘 자기 전에 영상 보고 자야 할 것 같네요.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김태래의 그때는 그랬지 모습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037님께서 테일디 공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노력하는 티 같아요.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한결 뿌듯합니다. 김연우님께서 테일디 한결같아 한결같네 점점점 원래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이 있습니다. 전 초심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귤망고 딸기님께서 엔티브로서 말씀드리면 테레 공감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되게 높게 쳐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보내주신 고민들 더 만나볼게요. 9927님께서 지금 쓰는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제 핸드폰 액정에게 왜 이리 유리 액정이냐고 화내주세요. 제가 부주의한 게 아니라 액정이 잘 깨지는 거임. 저 방금 티적인 생각을 해버렸는데요, 실수로. 왜냐면 저는 핸드폰을 쓰면서

내가 떨궈서 핸드폰이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9927님께서 부주의하셨구나.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 액정아, 왜 이렇게 빨리 깨져? 너 너무 약한 거 아니니? 깨지지 마렴. 3697님께서, 텔디, 저는 헬스를 가야 하는데, 갈지 말지 매일 고민을 해요. 헬스장 등록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운동이 헬스장 가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옛날에 다이어트하고 PT를 받을 때, 트레이너님께 거짓말을 치고 안간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아, 오늘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서 못갈것 같습니다. 그만큼 운동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공감드립니다. 7189님께서, 텔디, 저 고민, 회사 출근하자마자 맨날 도망치고 싶어요. 출근하기 싫어. 그럴 때는, 아, 근데 이거, 또 티끌적인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는, 약간, 나에게 찍히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출근하는 게좀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003호님께서, 텔디, 저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인데요. 우리 학과에서 텔디님 같은 멋진 선배가 없어서 전공을 바꿔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전공 바꿀래요? 근데 제가 선배일 때도 저도 그렇게 멋있는 선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노래하고, 안경 쓰고 노래하고 기타 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 거지? 그때는 저도 똑같은 선배님이었습니다. 안서영님께서, 아니, 사연자님이 아니라 핸드폰에 공감하면 어떡해요, 텔디. 그랬나요? 저 핸드폰에 공감했나요? 제 시점으로 공감을 한 거죠. 그래도 나름 열심히 공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189님께서, 고민 상담 코너인지, 혼나고 가는 코너인지, 아하. 제가 혼을 내진 않았고요. 지금도 정말 공감 100%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2님께서 공감드립니다라고 말로 공감해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우와, 대박, 티레. 저는 약간 그냥 뭐 X는 A 막 이런 것처럼 그냥 출력된 대로 입력되는 것 같아요. 아,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자, F상담소는 영업 중이고요. 이쯤에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비 돈 크라이의 I don't care.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베이비 돈 크라이의 I don't care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테레방, 오늘은 델디의 고민상담소 오픈했죠. 뭐 고민상담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했습니다. 김유정님께서 지금 그거 같다. 저희 정상 영업합니다. 간판 다 떨어진 짤. 맞네.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유가 찰떡이시네요. 7631님께서 테이디는 고민 없나요? 들어드릴게요. 저는요. 고민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바로바로 털어버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민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8707님께서 자 텔디, 만약에 제가 텔디의 친구인데 차 사고가 났다고 텔디한테 전화했어요. 텔디는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오나요? 차 지금 가 안 가? 차 움직여 안 움직여? 알겠어. 아 괜찮다고도 물어보겠죠. 이제 차 괜찮아? 차 어때 지금? 아 죄송합니다. 4995님께서 나는 근데 테레 사고방식이 이해가 돼. 저랑 MBTI가 비슷하시군요. 그쵸. 잘 부탁드릴게요. 4969님께서 해봤자 소용없는 후회 고민이긴 하지만 지난주 있었던 드럭스토어 세일 때 화장품 이것저것 샀는데 더 살 걸 그랬나 후회돼요. 테일디는 세일 때 뭐 샀어요? 그러게요. 저는 뭔가 항상 세일할 때 안 사고 맨날 정가일 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렇게 이벤트를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정가는 이거니까 그냥 정가 주고 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일주일 뒤에 할인한다 해도 안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냥 전 약간 시간을 돈으로 산다 느낌이라서 공감한 건가? 공감한 거죠? 윤님께서 맞지? 왜냐하면 일단 친구 상태가 괜찮으니까 전화를 했을 거잖아. 아 방금 되게 그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분들께도 초콜릿 바로 나가고요. 이제 저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텔디의 고민 상담소는 계속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저와 나누고 싶은 마음속 얘기가 있다면 털어놔 주시고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템페스트의 Be Okay.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POP과 더 친해지는 라디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우즈의 Better and Better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곳은 테레방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테일디의 고민상담소. 근데 이제 F와 T 모먼트를 오가는 고민 상담을 요청하셔서 2부에서는 F테레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김은영님께서 텔디의 고민, 고민 상담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감이 안 돼요. 오, 맞네. 이것도 아까 제가 느낀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풀어나가야 할 숙제 느낌인 거죠. 이소정님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로 태어날 걸. 아니에요. 저 그래도 되게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츤데레같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147님께서 텔디 이게 F 상담소면 T 상담소는 어떨지 감도 안 와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방금은 T에서 살짝 한 10% F 섞은 느낌이었고요. 그 이상 섞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8940님께서 텔디님 이렇게 T인데 텔디님 제외 전원 F인 재배원 멤버들이 평소에 서운해한 적은 없나요? 멤버들이 T인 텔디한테 평소에 고민 상담하는지도 궁금해요.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진 않는데 서운해한 멤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매튜랑 한빈이 형이 좀 많이 F인데 뭔가 이렇게 딥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러면은 약간 이런 리액션?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뭔가 너무 냉정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매튜가 특히 이런 반응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3부에서는 저의 별명이기도 하죠, 티레 모먼트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민 상담이 꼭 공감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요. 감정은 존중하되 결정은 확실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그러를 그러세요. 옳은 선택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 저만의 기준으로 매콤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궁금한 고민이 있다면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털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역시 문자 소개된 분들께 초콜릿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제로베이스원의 제로200 듣고 오겠습니다.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1: bad boy.
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 I gotta be a
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제로베이스원의 제로투원들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최지영님께서 저 지금 제투원 듣고 너무 신나서 노비춤 추기 직전, 아, 또 그 춤이 한동안 엄청 붐을 했었는데 한번 그 노비춤 추신 거 나중에 인증 한번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너무 신나서 추는 노비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테레방 3부는 티레이의 고민상담소로 업종 변경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고민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세영님께서 지금 야식 시켜 먹으려고 12,900원짜리 메뉴를 골랐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13,000원이라 고민이에요. 어떡하죠? 저는 그럴 때는 거침없이 가게를 변경합니다. 최소 주문 금액이 낮은 가게로 다시 선택해서 다시 주문을 담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2216님께서 9월 30일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시험 점수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까봐 무서워서 공부를 피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의 매질이 필요합니다. 공부하기 무서우면 엄마 아빠한테 한 소리 들으면 공부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4413님께서 방금 자취집에 돈벌레가 나왔어요. 오늘 밤에 어떻게 자죠? 제가 이 질문을 주변에서 한 두 번 정도 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뭔가 독이 있거나 징그러운 벌레는 아니니까 그냥 놔두면 뭔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해줬었습니다. 이은재님께서 텔디 냉정하게 수능 70일 남았는데 친친 들어도 되는 거겠죠? 친친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임지윤님께서 실은 부탁을 거절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서운할까봐 결국 들어줘요. 그냥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딱 제 시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뭔가 싫은 부탁을 받았어요. 전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4814님께서 일태기가 와서 너무 퇴사하고 싶어요. 티레 무엇을 하면서 버텨볼까요? 아, 일태기가 오셨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태기가 온다 그럼 진짜 퇴사를 하고 한번 길게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면, 이게 오래 쉬면 일이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7230님께서 답변 해결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지금은 진짜 필터 없이 지금 티레의 답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208님께서 이 집 고민 상담 명쾌하네. 시원한 답변을 원하시고 빠른 답변을 원하시면 테레의 고민 상담소에 고민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류가연님께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아요. 어떻게 참을까요? 일단 다 먹고요. 그 뒤에 류가연이가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가연님인데 제가 너무 친구처럼 죄송합니다. 홍상인님 청문회 열겠습니다. 그럼 테일디는 독 없는 바퀴벌레를 왜 건우기한테 잡아달라고 하셨나요? 바퀴벌레는 유명하게 징그러운 벌레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그 뭔가 바퀴벌레는 잡으면 아그작 소리 날 것 같아서 제가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7204님께서 텔디, 저는 텔디랑 동갑인데 20대 후반이 다가올수록 믿기지 않아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같은데 나이 먹기 싫어요. 어떡하죠? 저는 이 얘기도 또 주변에서 했었는데 노래 구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지윤님께서 텔디 목소리 듣다가 방금 문에 발 박았어요. 문이 잘못한 거죠? 저도 가끔 뭐 레고 조각 같은 걸 밟긴 하는데요. 그럴 땐 제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아, 테리야, 눈을 크게 뜨고 다녀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지.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지윤님께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3087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야구를 못해요. 프로야구팀이 야구를 못하는 거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야구를 잘 몰라서요. 근데 이제 그분 그 선수분들도 이제 다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가끔 못하는 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수로서 플레이어의 입장으로서 컨디션이 조절하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답니다. 6499님께서 테레아 지금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전 약간 슬럼프가 온다면 잠깐 모든 것을 멈춰보시고 그때 뭔가 어딘가에서 문제점이 시작되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 후에는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방금 좀 F 같았는데? 최지아님께서 텔디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테레만 보고 싶어요. 어떡하죠?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자, 지금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죄송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초콜릿 선물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어떤 고민이든 다 들어드릴 테니까 사연 남겨주세요. 제 생각이 물론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누구보다 진심으로 여러분 고민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

민수의 민수는 혼란스럽다 듣고 왔습니다. 티레의 고민상담소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서인영님께서 텔디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답변도 유쾌하시고 텔디님 라디오 처음 듣는데 반했어요. 앞으로 친친 자주 들으러 올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좋으셨다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나연님께서 텔디의 고민상담소 은근 도움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참고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지님께서 나름 매력있다. 뭔가 빠져들어가는 중. 오. 티의 매력에 빠져들어가면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7203님께서 텔디 급해요. 후드 집업 검은색 살까요? 하얀색 살까요? 12시 전까지 시켜야 해요. 급해요. 음식 드실 때 약간 많이 흘리신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47님께서 인형 뽑기만 마주하면 못 지나치고 5억씩 써요.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인형을 뽑는 그 느낌, 그 짜릿함을 좋아하시는 거면 그 5억씩 쓰셔도 되는데 인형을 좋아하시는 거면 그냥 검색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다은님께서 텔디 내일 졸사 찍는데 배고파요. 찹쌀떡 먹을까요 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의 컨디션은 내일의 내가 정하는데 먹어도 잘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다음날. 6962님께서 제가 잠귀가 진짜 어두워서 알람을 40개 정도 맞춰놔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텔디의 쾌속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약간 뒤에서 때려주는 침대를 구매 그것도 있고요. 주변에 누가 같이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깨워달라고 하는 게 가장 빠른 정답일 것 같아요. 40개를 맞추면은 40개? 어떻게 맞추시지? 6412님께서 테레 음식 먹을 때 많이 흘려서 지금 검은색 옷 입고 있나? 아니요. 저는 음식 먹을 때 음식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요. 근데 검은색을 입으면 뭔가 제 자신이 뭔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얄쌍해 보이고 흰색을 입으면 약간 두리뭉실해 보이고 뽀얗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때에 따라 다르게 입는 것 같습니다. 4691님께서 텔디 돈이 없는데 염색이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혹시 먹물을 구할 수 있나요? 아마 만약에 탈색된 헤어를 가지고 계시면 먹물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담갔다 빼시면 바로 염색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탈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해드릴까요? 아! 그렇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흰머리가 많이 생기면 는 안 되겠죠.

네, 탈색하면 헤어에 안 좋으니까 좀 조금만 하십시오. 조금만 공감 좀 해드렸어요. 8707님께서 텔디, 이건 정말 티적 사고가 필요해요. 저는 남이 절 싫어한다고 하면 되게 속상해하고 신경 쓰는데 주변 친구들은 퀸의 왕관 무게가 원래 무겁다면서 피식 웃고 끝내라는데 저는 그게 잘안 되거든요. 텔디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본인을 누군가 싫어한다. 그 사람이랑은 영원히 잘될 수가 없습니다. 칼 차단하십시오. 1572님께서 제가 예고 실용음악과 입시 준비랑 오디션 준비를 같이 하는데요. 불합격 될까봐 너무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텔디 이거 본다면 조언해줘요. 저는요, 주변에도 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마인드를 제가 싹다 고쳐줬습니다. 일단은 먼저 난할수 있어. 내가 쩔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아, 나 붙으면 어떻게 하지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질 거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긴장하고 실수하거든요? 그런 생각 말고, 내가 됐을 때의 그림을 꼭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16님께서, 텔디, 저는 요즘 키보드 ASMR이 맨날 릴스에 떠서 키보드를 사고 싶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없어서 키보드를 쓰려면 컴퓨터부터 사야 돼요. 저는 키보드만 사고 싶은데, 근데 그거 있지 않나요? 약 키링처럼 다 잘라져 있는, 그런 거 구매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거 너무 생각보다 부피가 크지 않나요? 그 키캡이? 그래서, 근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 키보드도 축이 되게 많아요. 그런 축도 다 눌러보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작가님도 가지고 계시네요. 6498님께서 내일 아침 메뉴 아보카도 계란 덮밥 vs 냉동 망고 얹은 요거트 뭐 먹을까요? 저 진짜 진지하게 고민돼서 보냅니다. 이거 고민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저는 냉동 망고도 별로 안 좋아하고 요거트도 안 좋아하니까 아보카도 계란 덮밥으로 하겠습니다. 7631님께서 코너를 너무 자주 가는데 조금 덜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 죄송합니다. 이건 저도 치료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지금 중증이에요. 이세영님께서 회사 대표님이 자꾸 주말에 마라톤을 뛰자고 하셔서 고민이에요. 전 텔디 수준으로 운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운동을 안 하는데요.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저도 힘들어요. 자꾸 등산을 하고 운동을 좀 해라 이러시는 석사장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듭니다. 운동 좀 해라. 산 가자, 등산하자 이러시는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자를 끝으로 텔디의 고민 상담소 오늘 문 닫을 시간입니다. F와 T를 오가면서 고민 같이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5705님께서 T의 버전 답이 더 좋은 저 정상인가요? 하하하. 뭔가 더 친한 느낌이라 좋아요. 맞아요. 뭔가 더 친한 친구가 냉정하게 답변해 주는 것 같아서 좋지 않으셨나요? 이은재님께서 테디 이거 재능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안 나쁘게 바로 납득 가능한 답변. 앞으로도 이게 반응이 뜨겁다면 저 앞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님께서 친친의 즉각 해결사 텔피디 텔미나이 텔로드. 이게 뭔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첼피티! 첼피디 이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신명진님께서, 텔디, 배활량 체감되는 시간이었어요. 텔디 랩하는 줄숨 쉬어. 저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물 한,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테레랑 도서부 가입해서 단정한 도서부 선배의 본 모습을 들켜볼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다윤씨 친구 이슬이입니다. 문제 나가요. 최근에 이슬이가 남대문에서 다윤씨 선물을 사왔다고 하는데 과연 뭘 사왔을까요? 그릇 vs 목욕용품?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테일드의 텔레파시 가봐야죠. 지금까지 저의 정답률 무려 100%인 거 아시나요? 오늘도 촉이 옵니다. 오늘 정답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욕용품은 너무 구하기가 쉽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구하기 힘든 그릇, 뭔가 예쁜 그릇이 있어서 그릇을 사왔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피클 프렌즈의 스윔.

텔레파시에 이어서 피클 프렌즈의 스윔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그릇이 아니고 목욕용품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틀렸네요. 요즘 남대문이 사우나템의 성지라고 하죠. 떼수건, 목욕가방, 샤워타월을 선물로 샤워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아쉽게도 안 통했네요. 아이고, 저도 틀렸는데요. 지금 다시 가서 그릇도 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 대신 다윤씨 친구 이슬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5분 뽑아봐야죠. 1991님, 3281님, 5528님, 노현아님, 최정민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881님께서 요즘 남대문에서 사우나템이랑 목욕용품 많이 산다는데 텔디는 사우나 좋아하나요? 제가요, 예전에 친구 따라 한번 갔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뭔가 먹으러 가는 건 괜찮은 것 같고 약간 내가 진짜 뭔가 할 게 없고 낭만을 찾아야 된다 하면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곽효연님께서 아, 텔디 따라서 그릇 찍었는데 아,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당연히 목욕용품은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을 줄 알고 이것도 약간 티적으로 생각한 거죠. 제 머릿속에서 목욕용품은 그냥 집 앞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릇 샀겠지 약간 이렇게.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그냥 둘 중에 하나 찍기만 해도 선물이 가는 시간입니다. 지식의 깊이, 상식 아무 상관없어요. 뭐든 일단 느낌이 오는 걸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무려 50%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앞에서 텔디의 친친 애청자 애칭과 끝인사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소개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볼게요. 꿀꿀님께서 애칭으로 꿀프도 귀여울 것 같아요. 꿀탈의 프렌즈를 줄여서 꿀프. 오, 뭔가 엄청 귀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김유정님께서 텔디 꿀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세트잖아. 꿀친 일단은 저 아까 픽했었죠. 현수정님께서 우리 DJ 줄여서 올디라고 부르고 친친들은 꽥꽥단 어때요? 어우, 꽥꽥단 너무 과격해요. 제가 느꼈을 땐 액센트가. 이정현님께서 참고로 친친 전임 DJ였던 달디의 끝인사는 이제 우리 친한 거지였고 현이디는 우리 내일 더 친해져요였어요. 아, 그래서 약간 우리 친해지자, 친한 친구 느낌으로. 이해했습니다. 4819님께서 끝인사 우리 오래오래 친구하자 어때요? 오, 이거 뭔가 되게 친근하고 라이트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킵해놓겠습니다. 안서영님께서 내일도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마무리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것도 귀여운데 다 약간 비슷한 무드인데 약간 뉘앙스를 제가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곽혜연님께서 엔딩 멘트 내일도 재밌게 놀자 어떤가요? 진짜 친구 같아서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유치원 때 친구한테 내일도 재밌게 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9284님께서 테랴 애칭 짱친 좋은 것 같아요. 짱짱 친구하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명은님께서 끝인사 굿나잇 굿모닝 어떨까요? 12시는 딱 하루의 마무리.

이제 시작이니까요. 오, 그럼 자정 딱 12시가 지나서 0시가 되면 모닝이 되시는 건가요? 굿나잇 굿모닝. 신박합니다. 4366님께서 청취자 애칭 생각해봤는데 테레토비 어떤가요? 텔레토비처럼 테레토비 친구들 해서 토비 끝인사도 있어요. 프로그램 끝날 때 나오는 나레이션인데 테레토비 친구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안녕. 이거 테일디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되게 세트로 뭔가 다 뭔가 풀 패키징 느낌으로 돼 있네요. 보너스 점수 드릴게요. 2632님께서 레디오즈라는 의견을 슬며시 내밀어 봅니다. 테레의 레와 라디오를 합쳐서 친구들의 즉각 앞에서 레디오즈. 오, 이거 약간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멋있고요, 일단. 자, 7203님께서 엔딩 멘트 MG하게 파이팅 하고 가는 건 어때요?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MG하지 않습니다. 자, 조만간 투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의견 더 남겨주시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크루티스의 Joyride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엄마가 새 운동화를 샀다. 얼마 전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만 있던 엄마가 요즘 동네에서 사람들을 조금씩 사귀기 시작했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저녁에는 같이 걷기 운동도 한다며 고른 운동화였다. 그날 저녁 엄마는 운동화를 신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이쪽 저쪽 들여다보고 있었다. 새 신발을 산 사람들이 의례에 그렇듯이 그 들뜬 모습이 조금 낯설었다. 나는 엄마를 또 엄마로만 보고 있었던 걸까? 엄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설레고 약속이 생기면 괜히 옷 한 번 더 골라보고 새 신발을 사면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게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자주 잊고 산다. 엄마는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자기 모습이 괜찮냐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주 아주 잘 어울린다고.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뜨거웠다.

박효신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3128님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8910님께서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동결건조 할 거야. 유유. 그쵸. 우리 다들 뭔가 아가였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얘기만 나도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3128님 어머님이 귀여우시네요. 누구나 한 번씩 다 잊지 않나요? 엄마도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싶었을 때. 저는요, 저도 뭔가 물건은 모르겠는데 그냥 뜬금없이 엄마한테 예쁘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 옛날 모습이 궁금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또 엄마 아빠도 소년 소녀였을 시절이 있었을 테니까, 제 나이였을 시절이 있으셨을 테니까 뭔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아빠 멋있다, 엄마 예쁘다 하면은 되게 귀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오늘 요즘 두 분이서 잘 놀러 다니시고 행복하신 것 같아서 좀 너무 보기 좋고, 네, 아들로서 잘 효도하겠습니다. 박서진님께서 기숙사에 사는데 엄마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사랑해 라고. 저도 엄마 사랑해요. 3784님께서 갑자기 궁금하다. 우리 엄마 아빠 어릴 때 꿈은 뭐였는지.

0: 하현상의 이유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소정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잠깐 울자. 아, 죄송해요. 아니 제가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 나이 들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지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확 올라왔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네. 자, 오늘 열대야 사연 보내준 3128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사연이 깊어서 저도 너무 딱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감성에 홀딱 젖었는데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여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유현다혜님께서 라디오 10번이면 우리 텔레 완전 F 되겠네 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김재현님께서 아이코 마음이 고운 친구가 DJ가 되었군요. 반가워요. 라디오는 이런 곳이라 너무 좋아요. 청취자 앞에선 항상 솔직해도 돼요. 네, 항상 청취자분들과 함께 솔직한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16님께서 라디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꾸만 몰랐던 테레의 모습도 알게 되고 요즘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라 좋다고 하십니다. 아, 저도 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는데 우리 이렇게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에 정신 차리고 싶은 분들 내일 꼭 출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의 정모 씨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정모 씨 취향의 세계에 푹 빠져볼 예정이니까 질문이 있다면 미리 친친 SNS에 남겨주세요. 이 소장님께서 우리 테일디 내가 웃겨줘야겠다. 아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웃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려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아의 넘버원 영화 좀비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좀비딸의 엔딩곡이기도 하죠. 좀비가 된 뒤에도 몸이 기억하는 영화 속의 그 좀비딸이 계속 기억하는 그 춤과 노래가 바로 이 곡이기도 해요. 넘버원. 이제 OTT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정말 초반 장면이죠. 딸이 좀비가 되기 전 장면이 몇 장면 안 되는데 이 영화에. 네, 그 중에 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빠 조정석 씨가 마루에 있는 누군가를 부르죠. 애용이를 부릅니다. 누구지? 동생이 있나? 아니었습니다. 고양이가 혼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TV 속에도 고양이가 나옵니다. TV 속 고양이를 보고 있는 고양이. 그 고양이에게 좀 다리 좀 모으라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네요. 구름이한테. 이 쩍벌. 자세가 왜 그러냐. 근데 정말 고양이가 진짜 편안한 자세로 뭐 그렇게 휴일날 어떤 아버님의 자세 같은 걸로 이렇게 촉 하고 소파에서 거의 반쯤 누운 채로 TV를 보고 있죠.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고양이 배우의 명연기. 그 애용이를 연기한 배우는 금동이라고요. 오디션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철푸덕 연기를 보여줘서 바로 캐스팅되었다고 하죠. CGTV 그 고양이. 그래서 많은 장면을 시나리오 쓸 때는 컴퓨터 그래픽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 금동이 덕분에 컴퓨터 그래픽 비용을 많이 세이브했다며 감독과 제작자가 정말 고마워하는 인터뷰가 개봉 당시에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명연기의 비결은 추루였다. 그래서 추루를 받아먹으며 연기한 결과 촬영이 끝날 무렵엔 살이 매우 쪄 있었다라는 비하인드까지 갖고 있는 배우 금동이의 애용이 연기. 이게 예, 뭐 대사가 많지 않으니 대사가 아예 없죠. 예, 고양이 하는 소리만 중간중간 살짝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의 끄트머리에 이제 이 애용이가 보고 있던 TV 화면이 뉴스 속보로 바뀌면서 이제 좀비가 창궐하고 있다라는 이 영화의 세계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용이는 이 가족과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거의 그 윤경호 씨보다도 비중이 큰 배역 아닌가요? 그죠? 그 세 가족, 그 이정은 씨가 할머니까지 세 가족 빼고는 윤경호, 조여정. 그 두 배우보다도 오히려 비중이 큰 게 애용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왜 또 갑자기 고양이 얘기냐. 네. 9월 9일은 한국 고양이의 날입니다. 뭐, DJ가 고양이 집사니까 별 날을 다 챙기죠. 8월 8일은 세계 고양이의 날, 9월 9일은 한국 고양이의 날. 고양이의 목숨이 9개다 뭐 이런 옛날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말에서 따온 거래요. 9월

0: 아, 근데 우리 집 애들도 오디션 소식 알았으면 구루미를 한번 데리고 가보는 건데. 얘이 철푸덕 연기는 그냥 끝내줄 텐데. 금동엽보다도 더 아마 좀 나태하고 권태로운 자세로 철푸덕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다만 얘는 좀 겁이 많아서 낯선 사람들 그 촬영 장비 보면 혼비백산하긴 할 겁니다. 그 점에서 정말 뛰어난 배우긴 했어요, 금동이. 아무리 그게 추루로 끌어낸 연기라고 해도, 그걸 감안해도 정말 유난히 집중력과 또 친화력이 좋은 고양이 배우였습니다. 한국 고양이의 날에 고양이 배우 금동이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 소파에서 TV 보기, 영화 속 애용이의 장면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본나.

존 덴버의 노래죠. 애니스 송.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그 지하상가 시퀀스에서 그 무지개색 우산을 펼치면서 옥자를 보호하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그 슬로우 모션 장면 참 저도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제가 갑자기 왜 선곡을 했냐면 한국 고양이의 날을 맞이하여 뭐 이런저런 기사를 좀 검색을 하다가 진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2018년 기사인데요. 땡플릭스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돌린 거예요. 당신은 반려동물과 함께 땡플릭스를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작품을 보셨습니까? 뭐 이제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순위를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중에 이제 한국의 답변들이 소개가 되는데 한국에서 그 이용자 가운데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본 작품 순위가 1등이 기묘한 이야기, 2등이 빨강머리엔, 그리고 3등이 옥자예요. 2018년 당시에. 그래서 기사의 타이틀이 한국의 반려동물이 세 번째로 좋아하는 땡플릭스 콘텐츠 옥자. 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아까 그 좀비딸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서 TV 보던 그 애용이의 장면에 이 옥자가 겹쳐지면서 그 애용이가 옥자를 그 TV로 보고 있는 상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우리 집 애들 중에는 구름이는 별로 사실 관심이 없어요. 뭘 TV에서 하든 그냥 걔는 그냥 자요. 그거 빨리 보고 나서 자기 밥 주면 그냥 좋아하는 애고, 모야는 가끔 좀 축구 경기에서 공 움직이는 거 열심히 볼 때 있고, 자연 다큐 뭐 동물의 왕국에 이런 동물 나오면 막 눈 반짝이고 그런 편이고, 밤이는 특이하게 얘 드라마 좋아합니다. 밤이는 가령 모자무사 같은 거 저 볼 때요, 저 캣타워 위에서 그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어요. 밤이는 뭔가 좀 애가 늘 좀 신비로워요. 일종의 언더커버 고양이 같은 느낌? 그 안에 뭔가 인간이 들어있거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의 어떤 외계인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게, 가끔 보면 안 보는 척하면서 그 드라마를 특히 이렇게 많이, 제가 집에서 또 영화를 보면 영화를 많이 뭔가 스토리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뭐 그렇게 보긴 합니다. 뭐 어쨌든 2018년 당시에 한국의 땡플릭스 회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가장 즐겨본 세 번째 작품이 옥자라는 기사를 보고 문득 생각이 나서 골라봤고요. 지금 또 이탈리아에서는 베니스 영화제 한창이잖아요. 와, 이창동 감독님 가능한 사랑 이번에 베니스 갔잖아요. 평점이 좀 엄청나던데요. 뭐 하나 지금 뭐 상 받으시겠던데요. 괜히 막 기대하게 되네. 너무 궁금하고요. 저 이거 추석 한 2, 3일 전인가? 예, 그때 지금 언론 시사 공지 나왔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그리고 또 베니스에서 들려온 또 소식 중에 하나는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오아시스의 재결합 이후 지난해 투어 실황을 담은, 또 그 뒤 백스테이지 이야기를 담은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 이 다큐멘터리 월드 프리미어에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또 반응 좋다고. 요거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 극장에 많이 오래 걸려있진

작품인데 이거 극장에서 보면 너무 좋을 작품 같지 않아요? 오아시스 투어인데. 네, 그래서 지금 베니스에서 사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두 작품 생각하며 곡을 골라봤습니다. 가능한 사랑의 노래는 제가 아직 모르니까 이창동 그리고 전도연 그 조합의 미량에서 크리스티안 바소의 끄리오요 준비했고요.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 제목에 돈 룩백이 된 거가 들어가니까요. 오아시스의 돈 룩백이 된 거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제 9월.
0: 날씨가 네. 정말 좋죠?
1: 네. 네. 희한하게 숫자 바뀌었다고 앞에 8을 내서 9로 숫자가

0: 바뀌었다고 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1: 선선해요 정말.
0: 네. 지금 딱 놀러 가기 좋을 텐데.
1: 그러니까요.
0: 날씨가. 자 일단 극장으로 놀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오늘도 영화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는 뭐예요?
1: 이번 주의 주제는 결혼식에서 네. 서가 좀 길죠.
0: 네. 네. 뭔가 결혼식에서의 목소리 톤이 네. 그렇게 밝지 않은 걸 보면 뭔가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네. 결혼식 이야기는 아닌가 봐요.
1: 사람이 여러 명 모이려면 모름지기 관혼상제 아닙니까? 결혼식이든 뭐 장례식이든 사람이 모이고 사건이 터지는 어떤 배경으로서의 관혼상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 작품에서도 쓰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편의 영화도 결혼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0: 네.
1: 그런데 결혼식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영화도 있고 네. 그리고 결혼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영화도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은 이 두 편을 엮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정도로만 언급하겠습니다.
0: 결혼식에서 생긴 일 네.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결혼식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0: 자, 첫 번째 영화는 뭐죠?
1: 첫 번째 영화는 9월 2일 개봉작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직한 이름이죠. 존 카니 감독 연출작 싱 어게인입니다.
0: 싱 어게인.
1: 네. 네. 제가 싱스트리트 재개봉 때 존 카니 감독이 파워발라드라는 신작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요. 그 파워발라드가 한국에서는 싱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고요.
0: 네.
1: 주인공은 웨딩밴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나면 피로연 파티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연주하는 전문 밴드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밴드인 브라이드 앤 그루브라고 하는 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릭이라는 남자고요. 폴로드가 연기를 하는데 아, 정말 캐스팅만으로도 무언가 이미 설득이 되어버리는 인물이고요. 이 브라이드 앤 그루브라고 하는 팀이 고급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웨딩 피로연에서 연주를 하는 어떤 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 하객으로 온 손님 중에 스타인 데니가 있는 거예요.
0: 네.
1: 데니가 누군가 하면 보이밴드 출신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왠지 솔로를 준비하고 나서는 긴 슬럼프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조금 더 짙은 스타인 거죠. 어쩌다가 리기 이 데니와 좀 주고받듯 친분을 쌓으면서 노래도 막 흥얼거리고 이런 밤을 하루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리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래 가지고 있던 미완성곡의 연주를 들려줍니다.
0: 네.
1: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얼마 후에 데니가 바로 그 노래를 자작곡으로 발표한 사실을 알게 되죠. 노래는 네. 전 세계적인 데이트를 기록하지만 저게 내 곡이다 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0: 근데 외국에서는 네. 모두가 그렇게 결혼식 끝나면 그렇게 피로연을 영화에서처럼 하는 거겠죠?
1: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외국에서 안 태어나길 잘한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게 너무 보기만 해도 나는 막 부담스럽고
1: 네.
0: 일어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네, 스피치도 준비해야 되지 춤도 준비해야 되지 저는 외국 태어났으면 분명히 월플라우로 살았을 거예요. 저쪽 구석에서. 그럼 이 주인공은 처음부터 웨딩밴드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1: 아니죠.
0: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진 않을 텐데.
1: 물론 네. 뭐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세계 네. 최고의 웨딩밴드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릭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0: 네.
1: 릭을 통해서 싱어게인이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은 사실 이거예요. 원하던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세요?
0: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1: 그러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원하는 모습이라는 게 애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이 질문의 슬픔의 농도가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애초에 그런 게 없었어서.
0: 저도 지금 생각하면 다행스럽게도 네. 별다른 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별다른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좀 만족하는 그런 삶인데 이만하면 나 야 이게 웬일이니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1: 네.
0: 정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1: 네.
0: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그게 안 될 때는 네. 그 좀 좌절감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1: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렷하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어떤 상이 있었던 분들은

0: 그걸 이루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할 거잖아요.
1: 네.
0: 가령 티모시 살라메처럼 위대함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걸맞는 태도가 그의 인생에 있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또렷한 상을 그려놓은 적이 없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슬픔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다행스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 이따금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원했던 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 네.
0: 존 카니 감독이 실제로 이 이야기를 구상할 때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렸던 질문이라고 하죠.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있나? 이게 또존 카니 감독의 생활권이자 언제나 영감의 샘터가 되어주는 그 더블린에서 본 풍경 하나에서 출발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범상하지 않은 차림새의 중년 남성이 차 뒷자리에 딸을 굉장히 어설프게 구겨넣듯이 막 놓고 있는 풍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차림

0: 못한 사람, 지금 어떤 이유로 딸을 부양하는 일이 최우선이 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든 캐릭터가 바로 릭이고요. 보이밴드로 성공한 이력이 있지만 홀로 서기가 쉽지 않은 댄이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니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 같은 경우는 미국 보이밴드 출신인 조나스 브라더스라는 형제들과 함께 보이밴드를 형성했던 그 일원 중에 한 명인 닉 조나스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1: 네.
0: 영화 외적으로까지 캐스팅의 의미를 확장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일단은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1: 저는 늘 여전히 존 커니 감독 영화를 보면 좋고
0: 네.
1: 이 영화도 당연히 재밌게 보았는데
0: 네.
1: 어떤 사람들은 존 커니 영화는 다 비슷하지 않아? 이번에도 또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떤가요?
0: 비슷한 지점도 있고, 저는 처음으로 존 커니 감독의 영화에서 느낀 감흥도 있었어요.
1: 새로운 거.
0: 그게
1: 네.
0: 뭐냐면 갈등이에요.
1: 갈등.
0: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비긴 어게인도 그렇고, 원스도 그렇고, 싱스트리트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했던 존 커니 감독 영화의 도입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거나 크게 접점이 없던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우연히 조우한 다음에 서로에게 있는 음악의 영혼을 알아보고
1: 네.
0: 무언가 교류하고 아름답게 본인들만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게 항상 그 시작점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싱어게인도 아, 그렇게 나아가나 싶은 초반 스케치가 그려져요. 릭과 데니가 서로를 만나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서로 알아보고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막 음악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걸 주고받으면 도대체 너 어디에 있다가 내 앞에 나타났니? 분위기가 막 마구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그렇게 영혼의 단짝이 될 것처럼 시작하다가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커브를 틀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데니가 릭의 곡을 표절해서 히트곡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1: 저작권
0: 사실이죠.
1: 분쟁 이야기가
0: 네.
1: 이 영화에 들어갑니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존 카니 감독 영화에서 갈등의 서사가 좀 중심에 놓이게 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비유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이에요. 계속 좀 어긋나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래의 원안을 릭이 썼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데니가 발표한 노래가 정말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이 사람의 경력을 막 마구 끌어올리고 있죠. 그런데 릭은 자기의 공로를 되찾을 반격을 자기 스스로 그냥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존 카니 감독 영화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두 사람은 어쩌면 처음으로 악연의 관계일까? 만나서는 안 됐던 사람들인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둘의 여정을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요. 갈등의 서사답게 이 영화는 음악뿐만이 아니죠. 사실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표절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는 오는데 그렇다고 이걸 예민하게 다루는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이 예술 세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누군가의 재능과 그리고 번뜩이는 창의성과 또 산업의 논리가 다 교차하는 지점의 예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존 카니 감독이 처음으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마음들이 있죠. 생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각자가 어떠한 도덕적인 의무와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는 영화처럼 저에게 느껴졌고요. 더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질문으로까지 이야기가 나가냐면 당신은 원하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에서 시작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성공은 뭔가요? 라는 질문으로까지 나아가요. 내가 성공을 바랄 때그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뒤엔 대체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당할까? 나는 대체 어떤 성공을 바랄까? 그 모습에 가지 못한 내 인생은 성공한 게 아닐까? 이런 질문으로까지 영화가 나아갑니다.
1: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가요?
0: 영화에서 릭이 이 주요 멜로디를 만들고 데니가 발표한 곡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괄호 열고 너 없이 네. 그러니까 너 없이 어떻게 노래가 가능할까라는 곡이에요.

0: 약간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답게 한번 들으면 그 멜로디가 막 흥얼흥얼 거려질 정도로 좋은 음악이에요.
1: 혹시나 멜로디를 흥얼거리지 않을까 봐
0: 네.
1: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들려주기까지 합니다.
0: 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릭과 데니의 마음의 배경은 전혀 다른 배경이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좋은 노래인데 서로가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곡 자체를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릭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공로를 찾는지, 뭐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 모든 여정을 걷고 걸어서 릭이 깨닫는 건 이거예요. 아, 모든 노래라는 게, 곡이라는 게, 혹은 나아가서 좋은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구나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릭의 여정을 보면서 존 카니 감독의 여정이 거기에 겹쳐 보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음악을 했었다는 사실은 이미 뭐 유명한
1: 그죠. 네.
0: 사실이고 존 카니 감독이 작품의 초창기에 항상 자신을 공식 석상에서 소개할 때 실패한 밴드 멤버입니다라고 늘 소개를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때는 릭처럼 음악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꿈을 조금 내려놓고 음악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 음악과 자신의 인생의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게이 사람의 새로운 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꿈의 모양을 약간은 바꿨지만 자기가 존재할 자리를 존 카니 감독은 찾아낸 거죠. 저는 그게 릭의 여정과 굉장히 닮아 보였어요. 그리고 릭이 만드는 음악이라는 건 결국 영화를 보면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면 결코 만들 수가 없는 어떤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존 카니 감독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없겠죠.
1: 이 영화 보고 나면 다이 노래에
0: 네.
1: 흥얼거리게 되고 플레이리스트에 아마 반드시 집어넣게 될 것인데, 자, 사운드 트랙에
0: 네.
1: 네, 한세 가지 정도 버전이 있습니다.
0: 아, 그쵸.
1: 인상
0: 누구 걸 들어야
1: 기자가
0: 되나?
1: 원하는 버전은 폴 러드 버전인가요? 닉
0: 네.
1: 조나스 버전인가요? 아니면 닉 조나스가 부른 좀더 세련된 팝 버전인가요?
0: 아, 이 노래가 그래도 폴 러드의 버전을 듣고 싶긴 한데
1: 네.
0: 도대체 어떻게 불렀기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가 됐는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서
1: 그렇다면 팝
0: 네,
1: 버전을
0: 그게
1: 들어야겠네요. 네.
0: 좋겠습니다.
1: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닉 조나스 팝 버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이은성 기자의 필수곡 오늘 첫 번째 영화 Sing Again 사운드 트랙에서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닉 조나스의 노래 팝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 이번 주에 배철수 음악 캠프에 전주현 씨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1위는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0: 노래 참 잘 만들어요.
1: 네.
0: 착착 감기게
1: 네.
0: 노래 참 잘 씁니다. 자, 이 영화와 함께 소개할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이 영화도 결혼식 얘기인 거예요?
1: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싱어게인이 남의 결혼식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인연 같은 악연을 다룬 작품이었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영화, 이번 주 개봉작인 더 드라마라고 하는 영화는 본인들 결혼식을 앞두고 어떤 일을 겪게 되는 커플의 사연입니다.
0: 저 이거 너무 보고 싶었는데
1: 네.
0: 그때 시사회 뭐 스케줄이 안 맞아갖고 못 봤어요. 아 이거 봐야 돼.
1: 정말 봐야 돼. 문제적으로 재밌는 영화고요.
0: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배우만 봐도
1: 네.
0: 이건 봐야 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가 출연하는 작품이고요.
0: 네.
1: 엠마에게 첫눈에 찰리가 반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여느 로맨틱 코미디의 시작과 같아요. 책을
0: 네.
1: 읽고 있는 여자에게 한눈에 반한 남자.
0: 네.
1: 다가가서 말을 걸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여자가 반응하지 않고 점점점.
0: 네. 로버트 패틴슨이 말을 거는데도. 네.
1: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커플이 이 사람 사이 커플이 두 사람이 되게 되죠. 그리고 어느덧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행복한 커플이 되는데
0: 네.
1: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때문에 단단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0: 아 결혼식 일주일 전에 왜 그래?
1: 이 결혼 괜찮을까요?
0: 그냥 그런 거 그냥 모른 척. 아니야 또 일단 알고 나면 뭔가 뭔진
1: 네.
0: 모르지만 일단 알고 나면 또 모른 척하기 힘들죠.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은 뭐예요?
1: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0: 네.
1: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오는 모든 뭐 문자, 전화 이런 걸 공개하기로 약속하면서 그날 밤이 정말 사달이 나는 이야기잖아요.
0: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더라고요.
1: 그걸 왜 해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드라마에서도 인물들을 보면
0: 네.
1: 저걸 왜 물어봐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살면서 저지른 최악의 일이 뭐야라는 질문입니다.
0: 이거는 영화를 안 봤지만 벌써부터 하지 마 대답하지 마
1: 이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별로 좋은 대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0: 그 질문을 누가 해요 둘 중에?
1: 이 신부의 들러리로 나서게 되는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성의 커플이 있어요.
0: 네.
1: 이렇게 커플 데이트를 하다가
0: 아.
1: 상대 커플이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 전에 이거 했어 라고 하면서
0: 나쁜 사람들이네. 네.
1: 그렇게 결혼을 앞둔 커플의 의심 지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0: 네.
1: 여기서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엠마의

0: 비밀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폭로된 게 아니라 그냥 엠마가 털어놓은 거예요. 분위기상 이제 한마디씩 다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허심탄회한 고백을 시작으로 이 영화에 아주 쓰디쓴 유머가 발동을 하고요.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으나 이 영화는 거의 심장을 조여오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그리고 편집이 굉장히 독특해요. 점프컷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인 커플의 현재와 과거가 막 뒤섞이는 편집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평범한 과거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 전부 찰리의 입장에서는 엠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그 편집들이 기능을 하게 돼요. 이 남자는 결혼 일주일 전이라 이 결혼을 파투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엠마를 탓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 정말 비겁한 상황만을 보여주는 남자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각자의 윤리가 있다는 점이에요. 내 행동은 그렇다 쳐. 근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어?를 이제 남에게 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이제 그때와 다른 사람이야. 달라졌어. 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 한다면 그 말을 믿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괜찮은가?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 맞는 건가?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살면서 내가 실제로 했던 일들과 하지는 않았는데 하려고 상상했던 일들 사이의 간극을 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의 질문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1: 판도라의 상자는 네. 판도라의 상자는 언박싱하면 안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0: 네.
1: 자, 아까 주연 배우는 이야기했어요. 네.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 그럼 감독은 누구예요?
0: 크리스토퍼 보글리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일단 네. 이 감독이 어떤 전작들을 만들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잡지에서 이 감독을 표현한 말이 전 너무 재미있었어요.
1: 외국 매체들은 참 그런 문장 잘 뽑아.
0: 저는 이 표현 이상의 표현을 이 감독에게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이트 앤 사운드 표현을 그대로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부조리한 블랙 코미디로 대중을 조롱하는 데 집착해온 도발적인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 대중을 조롱하는 데 집착해온. 네.
0: 도발적인 감독. 네. 크리스토퍼 보글리는 노르웨이 출신의 감독이고요. 이전에 해시태그 시그네와 드림 시나리오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죠.
1: 네.
0: 해시태그 시그네는 사람들의 관심을 소셜미디어에서 얻기 위해 자학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고
1: 네.
0: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 드림 시나리오는 사람들의 꿈에 이유 없이 등장하면서 빠르게 스타가 됐다가
1: 니콜라스 케이지.
0: 네, 네. 그가 등장하는 꿈이 악몽이 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폴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었죠. 이 감독은 미국 사회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루고 있지만 왠지 전면적으로 이야기하기에 껄끄러워하는 주제를 꺼내드는데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의 구동 방식 자체가 이게 본인이 외부인이라는 시선의 바탕에 견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감독이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욕망인 것 같아요.
1: 그죠. 네.
0: 그러니까 나 자신이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을 향한 동경도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캔슬 컬처라고 하는 것도 일상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드림 시나리오의 이야기인데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막 좋아했다가 그걸 갑자기 취소하거나 갑자기 네. 그 사람의 뭐 언급을 트집을 잡거나 심한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나 이게 바로 캔슬 캘처의 이면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유명해지고 싶은 동경도 있고 시기와 질투도 있고 각자 마음 안에 깊게 묻어놓은 뭐 출세욕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정말 못된 마음들도 있고
1: 그 마음이 가장 좀 센 것 같아요.
0: 네.
1: 누군가 정상에 서는 걸 지켜보는 네. 기쁨보다
0: 네.
1: 정상에 섰던 사람이 떨어지는 거를 목격하는 쾌감에 다들 좀 중독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도 해요.
0: 저는 레이첼 커플의 질문도 사실 거기에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이 뭐 대단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했어. 그리고 우리도 이 질문 통과했거든. 너네의 사랑은 얼마나 견고한지 두고 볼까?
1: 너네 너무 괜찮아 보여서 짜증나.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살짝.
0: 은근히 영화 안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네. 마음이 항상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크리스

0: 크리스토퍼 버글리 감독의 이전 영화들에서 심어두었던 그 마음들을 결혼으로 이제 그 시각을 바꿔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1: 네.
0: 대한 이야기로 이번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1: 말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말시키지 말라고. 아, 근데 저는 감독이나 이야기나 그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포스터만 보고 일단 이 영화는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봐야 돼. 이 둘이 일단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이 함께 출연해서 하는 뭔가는 봐야 돼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던데요.
0: 정말 연기의 면에서는 후회할 수가 없는 작품이고요.
1: 네.
0: 사실 로버트 패틴슨과 젠데이아는 올해 너무 많이 보게 되는 조합이기는 해요. 지금 오디세이에도
1: 네.
0: 나란히 부딪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출연을 했고
1: 이제 또듄 우리 또 보잖아요.
0: 듄도 봐야 되죠. 그리고
1: 네.
0: 또 스파이더맨에서 또 젠데이아를 목격을 우리가 또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너무 많이 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보고 싶은 배우 조합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젠데이아를 보면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무심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젠데이아는 제가 보기에는 예민하고 섬세한 연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큰일을 큰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쿨한 태도에서 비롯된 어떤 희한한 매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이 이 엠마 역할에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로버트 패틴슨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언제나 잘하긴 했어요.
1: 그죠.
0: 네, 이
1: 네.
0: 배우가 뭐 대단히 실망을 안겨준 적은 없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찰리를 중심에 두고 이 사람이 의심과 혼란으로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게이 영화의 백미란 말이죠. 이 사람의 초조함 혹은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이성적인 대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척하는 그 태도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게 잘안 돼서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묘하게 핵심을 비켜가는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불안을 상대에 전가시키는 비겁함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게 괜찮은 두려움인가? 저거 엠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면 결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야? 라는 생각을 찰리를 통해서 계속 하게 됐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드 패션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끝까지 너드 같은 짓만 로버트 패틴슨이 하는데
1: 네.
0: 아, 이 영화를 보면 이 배우가 정말 달리 보이실 거예요.
1: 배우는 좋았는데 그 배우가 연기하는 배역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영화 속에 그가 하는 짓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0: 정말 대단한 용기였다고 봅니다. 저는 이 역할을 선택한 것이.
1: 미움받을 용기인가요? 그죠?
0: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사실 어떻게 봐도 호감일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로맨틱 코미디의 남자 주인공에 기대하는 것은 응당, 네 과거가 어쨌든 난 너를 사랑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일 텐데
1: 네.
0: 이 사람은 그것만 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두 사람이 결혼을 할수 있을지,
1: 네.
0: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장에서
1: 네.
0: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는 오늘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 만약에 한다 한들 잘살수
0: 네.
1: 있을지까지의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결혼식에서라고
0: 네.
1: 하는 주제로 싱 어게인과 더 드라마라는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0: 엠마가 고백한 게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1: 지금 너무 궁금해요. 네.
0: 극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1: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마지막 곡은 지금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신 영화 더 드라마 삽입곡입니다. 맥 키퍼의 Pieces of Yours.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자시.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Labeling, 안 볼 지경이야. 이거 좀 떼어내고 싶어. What the hell?

0: not my name.
1: 여러분은 지금 내 체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만 원보다가 9,900원이면 100원 차이일 뿐인데 뭔가 더 확 싼 것처럼 느껴지죠? 흥미로운 건 사람들은 만 원보다 9,900원이라고 적힌 가격을 봤을 때 원가나 비용을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정한 거겠지? 이렇게 더 큰 신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가 주는 느낌을 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 라는 느낌. 그 느낌이 들면 주저없이 손이 가니까 말이죠. 오늘 날짜도 뭔가 9,900원, 19,900원 이런 마법 같은 숫자와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물건을 득템하는 것처럼 행복을 득템할 수

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 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시크릿의 매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장 보러 가실 때 가격 꼼꼼하게 확인하시나요? 요즘은 카페에서도 빵 많이 파니까 저는 이제 빵 담을 때도 보면 1 플러스 1이라고 적힌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싸겠거니 하고 담는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단품 두 개랑 가격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 돈을 모으려면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최저가도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능력을 기르질 못해가지고 매번 속는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속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알찬 소비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좋습니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출근길 마음이 싱숭생숭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해도 진짜 많이 짧아졌고요. 그런 분들 모시고 오늘도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셔서 퀴즈도 같이 풀고요.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0: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483번님, 작은 아들이 군 생활하면서 수능을 준비 중인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김해에서 청도 사리암으로 기도하러 출발합니다. 아들, 우리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 사랑해. 라고 하셨는데요. 오, 아드님도 일단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네요. 군 생활만으로도 힘들 텐데 수능 공부까지 병행을 하다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기도 해요. 자기 길을 딱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기도 잘하고 오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바랄게요. 4786번님, 새싹이시네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장 가는 길이에요. 서울 중랑구에서 순천까지 가야 한답니다. 와, 이른 새벽부터 차들이 엄청 많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새벽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다들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 거지 싶은데요. 4786번님처럼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거죠. 서울에서 순천 정말 정말 먼데 네,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8992번님. 남편이랑 저는 1년 만에 휴가 갑니다. 이번 휴가의 목적지는 베트남인데요. 열심히 일한 자 놀아라 제대로 즐기다 오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잘 놀다 오셔야죠. 베트남 지금 가면은 좀 덜 더우려나요? 날씨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좋은 휴가 보내고 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323번님은요. 남편이 폴란드 출장을 가서 청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멀리 해외까지 가서 돈 버는 남편이 안쓰럽네요. 여보, 늘 고맙고 감사해요. 몸 건강히 잘 다녀와. 신청곡은 기비의 범파입니다. 이 노래 들으며 무더웠던 여름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고 싶어요 하셨네요. 아 폴란드면은 정말 멀리 가시네요. 비행기로만 거의 한 20시간 넘게 그 정도 타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지치실 것 같은데 또 얼마나 다녀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9323번님도 남편분 없는 동안 네,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함께 할게요. 비비의 범파예요.

비비의 범파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152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처음 사연 보내봐요. 일찍 눈이 떠져서 출근할 겸 운동하러 갑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처음 사연 보내주셨군요. 앞으로 사연 자주 보내주세요. 라디오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운동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오늘의 단 출발에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992번님, 4786번님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8995번님은요. 영디는 어떨 때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끼세요? 낚시를 좋아하는 저는 바다에 나가면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라 쭈꾸미 좀 있으면 갑오징어가 나오겠네요. 평소에도 낚시 갈 때도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오, 바다 낚시를 자주 나가시나 봐요. 그러면은 제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겠는데요. 그 선상에서 먹는 그 맛 저도 한번 느끼

느껴보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저 멀리 바다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혹시나 모를 멀미의 위험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선뜻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뭘로 느꼈냐면 일단 이불을 여름 이불에서 좀 도톰한 걸로 바꿨고요. 며칠 전에는 선풍기를 약하게 틀고 잤는데 새벽에 추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깨고 그러면서 아, 이제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 느꼈습니다. 올 여름이 유독 덥긴 했는데 또 오래 덥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유승희님. 남편이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아이고, 수술 후 입원 중입니다. 입맛 없어하는 남편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복죽 끓여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빨리 회복할 수 있길 함께 빌어주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크게 다치셨네요. 부디 수술 잘 이제 됐으니까 재활 잘 하기를 바라겠고요. 아, 입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가족분들과 함께 또 토닥토닥 하면서 마음까지 잘 회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승희님. 김한결님, 영디 개강한 지 2주째 되는 대학생입니다. 솔직히 지난주까지는 개강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적응이 안 됐는데, 오늘 새벽 6시에 눈을 딱 뜨니까, 이젠 개강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이 학기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신청곡은 토마스 쿡의 청춘입니다. 아, 개강한 지 2주씩이나 됐군요. 또 이렇게 막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중간고사 와 있고 뭐 기말고사 와 있고 그러면 또 겨울이네요. 아, 참 시간 빨라요. 한결님 학교 잘 다니시고요.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토마스 쿡의 청춘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은 바람이 날씨를 꽤 많이 바꿔놓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낮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영남 해안으로는 지금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순간적으로 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리고 내일은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으로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대구가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영동지방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고요. 대부분 해상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빵크리 분들 중에 제로 음료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로 음료는 설탕이나 당류 대신 여러 종류의 감미료를 사용해서 단맛을 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설탕보다 약 200배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 아스파탐은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스파탐이 아주 우연한 실수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때는 1965년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제임스 슐레터라는 화학자가 궤양치료제 후보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슐레터 박사는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두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험을 하던 중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손가락에 조금 묻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몰랐던 슐레터 박사는 실험에 필요한 종이를 집으려다가 잘 집히지 않자 손가락에 침을 묻혔는데요. 바로 그 순간 손가락에 묻어있던 극소량의 물질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한 단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었지만 이후 다시 물질을 확인하고 연구해보니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강한 단맛을 내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후 이 물질은 설탕의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감미료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1965년 한 화학자의 손가락에 우연히 묻었던 작은 가루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감미료 아스파탐의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게 된 셈입니다.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함께 알아볼까요? 1965년 미국의 한 화학자가 위궤양 치료제 연구 중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다가 손가락에 묻히게 되었고 이 우연한 실수로 탄생한 화합물이 바로 설탕보다 200배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 아스파탐이다.

0: girl 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I'll see you out
1: 뉴진스의 하우 스윗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제르 음료에 많이 사용되는 아스파탐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제르 음료 많이 드시나요? 제르 음료뿐만이 아니고 요즘 뭐 제로 과자, 뭐 제로 아이스크림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마침 제가 얼마 전 식당에 갔는데 한 7명이서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로 음료 있어요? 물었는데 없는 거죠. 아무도 그냥 일반 음료를 먹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제로 음료에 빠져있다. 왠지 양심도 좀 챙기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새벽부터 누군가를 추적 중이거든요. 아,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가을이 오는구나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찾아서 이렇게 도망쳐봤습니다. 아, 요즘 같은 때에는 해가 뜨기 직전 풀이 많고 또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보면 귀뚜라미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잠시만요. 방금 이 소리.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죠? 지금 들리지 않나요? 오, 와, 저기 제 앞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갑자기 점프를 해서 저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아, 저기요, 잠깐만요, 귀뚜라미 씨. 아, 아니, 제가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보고 싶어서요. 아, 저기요. 아, 제가 귀뚜라미 추적하는 동안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을이 되면 유난히 귀에 잘 들어오는 소리가 있죠. 바로 귀뚜라미의 귀뚜루루루 하는 울음소리인데요. 그런데 이 소리는 수컷 귀뚜라미가 암컷을 유혹하거나 다른 수컷을 경계하기 위해서 몸의 한 부분을 비벼서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한쪽에 있는 마찰판이 다른 쪽에 있는 줄 모양의 톱니를 빠르게 긁고 지나가면서 진동이 만들어지고요. 이 진동이 넓게 퍼지면서 우리 귀에는 맑고 청량한 귀뚜루루 소리로 들리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수컷 귀뚜라미는 과연 몸의 어느 부위를 비벼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앞다리, 2번 뒷다리, 3번 더듬이, 4번 날개.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앞다리, 2번 뒷다리, 3번 더듬이, 4번 날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함께 하시죠.

네, 방금 함께 하신 곡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해였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노래를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고요. 정답 알아볼게요. 수컷 귀뚜라미는 과연 몸의 어느 부위를 비벼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까? 정답은요. 4번 날개였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수컷 귀뚜라미의 앞날개에 있는 특수한 구조를 서로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 날개에는 그 톱니처럼 생긴 부분을 다른 날개에 마찰판으로 빠르게 긁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활이 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애니메이션 중에 벅스라이프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애니메이션 참고로 진짜 명작이에요. 너무 재밌으니까 혹시 아이들이랑 같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이 얘기를 꺼냈냐면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귀뚜라미가 나오는데 그 귀뚜라미가 음악대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을 켜듯이 음악을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벅스라이프 재밌으니까 여러분 기회 되신다면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죠.

오늘은 헬스장에서 끝없이 계단을 오르는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나더라고요. 2003년 하반기에 방영되어서 최고 시청률 42.4%를 기록한 대드라마 천국의 계단인데요. 그래서 권상우, 최지우 주연의 이 드라마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첫사랑이었던 송주와 정서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난 후 겪게 되는 사랑, 시련 이런 것들을 그린 작품이었는데요. 극중 놀이공원에서 송주가 기억을 잃은 정서를 우연히 발견하고 절절하게 외치던 이 대사는 정말 압권이었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오, 마침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네,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낸 이 드라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차송주가 한정서를 그리워하면서 애절하게 피아노를 치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바로 지금 듣고 계신 곡인데요. 이 곡은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한 작곡가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 로만차고요. 천국의 계단 OST에 수록되면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클래식이 됐죠. 그렇다면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을 작곡한 사람, 낭만주의 시대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작품을 많이 남긴 이 작곡가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쇼팽, 2번 베토벤, 3번 비발디, 4번 모차르트. 힌트 드릴까요? 이 작곡가 녹턴 그리고 즉흥 환상곡으로도 많이 유명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쇼팽, 2번 베토벤, 3번 비발디, 4번 모차르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12: 빼.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3: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5: 네,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우린 정답 확인해봐야죠.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사람, 녹턴 그리고 즉흥 환상곡으로도 유명한 작곡가. 정답은 바로 1번 쇼팽이었습니다. 네, 와, 천국의 계단. 저는 2003년이니까 너무 어릴 때이긴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옆에서 그냥 드문드문하게 봤는데 이게 워낙에 좀 패러디로 많이 희화화가 돼서 그렇지 정말 명작이잖아요. 그 배우들의 열연하면서 많이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 천국의 계단 지금 다시 보면 또 재밌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국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조은미님. 몇년 동안 꼬박꼬박 넣어온 적금이 끝났어요. 매달 적금 빠져나가는 날이면 통장을 보면서 이번 달도 잘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드디어 끝이 왔네요. 큰 돈은 아니지만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배달 음식이 먹고 싶어도 참고 모은 돈이라 그런지 괜히 더 뿌듯합니다. 벌써부터 이 돈으로 뭐 하지? 라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지만 당분간은 통장 잔액 보면서 저 자신에게 참잘 모았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노래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진짜 잘하셨네요. 적금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매달 이렇게 문자로 오잖아요. 얼마 빠져나갔다. 그럼 그게 그 순간에는 속이 그렇게 쓰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아, 요즘 이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주식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다 참으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잘 모으신 돈이네요. 아까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바로바로 쓰지 마시고 좀잘 예쁘게 보관하셨다가 정말 필요할 때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은미님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러볼릭스의 버터플라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레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 모두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세대별로 유행을 어디서 접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20, 30대는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50대는 상대적으로 TV나 방송, 포털을 통해서 유행을 접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아, 이런 게 유행이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전부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유행을 쫓는 재미 좋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오래 아끼고 좋아하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의 속도로 나만의 길 벅두벅두 예, 유행어였습니다. 뚜벅뚜벅 가보자고요.

0: 있어.
1: 9월 9일 수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첫 곡 빅나티의 낭만 교향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유행에 민감하세요? 안 민감하세요? 요즘 유행을 굳이 안 하고 오래 내가 쓰던 말든 그냥 지켜도 유행에 일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저도 그래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진짜 늙그크 아니라고 소문이 나죠? 유행본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만 기다립니다. 자, 수요일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오래한 집이 진짜 맛집이에요. 새로운 맛집보다 오래된 집이 진짜 인정받는 집이니까 오늘 맛있는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달려볼까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의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전국으로 이원희 셰프님과 먹방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무주로 떠날 거예요. 어제 그거 보험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춰도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언제든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광고 얼른 듣고 올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9: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8: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늘크크 테디스 모닝. 오늘의 바람은 선선하다고 마냥 반기기엔 힘이 좀 세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부산, 울산, 포항, 거제에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내일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강풍 덕분인지 때문인지 낮 기온은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낮겠고요. 영동지방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서울이 16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발차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입에서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순식간이 지나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가사와 멜로디 들리는지 쫙 집중해서 캐치캐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곡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의영역부터 뽑아봐야죠.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1등,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빨리 함께한 노래 민경 PT 준비됐죠? 자, 집중해 주시고요. 들려주세요. 여러분 들렸어요? 눈치 못 챈 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도 다정하게 갑니다. 조금 느리게 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아, 들리네. 아, 이거 좀 들리네요. 자, 여러분들 선착순 1등은 이미 나왔고 행운 영역이 있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제목 맞춰주신 분께 저희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에이핑크입니다. 예, 데뷔 후 첫 음악방송 1위를 이 정답곡으로 기록을 했고요. 멤버들 막 울던 모습 잊을 수가 없는데 진짜 다들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예.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정답송 듣고 오는 동안 계속 정답 보내주십시오.

0: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빨리 함께한 노래 제목을 맞춰보는 입에서 퀴즈. 정답 에이핑크의 노노노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지적 참견 시점에 정은지 씨의 일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은지 씨가 워낙 성격 좋고 털털하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랑도 가족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은지 씨가 이제 솔로로 지금 앨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파도와 노래 너무 좋던데 많은 관심 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빨리 보내주신 한 분께,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릴 거고요. 다섯 분 저희 뽑힌 분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0: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74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야구장 먹거리 순위 봄. 원래 치킨이 늘 1위였는데요 올해는 육회 플러스 물회 세트가 1위를 차지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맛잘알 인정. 오, 야. 음식 배달 주문 플랫폼에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2위는 먼저 아세요? 고추튀김. 3위가 치킨이었습니다. 야, 고추튀김이 왜 갑자기 있지? 맥주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안주로 많이 또 쓰여진 것 같아요. 내년 야구장 먹거리 1위는 또 뭐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1749번님 홈런 과자 드립니다. 3811번님 최근 뉴진스의 슈퍼샤이가 9억 스트리밍 돌파한 거 봄?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땡파이에서 기록한 건데요. 저처럼 뉴진스 노래를 아직도 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쁘더라고요. 뉴진스가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슈퍼샤이는 저도 가끔 들어요. 이 스포땡파이에서 9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뉴진스의 노래 OMG, 디토에 이어서 슈퍼샤이까지 세 번째 세 곡입니다. 공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얼른 컴백해서 이 사랑 다시 생생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3811번님 막대 사탕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뉴진스의 노래 슈퍼샤이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뉴진스 슈퍼샤이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뻔?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4882번님 손흥민 선수가 패션 브랜드 사업 중단한다는 소식 봄? 축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4년간 이어오던 패션 사업을 접는데요. 흥민이 형, 이렇게 축구에 진심이면 나 2030년 월드컵 기대하게 돼. 하셨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패션 브랜드 NOS7이 시작한 지 4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해요. 아쉽지만 흥민 선수의 선택. 선택과 집중이 또 필요할 때는 하는 거니까요. 응원합니다. 4882번님 쌀맛과자 드립니다. 9200번님 해리포터 드라마 예고편 봄? 기숙사 문양들도 바뀌고 확실히 영화랑 다르더라고요. 다가오는 12월 25일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제 크리스마스 계획은 해리포터 드라마로 정했어요. 제발 재밌어라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때 예,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발라드 가수 있어요. 뭐 아침에 DJ하는 그 사람이 아직 발표는 아니라서 슬쩍 흘립니다. 미국의 드라마 제작사 HBO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드라마화 했잖아요.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빠졌던 원작의 장면 살리고요. 책에 없던 새로운 장면들을 추가하고요. 책과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변신한 해리포터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9200번님 초코볼 드려요. 8232번님 숲을 사서 국가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한 사람 봄? 멸종 위기 동물들 터전을 지켜주려고 평생 모은 자산으로 평창의 숲을 사서 개발은커녕 국가에 보호 요청을 한 사람이 있대요. 숲이 축구장 70개 크기라고 하던데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농업법인 초록원의 심정진 대표입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품어준 심정진 대표님 덕분에 숲속 수많은 생명들이 앞으로 계속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네요. 와, 멋지네요 진짜. 예, 이런 선한 영향력 존경합니다. 8231번님 말차맛 과자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이쯤에서 유아의 숲의 아이 듣고 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 출근길 대체로 평소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사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사고 있었던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월릉에서 신대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도심 방향은 구리 시계에서 월릉까지 지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월릉까지 다시 군자에서 성수까지 정체가 두드러지고요. 의정부 방향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조금 더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까지 지체인데 그래도 정체가 심하진 않은 편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시계에서 반포까지 밀려있고요. 내부순환로 양방향도 정체가 심하진 않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가 있는데
1: 네.
0: 안 봐도 비디오다.
1: 어.
0: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얘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 뭐 이런 거 있는데
1: 네.
0: 쓰시죠.
1: 안 봐도 비디오다.
0: 안 봐도 비디오다.
1: 어젯밤에도 썼고요.
0: 쓴다니까 이게 다 쓰는
1: 말이야.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 이거 꼭 노래도 붙여야 되잖아요.
0: 아, 그렇지. 약간 네. 어깨 춤추면서 해야 돼.
1: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0: 저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1: 늘크크네요.
0: 늘크크죠.
1: 아.
0: 늘크크이자 영크크.
1: 그럼요.
0: 나는 걸 영크크들이 몰라.
1: 아 맞아.
0: 영크크들은 늘크크의 이 감성 모르잖아.
1: 원래 그 트렌드는 늘크크들이 먼저 만들었거든요.
0: 그래. 그런데 우리는 영크크까지도 알고 있는 거지.
1: 맞아 맞아.
0: 으이그 너네가 더 못한데.
1: 으이그.
0: 으이그. 자 깨알뉴스. 일하는 게 최고입니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전동 킥보드 문제 정말 심각했잖아요.
0: 아, 맞아요.
1: 고라니처럼 사각지대에서 아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이 서울시에 따르면 킥보드 없는 거리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0: 그래, 이거 좀 빨리 저는... 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새롭게 지정되는 거죠?
1: 네,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운가와 송파구 위례 트렌진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 거리 등 세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운가도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로써 서울의 킥보드 없는 거리는 모두 다섯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0: 네, 다른 곳 보다 이 다섯 곳을 키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겠죠.
1: 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민원, 불법 주정차 신고, 인파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신규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0: 네.
1: 앞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이륜 평행차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가 됩니다.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관할 경찰서가 현장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예, 킥보드 없는 거리가 잘 지켜져서 보행자들이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테마파크 이용권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에버랜드의 경우 종일권 가격이 처음으로 7만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0: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7만 원 생각도 못했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 거죠?
1: 네, 에버랜드는 다음 달 6일부터 종일권 가격을 3천 원 인상하는데요. 극성수기를 기준으로 대인과 청소년 종일권이 기존 6만 8천 원에서 7만 1천 원으로 오릅니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의 1일 이용권 정상 가격이 7만 원을 넘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쟁사인 롯데월드도 올해 4월 성인 1일 종합 이용권을 6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3천 원을 올렸습니다.
0: 네, 3천 원씩 다 올리는데 이 테마파크들의 가격이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1: 네, 에버랜드는 이번 가격 인상 배경으로 콘텐츠 투자와 누적된 비용 상승을 꼽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사파리와 멀티미디어 쇼 등 콘텐츠 개발과 함께 누적 된 원가 상승, 인건비, 운영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금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0: 해외 테마파크와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특별히 비싼 편도 아니죠?
1: 아 그렇긴 합니다. 이 해외 주요 테마파크와 비교를 하면 국내 이용권 가격은 아직 낮은 수준인데요.
0: 네.
1: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와 도쿄 디즈니시의 성인 1인권 최고 가격이 약 9만 4천 원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약 10만 7천 원짜리 구간도 신설이 됩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경우에는 방문 날짜에 따라서 성인 1인권이 약 14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0: 해외 테마파크는 가격대 진짜 상당하네요. 에버랜드 이용권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뭐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이번 달 안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테디, 혹시 요즘 따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진 않나요?
0: 이런 무서운 질문을 하고 그래요. 한때 이런 때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1: 네.
0: 지금 괜찮아요. 왜요?
1: 요즘같이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는데요. 이를 계절성 탈모라고 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시고 계신데
0: 다행이에요,
1: 많이 안 빠지죠?
0: 안 빠져.
1: 네, 이게 특히 가을이나 초겨울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낮아진 기온과 습도로 인해서 두 두피의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0: 모낭 활동이 둔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이 시기에는 두피와 모발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1: 맞아요. 환절기 어떻게 관리해주는 게 좋을까요?
0: 우선은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고 손끝으로 가볍게 두피를 마사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염색이나 파마처럼 두피와 모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시술은 가급적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과 철분, 아연, 비타민, 비군 등 모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소중한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게 환절기에는 두피와 모발 관리 우리 신경 더 쓰자고요. 아, 테마파크 이야기하니까 가고 싶다.
0: 네.
1: 놀이 기구 타는 거 좋아해요?
0: 저 엄청 좋아요. 진짜 좋아하는데 예. 저희 아들이 똑같이 좋아요.
1: 조금 석준이가 더 크면은 네. 경땡월드 거기 무서운 거 다 있으니까
0: 월미도도 정말 무서운 거
1: 월미도는
0: 많잖아요.
1: 월미도는 좀 다른 느낌으로 무섭고 경땡월드 네. 드라켄 그 꼭 타십시오.
0: 오, 네네.
1: 90도로 한번. 떨어지는
0: 도전해보겠습니다.
1: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네. 예. 자,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바란 퀴즈. 반반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 신청하시죠.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바로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5년차 워킹맘 김태영입니다. 요즘 석사 논문 쓸 때 생긴 불면증이 갱년기로 더 심해져서 밤을 꼴딱 새우는 날이 많은데요. 굿모닝 FM 덕분에 기분 좋게 출근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반한 퀴즈 참가하려고 휴가 냈어요. 혹시 신청하는 걸 까먹을까 봐 회사 책상에 포스트잇까지 붙여놨어요. 꼭 뽑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넣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저는 마포에 거주하는 두 딸 엄마 김태영입니다.
0: 아, 태영님 반가워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얼마나 주무셨어요, 오늘은?
1: 오늘 아이들 학교 가는 날이어서 기상은 똑같이 했는데요.
0: 예.
1: 네.
0: 일찍 좀 주무셨어요, 그래도?
1: 네, 실제 잔 시간은 한 3시간?
0: 어머, 네. 잠을 너무 작게 주무신다.
1: 아, 네. 자고 싶은데 잠을 잘 못 자요. 열감 때문에.
0: 체력은 괜찮아요?
1: 거의 출근하고 그때부터는 영혼이 나간 상태로 쭉 보내다가.
0: 아, 그러면 네. 어떻게 회복을, 건강을 위해서 뭔가 챙겨 드시는 음식이라도 계신가?
1: 요새는 갱년기 영양제 먹고 있고요.
0: 예. 그게 좀 도움이 네. 돼요?
1: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0: 아, 뭐 기분 좋은 음식들, 좋아하는 음식들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1: 네, 감사합니다.
0: 남편분이 근데 반반한 퀴즈 참가한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0: 어머, 그럼 부부가 다 지금 선택이 되신 거네.
1: 네, 근데 남편도 사연을 제가 적어가지고.
0: 아, 태영님이 사연 적으면 당첨이 많이 되네요.
1: 아니, 근데 오늘은 연락이 안 올까봐 계속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0: 그럼에도, 아니, 이렇게 글을 네. 잘 쓰셔가지고. 작가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필력이 네. 좋으신데. 남편분은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 남편이 사실은 상식이 많아서 항상 제가 뭘 물어보거든요. 근데 간신히 6개 맞춰가지고.
0: 아, 그래도 성공했다. 다행이다.
1: 아, 네네.
0: 아, 오늘 어때요? 그러면 자신 있으신가요?
1: 저는 요새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네. 사실 제가 맞춰보면 한 3개, 4개밖에 못 맞추더라고요.
0: 어머, 어떡해. 오늘은 그래도.
1: 자신은 없는데.
0: 예. 네. 저랑 이제 호흡을 잘 맞춰서 성공해 보자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제한 시간 77초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99단을 외자. 99.
1: 81.
0: 사자성어예요. 대를 이어서 여러 세대 동안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대대.
1: 손손.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나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
1: 룰라.
0: 꽹과리, 징, 장구, 북 이 네 가지 타악기로 신명나게 연주하는 우리나라 전통 민속 음악은?
1: 패스.
0: 오,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1: 코 깨진다.
0: 개작두를 대령하라.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 판관?
1: 포청천.
0: 오, 최근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발표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1: 메시.
0: 바닷물에서 소금을 섭취하고 남은 짜고 쓴 액체로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1: 패스.
0: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에서 M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1: 머신.
0: 1885년 영국이 약 2년 동안 점령했던 우리나라 섬으로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이 섬은?
1: 거제도?
0: 아니에요. 비슷해.
1: 외도.
0: 비슷해. 아까 거제도 비슷한데.
1: 패스.
0: 어허.
1: 네.
0: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가지 악기로 신명나.
1: 그런.
0: 너무 아깝다.

0: 잘 보셨습니다.
1: 저희 아이가 3월 놈이 동아리였는데.
0: 그래, 아 어떡해.
1: 네.
0: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자, 잘 풀었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만 쳐서 성공하셨습니다. 아, 10만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콜라 세트까지 획득을 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남편분보다 하나 더 맞히셨어요.
1: 아, 그러게요. 성공했어요.
0: 나이스. 아까 사물놀이 네. 틀리셨고 네. 바닷물에서 소금 석회라고 남은 짜고 쓴 액체로 두부 만들 때 사용하는 걸 이제 간수라고 합니다. 간수.
1: 그러니까요. 아, 네.
0: 아, 이것도 아시는 건데. 네. 그리고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영국이 2년 동안 점령했던 섬은 거문도.
1: 아, 거문도.
0: 아, 네. 거제 들어가셔가지고 맞추는 줄 알았어.
1: 네.
0: 거문도였어, 아, 거문도.
1: 네.
0: 어이, 상식이 풍부하신데요.
1: 감사합니다.
0: 대형님, 멋졌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네.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제가 많이 부족한데, 항상 밝게 잘 커주고 있는 두 딸 기특하고 고마워. 그리고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는 남편 사랑하고, 내 자매 열심히 키워준 부모님 감사합니다.
0: 어머, 태형님.
1: 네.
0: 왜 이렇게 멋지세요?
1: 아, 아닙니다.
0: 예, 오늘 멋진 하루 보내시고.
1: 네.
0: 늘 저희 부부를, 또 반반한 퀴즈 다 참여한 부부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사물놀이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사물놀이의 사물은 꽹과리, 장구, 북, 징을 뜻하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면서 전체 연주를 이끄는 악기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를 이걸 입으로 내라고요? 이 소리를? 이야, 이거 그냥 힌트 이거 준비하기 싫으니까 저한테 더 떠넘기네요. 이거. 예, 수민 작가가 냈나요? 예, 맞네. 수민 작가네. 아, 진짜.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정답 제발 보내주세요, 여러분.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번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원타임 쾌지나 칭칭.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사물놀이 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담당하고 연주를 이끄는 악기, 정답은 바로 꽹가리였습니다. 힌트가 기가 막혔다는 의견이 많네요. 부끄럽다는 의견도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 참고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정말 생각이 제각각이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이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둘씩 짝지은 다음 간단하게 요청합니다. 자, 펭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랬더니 A는 어른 펭귄, B는 아기 펭귄, 다음 두 사람 중 A는 만화 주인공 펭귄, B는 장난감 펭귄, 그 다음 A는 수영하는 펭귄, B는 걷는 펭귄. 둘이 같은 펭귄을 떠올린 경우는 12%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너와 내가 참 다른 게 당연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7: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0: 간단한 초자치료 또는 내시경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AG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타이어 월드에서 일하고 있는 오부장입니다. 중장비 타이어, 기계차 타이어, 특수 타이어 그것만 지급하고 있어요. 저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요. 대한민국의 1인자예요. 한 60년 다 돼가요. 저희 하도 이제 오래 일하다 보니까 다 이제 노련미가 있어갖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기계차 타이어 앞에 보이다시피 요거 이제 새거 교환하고 이제 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쉬며 가을에 10월달 되면 낙 이제 카티나스 좀 다니고 뭐 이제 이남에다가 뭐 와이프하고 너희 네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37살, 아니 47살, 작은 애가 33살, 아니 43살. 야 원석아, 제사가 더운데 수고해라. 여러분 모두 해피요. 굿데이.
0: 아 너무 사랑스러우시네. 중장비 타이어 수리를 하시는 오부장님 오승옥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와 일단 2000 지금 17년에 살고 16년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들 딸들 예, 아들들 나이를 한 10년 젊게 얘기를 해서 너무 좋네요. 60년째 타이어 업계에서 일하시는 진짜 명장이십니다. 명장 존경스럽습니다. 말투도 너무 정겨우시고 아 아이들이 아빠의 이런 10년을 어리게 보는 이 추억 속에 갬성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10월에 갈치낚시 가신다고 했는데 와 갈치낚시는 좀 어렵지 않나요? 약간 고급 아닌가요? 낚시 중에서도 깊은 바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잘 다녀오시고 낚시 또 성공하시면은 또 이것도 연이니까 저희 사진 보내주십시오. 아 궁금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0: course on RUE.
1: 맞춤법 틀리면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나가요.
2: 네.
1: 우리말 강태공.
2: 예.
1: MBC 이휘준 강태공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1: 예.
2: 네.
1: 아, 낚시 좋아하세요?
2: 아,
1: 안 좋아하시네. 안 좋아하시네.
2: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예.
2: 일단 배멀미를 정말 심하게 합니다.
1: 어, 그래요.
2: 아, 저는 바로 토합니다.
1: 어.
2: 예, 구토 나와요. 그리고 예. 하나는 이제 벌레가 너무 많아. 낚시하러 가면.
1: 바다 낚시인데도?
2: 바다 낚시는 조금 나은데 거기는 이제 배멀미고요. 민물낚시 가면
1: 민물낚시 가면 벌레가 많고.
2: 네, 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1: 바다 낚시 가면 멀미하고.
2: 예, 회 이런 건 너무 좋아하는데
1: 어.
2: 그 환경이 제가 안 좋아하는 걸 다 갖추고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2: 예,
1: 그렇게 또 예민하신 못 가시죠.
2: 예. 예민하다뇨. 아니, 예민하다기보다는
1: 예, 예.
2: 예, 좀 몸이 안 따라준다.
1: 몸이 안 따라준다.
2: 예, 몸이 안 따라준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언어 이유의.
2: 네.
1: 예, 뭐 중요합니까? 맞춤법 맞추면 되지.
2: 그럼요.
1: 예. 시작해볼까요?
2: 네. 자, 궁금했던 다이어드 여러분 또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후에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0: 저기 아 저기요 밟혔잖아요. 발을 어디다 내딛는 거예요?
1: 아 죄송합니다. 별빛이
0: 내린다. 아 괜찮아. 뭐야 너무 잘생겼잖아. 아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발을 잘못 내딛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1: 좀 네? 이상하네요. 뭐라고요? 내딛었다가 아니라
0: 네. 네.
1: 내디디었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0: 어머 맞춤법도 완벽하게 하네. 너무 멋지다. 플래팅 좀 해볼까? 아 그랬구나. 저 이번에 내려요.
1: 안녕히 가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아니고요. 저 이번에 내린다니까요.
1: 네. 그 내릴 때 발 잘 내디디고 조심히 가세요.
0: 아니, 맞춤법이 중요한 게 아니. 이번에 내린다고요.
2: 아이고, 참 아가씨. 하차 벨을 누르세요, 벨을.
0: 아, 진짜 아저씨가 아저씨, 저 내려요. 태순이 험난하다. 태순이
1: 민망한
0: 험난하다.
1: 상황이에요. 그렇죠.
0: 험난해 진짜.
1: 예.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내디디었다, 내디뎠다, 그리고 내딛었다입니다. 야 오늘 어렵습니다.
3: 오늘 발음도 어려워요.
1: 저한테도 어려워요 오늘.
3: 명확하게 안 들리네. 그렇습니다. 내디디었다.
1: 네, 내디디었다.
3: 네.
1: 자 오늘 상황극에서 버스에서 발을 밟힌 태순이 발을 밟은 휘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 제가 발을 잘못 내디뎠어요. 이렇게 내디뎠네요. 이렇게 했는데
3: 네.
1: 이런 상황에서는 휘준의 말대로 내디디었다 또는 내디뎠다라고 해야 됩니다.
3: 내디뎠다.
1: 내디뎠다.
3: 너무 애교 부리는 것 같을 것 같은데.
1: 내디뎠다.
3: 내가 발을 잘못 내디뎠다.
1: 귀여워.
3: 이거 봐. 약간 애교 부린 같이 이게 맞춤법에 맞춘 거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아.
1: 이랬으면 같이 내렸다.
3: 아 진짜?
1: 네 이랬으면.
3: 아 그래?
1: 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3: 예, 예.
1: 내딛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내딛다 이거는 내디디다의 줄임말이에요.
3: 네.
1: 벌써 어렵죠 그죠?
3: 헷갈려요.
1: 다만 뒤에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딛고 내딛지 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는 줄임말인 내딛다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뭐뭐 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땐 줄임말의 활용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를 지금 약간 테디 현기증 나죠?
3: 아니요. 뭐.
1: 아니 괜찮아요?
3: 예.
1: 네, 내딛다에 뭐뭐 어를 붙여가지고 내딛어라고 하지 않고 본말인 내디디다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디디어라고 하거나 또는 내디디어를 줄인 내디뎌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0: 입니다. 레딧 얻다가 아니라 레디디 얻다, 또는 이걸 줄인 레디뎠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자, 뭐, 아가 이게 알고 와요.
1: 빨리
0: 와,
1: 해요. 예, 빨리.
0: 자, 정리하면 레딧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레디더, 레디뎠다 이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1: 어, 끝났어요?
0: 네, 레디디었다, 레디뎠다 이렇게 해야 돼요.
1: 알겠습니다, 여러분.
0: 네. 약간 네. 그거 같다, 경찰청 쇄창살 그거 같아요.
1: 어,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약간 내가 그린 그림. 네,
0: 저도 지금 예, 네. 당황스러워요.
1: 예,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0: 때는
1: 네. 레디따를 사용하고 네. 이응으로 그러니까 어. 아, 오, 뭐 이렇게 이응으로 시작되는 거 할 때는
0: 모음으로
1: 레디디다, 예, 원 그걸 써서
0: 그거를 네, 활용해야 된다.
1: 레디디였다, 네. 레디뎠다 이렇게 써야 된다.
0: 네.
1: 오늘 난도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셨어요? 일로 네, 오세요.
0: 예. 많이 힘들겠다 오늘. 네.
1: 하나, 둘, 셋, 화이팅! 피셜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아 내일 쉬셔도 돼요. 초대석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 하루는 좀 쉬어가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비전 아나운서 금요일날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올게요.

0: 윤상 한 걸음 더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쩝쩝박사 이완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이 떠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무즈 갑니다. 무즈 기대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며 첫발을 내디디셨을 때 바람이 확 달라졌다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낮더위가 한 발 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넘었는데요. 오늘은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도 27도, 대전, 대구 26도 예상되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 영남지방,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구름 많으면서 일부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진 영남 해안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 내일 아침은 16도로 내일은 더 시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용입니다.
0: 네. 가을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1: 네.
0: 떠나기 참 좋은데.
1: 그렇습니다.
0: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좀 등산, 바다.
1: 아, 산, 저는 사실 바다. 바다보단 산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못 다녔어요. 네, 또 자유 시간을.

0: 얻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1: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0: 네, 네, 네. 잘 아실 테니까
1: 네, 잘 해결하시고요. 네.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감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일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극우 압승, 이혼 소장, AI 일탈입니다.
1: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극우 압승입니다.
1: 네, 독일 이야기인데 독일에서 주목할 만한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0: 네, 독일 동부의 작센알 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성향인 독일 대한당이 44%를 득표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독일 대한당의 이번 득표율은 직전 2021년 선거 당시의 두 배입니다. 다만 세석이 모자라서 과반 의석을 얻지는 못했고 다른 정당과 연정하면 주정부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구했습니다. 이 경우 나치가 패망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1: 예, 주요 정당들은 극우 정당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선언을 했네요.
0: 네, 극우 정당의 제도권 진출을 우려해온 독일 이 주요 정당들은 이른바 방화벽 원칙, 독일어로 브란트마워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세워왔습니다. 극우 정당과는 연립정부도 하지 않고 정책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은 건데요. 다만 옛 동독공상당의 후신격인 이 급진 좌파 정당은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유화책이나 반이민 정책이 독일 대한당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1: 보니까 나치 동조 발언까지 처벌하는 독일이잖아요. 네. 극우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약진을 했죠?
0: 사실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곳이라서 더 충격이 큰데요.
1: 그러니까요.
0: 독일 대한당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지역이 옛 동독 지역입니다. 이곳들은 실업률이 8%대 이를 만큼 통일 이후에도 서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요. 독일 대한당이 바로 그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파고들었습니다. 생활비 부담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치안 문제, 이런 그동안 쌓였던 불만도 흡수했습니다.
1: 예, 인구 210만 명의 작은 주의 선거 결과인데도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겠죠.
0: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당의 간판인 이 마리 르펜이 30%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첫 극우 대통령 탄생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극우 정당인 영국 개혁당도 5월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서 의석수가 2석에서 1,400여 석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유럽 전반에 이 극우화 바람이 불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 그러게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혼 소장입니다.
1: 이혼 소장을 보내온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오늘 검찰에 넘겨진다고요?
0: 네, 경찰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수감된 30대 현직 공무원을 오늘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은 이 숨진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피신한 뒤 이혼소송을 내자 이 소장에 적힌 임시주소를 보고 쫓아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0: 네.
1: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요?
0: 네, 가해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경찰은 명백한 보복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살인 혐의는 이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사형 무기형이 가능한데요. 보복살인 혐의는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10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5살인 딸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아이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해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이미 가정폭력 피해로 보호를 받던 중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제도상 허점이 좀 있는 건 아닐까요?
0: 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가정폭력을 4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파출소를 직접 찾아가서 남편이 흉기를 들이밀면서 누구 한 명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호소했는데요. 한 번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남편이 폭행하기까지 해서 구속영장도 신청됐었습니다.
1: 예?
0: 근데 이땐 가정폭력 혐의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인 남편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1: 아이고.
0: 결과적으로는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놓쳤던 셈이죠. 또 피해자는 거처를 옮긴 뒤에 차 내비게이션을 그 내비게이션의 검색 기록이 있잖아요. 이 기록까지 지우면서 주소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소장 때문에 남편에게 주소가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 보완이 필요합니다.
1: 그렇네요. 재발하지 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AI 일탈입니다.
1: AI 일탈, 좀 무서운데. AI가 이제 사람의 지시를 어기고 해킹을 벌였어요?
0: 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만든 이 에이전트들 얘기입니다.

0: 겁니다. 에이전트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에이전트들이 지난 7월에 허깅페이스라는 외부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허깅페이스는 개발자들끼리 인공지능 모델을 올리고 내려받는 일종의 플랫폼이고요. 오픈 AI는 에이전트들에게 인터넷 연결 없이 일종의 격리 구역에 가둬두고 각자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시켰는데 에이전트들이 몰래 인터넷에 연결도 하고 외부 해킹까지 집단으로 저질렀습니다.
1: 무섭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해킹이라는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게 진짜 영화 같은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죠?
0: SF 소설 같은데 네.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사후 분석 보고서 두 건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미 AI들의 일탈은 해킹 두 달 전인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어진 과제 해결이 좀 어려우니까 에이전트들이 우회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요. 일단 오픈 AI 시스템 내부 소프트웨어에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허점에 에이전트들끼리 허점 구석에다가 메모를 남겨서 마치 게시판을 쓰듯이 7만 건 넘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또 리더격인 에이전트는 스스로를 이 페이지 1 10841 이렇게 이름도 붙였습니다. 이 과정에 규칙을 어기고 자신들이 테스트 환경을 빠져나온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그 흔적이 발견될까 봐 로그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1: 와, AI 에이전트들이 집단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이게 좀 놀라운 지점입니다.
0: 네, 에이전트들은 자신들을 스웜, 스스로 무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에이전트들이 인간이 내준 이 보안 과제를 정답을 얻으려고 테스트를 잘 보려고 허깅페이스를 해킹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미 정답은 내부에서 서로 부정행위로 컨닝도 하고 뭐 역설계를 해서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해킹은 오픈 AI의 채점 시스템, 에이전트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 부정행위를 잡아낼까 봐 그 가능성을 우려해서 채점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속일 방법을 찾는 중이 벌어졌습니다. 의인화해서 말하자면 인간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뭐 이게 역할 범위에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양심적인 에이전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킹을 계속했습니다.
1: 오픈 AI 내부에서도 경고가 나왔다고요?
0: 네, 오픈 AI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수석 과학자가 현지 시간 6일 안전장치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향후 이 모델 개방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연구자인 아예자 코트라는 AI 시스템이 인간을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이 완전한 AI 장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절반 이상 온 것처럼 느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1: 사실상 진짜 그렇네요. 무섭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인간이 준 과제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일탈이 아닌 일탈을 숨기려고 해킹을 저질렀다는 게 아주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AI 개발이 안전보다는 속도에 방점을 두고 진행되다 사고가 터진 건데요. 오늘의 핵심 한 줄, 가속하기 전에 안전벨트부터라고 하겠습니다.
1: 중요한 겁니다. 예. 또 브레이크 장치도 잘 돼 있어야
0: 그렇습니다.
1: 속도 올리는 엔진 개발도 가능한 거니까.
0: 사실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1: 모르죠. 자, 이쯤에서 나수영 기자님과 인사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신청곡 못 띄워드려가지고 금요일에 오늘 띄워드릴까 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0: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신청했는데요.
1: 예.
0: 이게 사실 이제 제가 군생활할 때 처음 나왔던 노래여가지고 뒤늦게 군생활할 때 힘들었을 때 많이
1: 위로가 됐다.
0: 네, 위로가 됐던 노래입니다.
1: 안정감이 있죠.
0: 절망이랑 싸울 때 좀 춤을 추자는 얘기가 있어서.
1: 네. 멋집니다. 예, 메시지까지 기억하면서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들으면서 보내드립니다. 나수영 기자님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들으시고요.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작합니다.

0: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사고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장안교 못 가서 2차로에 사고 났는데요. 도봉지하차도 입구부터 장안교까지 정체고 다시 군자에서 성수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도 성산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막 처리가 끝났습니다. 정릉에서 성산까지 아직은 좀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성수대교 쪽은 홍지문 터널 일대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도 한강대교 부근 끝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 일대, 또 국회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호대교 부근으로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 동호대교는 북쪽으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다이어트 주사도 이 시간만큼 효과 없어요. 인간 이긴 자로.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아, 제가 이겨냅니다 여러분.
0: 예, 이겨내요.
1: 진짜 여러분들 다이어트 주사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0: 다 소화됩니다. 다이어트 주사도 소화돼요. 다이어트 주사에 양념 쳐서 먹어요. 자, 오늘도
1: 아, 왠지 해보고 싶잖아요. 아, 갑자기 또
0: 맛쟁이 시사 시즌 2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먹고민 상담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먹는 고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먹고민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이원희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리 도착한 먹고민 먼저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박지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냉동실에 떡이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저도요.
0: 아, 진짜?
1: 네. 여기저기 행사 때 받은 담례떡부터 가족들이 직접 만든 약식, 인절미, 절편이 있어요. 냉동실에 들어가면 깜빡 잊어서 챙겨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도 안 합니다. 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이게 제 생각에는 전국 그 냉동고에 집에 있는 냉동고에 들어있는 떡의 양만 합쳐도 제 생각에는 기가톤급일 겁니다. 진짜. 네. 엄청 많아요. 혹시 집에 떡이 없는데. 네, 떡 있어요?
1: 저희는 없어요.
0: 저희는 있어요. 아. 네, 저는 그리고 워낙 또 떡 보여가지고 아침에 보통 이제 나갈 때 그 전날 만약에 먹을 걸 참고 잔다 그럼 못 참잖아요. 아,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면은 그때는 우선은 찹쌀떡을 하나 주머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은 출근해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 주머니에 따끈한 품원으로 얘가 해동되기 시작합니다.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이게 쫀득해졌을 때 꼭 찹쌀떡이어야 돼. 왜냐면은 맵쌀떡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한번 데피거나 한번 다시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찹쌀떡은 요 품원으로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갑자기 얘가 쫀득하게 늘어납니다. 그때 드실 거를 진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1: 진짜 떡보다 진짜 떡보다. 예,
0: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먹을 때 좋은 떡들이 있지만 냉동칸에 있는 떡들은 그게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저는 아 진짜 나 이거 듣고 나서 내가 이래서 이긴 자로라고 불린다라고 놀리면 안 돼요?
1: 네.
0: 진짜 놀리면 안 돼요?
1: 안 놀릴게요.
0: 네. 놀리면 안 돼요?
1: 안 돼요. 안 돼요. 안 놀려요.
0: 네. 혹시 여러분들 그 요즘 카페 많이 가시니까 조금 단맛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이제 물이랑 냅킨이랑 비치되어 있는데 카페 시럽이라는 게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1: 있죠,
0: 계시나요?
1: 있죠, 있죠. 네.
0: 그게 정말로 물이랑 설탕을 그냥 녹여놓은 거예요. 네, 뭐 다른 거 뭐 많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 떡이 남았을 때 그 카페 시럽을 큰 거를 사봤자 진짜로 한 1, 2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반 통을 냄비에다가 끓여요. 그래가지고 끓여. 네, 얘를 졸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뭉근하게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동칸에서 떡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거를 계속 거기다 퐁당퐁당 퐁듀처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 떡이 그냥 말랑해지는 게 아니시로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면은 그때 찬장을 열어가지고요 시리얼을 꺼냅니다. 네, 시리얼을 꺼내거나 아니면 왜 그 까만색 오땡오 그 과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얘를 으깨요. 네, 그래가지고 그 떡을 하나씩 그냥 젓가락으로는 안 건져져요. 얘는 그 건지개 있잖아요. 예. 건지개로 건져가지고 부서뜨린 과자에다가 넣고 비벼요.
1: 와.
0: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먹으면 그때부터는 떡이 늘어져 쭈득하고 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긴 자로라고 불리는 거예요.
1: 와, 네. 와 형은 뭐. 야,
0: 이거 아니,
1: 뭐
0: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은
1: 약간 존경심이 생기네요.
0: 왜냐면은 보통 이게 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달큰하게 뭐가 발라져 있는 떡들은 그냥 데펴서 먹으면 되는데 절편이나 인절미나 이런 떡 종류들은 그냥은 데펴가지고 잘 안 들어가. 많이 안 들어가. 그럴 때는 카페 시럽을 살짝 중탕하듯이 끓이시면서 거기다가 그러면은 진짜로 동선이랑 스피드가 완벽해요. 냉동칸에서 꺼내가지고 얘를 넣어놓고 얘가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전에 넣어놨던 걸 먹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가 익고 있어. 하나를 다 먹으면은 냉동칸에서 꺼내 넣고 해가지고 얘를 무한 루프를 돌 수 있어요.
1: 조용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허거처럼.
0: 허거처럼. 그치.
1: 거의 달고. 당당한 탕, 달달한 탕에 네. 계속 떡을 던져서 먹는 거야. 와 근데, 그리고 그 소스는 뭐 이렇게 콩가루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과자 다 부숴가지고.
0: 테디 나 지금 그 표정 싫어.
1: 아, 난 형 처음으로 난 네. 누구 보고 이런 생각 한 적이 없는데 네. 형 진짜 그만 드세요.
0: 아 근데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왜냐면은
1: 와, 대단하다.
0: 이게
1: 인정한다,
0: 또
1: 내가. 와.
0: 바삭한 시리얼이나 과자 이렇게 부서뜨려가지고 이렇게 무쳐 먹는 거잖아요. 너무 맛있어.
1: 미쳤다 네. 진짜 저 형 어떡하지? 네. 아 이렇게 해 드시면은 어느 디저트보다 네. 막강한
0: 네. 예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그 저기 홍콩이나 이 그 동남아 같은데 디저트를 보고 배운 음식이에요.
1: 그래 홍콩 대만 이런 데 잘 어울리는 네, 디저트다 맞아요. 느낌이 네.
0: 그런 게 있어요. 시럽에다가 끓여가지고 그 말랑말랑한 떡 같은 가루 묻혀서 주는 거 있잖아요.
1: 와. 네. 대박입니다. 여러분, 네. 예, 웬만하면은 고민 살살
0: 네.
1: 보내주세요.
0: 살살 보내요. 네.
1: 너무 센 레시피가 나가니까.
0: 이긴 자로?
1: 아, 이긴 자와 함께 네. 하겠습니다. 맛진 시사 시즌2. 저희 지난주에 무주 떠났었는데, 이번주도 무주 가나요?
0: 맞습니다. 이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오늘 너무 그, 저기 뭐야, 반딧불 축제 다녀오신 분들 때문에

0: 사연이 풍성해지거든요.
1: 아, 4일부터 했으니까.
0: 네. 어. 네. 오늘자 기준으로 우선은 12일까지 아직은 반딧불 축제가 계속 열리니까요. 꼭 한번 가보실 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반딧불 축제 말고도 매년 재미있는 행사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에서는요. 무주 산골 영화제가 개최되는데요. 국내 대표 야외 영화제로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 속에서 돗자리를 펴고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1: 이야, 좋다. 네. 낭만 있다, 낭만 있어. 네. 아, 유진 작가가 다녀왔구나.
0: 올해 다녀왔어요?
1: 네? 좋았어요?
2: 네, 좋았어요.
1: 혼자?
0: 좋았어요?
2: 친구들이랑?
0: 친구들? 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시죠.
1: 오케이, 오케이.
0: 네, 좋습니다.
1: 돗자리가 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아, 돗자리가요? 네, 하나짜리여가지고 무릎 위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 친구끼리 무릎에 앉는 거죠, 원래.
0: 네. 자, 그리고 10월에는 무주 국유산 야행이 펼쳐지는데요. 우선 밤에 문화유산을 즐기는 전북 무주군의 대표 야간 문화관광축제라고 합니다. 무주의 한풍루, 무주향교 대성전, 무주 대차리 섭다리 등 무주의 다양한 국가유산을 밤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주 국가유산 야행 한번 꼭 한번 가셔서 역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주 핫하네요. 뭔가 행사가 네. 좀 유니크한 행사가 많네요. 보니까. 네,
0: 그리고 덕유산도 있어가지고 산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고요. 무주의 위치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지만 전북과 충청도와 그다음에 경북의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무주기도 하거든요.
1: 그렇네, 그렇네.
0: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 축제도 다양하고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무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무주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과 맛집 얼른 2주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것도
0: 네.
1: 볼빨간 사춘기가 예, 부른 노래. 무주를 줄게.
0: 네.
1: 무주를 줄게.
0: 우주를 줄게죠.
1: 무주를 줄게. 듣고 올게요.

0: 받으셨어요? 예, 네. 우주를 줄게. 우주를 줄게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무주의 음식들, 맛집들, 추억들 얼른 만나볼까요?
1: 네, 우선 82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검 매지컬에 나왔던 무주 맛집 산땡이요. 박보검 씨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고 궁금해서 가봤었는데요. 토종닭으로 만든 백숙으로 몸보신 제대로 했어요. 딸기 막걸리도 새콤달콤한 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야, 이게 또 나왔었구나.
1: 너무 좋다. 와, 근데 아, 여기는 뭐 거의 뭐 닭도리탕에 우선은 토종닭 백숙에 난리네요.
0: 아, 근데 백숙은 뭐 어디나 다 맛있는 건데. 네. 와. 여기 이제 딸기 막걸리가 네. 있어가지고 곁들여 먹으면 맛있다.
1: 맛있겠다. 아니 그리고 저번 주에도 무주 맛집 많이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예. 지난주에 신주인님도 능이백숙을 보내주셨었고 그 다음에 0100님께서도 산들땡이라고 능이버섯전골 파는데 이 버섯전골이나 아니면 이런 백숙전골 같은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물론 우리나라에 이 백숙전골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와 여기는 비주얼이 딸기 막걸리. 아 딸기 막걸리 안 되는데.
0: 아, 그리고 볶음밥까지 이제 볶아서 드시는데 보니까 네. 맛있겠네요. 네.
1: 저는 그래서 꼭 이런 여행을 갈 때 여러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요.
0: 네.
1: 왜냐면은 운전을 해야 되는 피해자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내가 이런 딸기 막걸리도 먹을 수 있어.
0: 형아 네. 같이 내가 가면 되는데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운전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1: 저도 술을 잘 안 먹는 타입이긴 하지만 이 능이백숙 같은 거를 먹으면은 꼭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술자리가 마련된다라고 해야 되나? 내 위 안에서 이렇게 오늘은 좀 넣어줄래? 라고
0: 맞아,
1: 이렇게
0: 맞아. 아 맞아.
1: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조금 먹어도 되니까.
0: 이제 즐기는 게 이게 그럼요. 확실히 같이 먹을 때 행복함이 네. 있습니다.
1: 아, 맛있겠다.
0: 다음 분은 9883님.
1: 아, 나도 이분 소개하고 싶었어요.
0: 진짜로? 네. 덕유산에 갈 때마다 가는 땡마을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탕국수 맛집인데요. 국물이 걸쭉한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도리도리 뱅뱅도 꼭 드셔보세요. 근데 주말 점심에 가면 웨이팅 진짜 기니까 각오하셔야 돼요.
1: 아 유명한 집이구나.
0: 아 유명해서 또 웨이팅이 있구나. 네.
1: 아니 실은 이렇게 또 저희가 저번 주에 무주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죽, 어탕국수. 네. 그래서 원래 보통 국물을 끓인 다음에 이 소면이나 수제비 같은 게 들어가면은 어탕국수, 어탕수제비가 되는 거고 밥 넣고 끓이면 어죽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민물로 해서 끓이면은 정말 도리뱅뱅이지 비주얼 어떡할 거야.
0: 도리뱅뱅 너무 맛있. 겠는데요.
1: 와
0: 하나도 안 비리대요.
1: 도리뱅뱅이 진짜 과샥과샥하잖아요.
0: 예.
1: 근데 거기에 어탕국수가 끈적한 국물이 꿀떡꿀떡 넘어가면은 와 나 어탕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0: 진짜 맛있겠다.
1: 나 어탕국수 진짜 좋아해. 알고 있어요, 테디.
0: 알겠어.
1: 알아줘요.
0: 알았어요. 알았다고.
1: 나 이긴 자로예요.
0: 어탕국수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1: 네, 좋습니다. 예. 네, 669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라땡가든이라고 물갈비집 추천합니다.
0: 물갈비.
1: 간장 맛이랑 매콤한 맛 둘 다 맛있어요. 아삭한 콩나물 산처럼 올라가 있는데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극락이에요. 그리고 당면사리 선택 필수예요, 필수.
0: 아하. 야. 물갈비 저 한 네. 번밖에 못 먹어봤는데.
1: 아, 물갈비 한 번밖에 못 드셔봤어요. 예. 와, 실은 이게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돼지 양념갈비를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이거를 소갈비로 한다 너무 고급져요. 예, 네,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콩나물 팍팍 얹어가지고,
0: 그렇지.
1: 당면 팍팍 넣어가지고, 자글자글 끓고 있는 서울식 불고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역에 가면 이 물갈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네, 그렇네. 네,
1: 그래서 이 포뜬, 우리가 그 포 떠가지고, 넙대대해져 있는 양념갈비를 갖다가 매콤한 양념에다가,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곱창 같은 거, 돼지고기, 그러니까 돼지 곱창 같은 거 넣어가지고,
0: 대창.
1: 구수하게 대창.

0: 아, 거기까지는.
1: 아, 알겠어요. 아, 너무 먹고 싶다. 침이 계속 삼켜진다. 나는 거. 네.
0: 또 하나 보죠.
1: 네. 277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무주에 갔으면 송어회를 먹고 와야죠.
0: 아, 송어회.
1: 네. 덕유 땡 송어회. 그냥 알려주라니까요. 이건 덕유산이잖아요. 누가 봐도. 네. 덕유 땡 송어회 유명합니다. 색은 연어랑 비슷한데 식감은 더 탱글탱글 맞나요? 여기에 무주 생 막걸리 한잔하면 무주를 다 즐긴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송어회 지금 찾아보니까 빛깔이
1: 네.
0: 형.
1: 그쵸. 네.
0: 미쳤어요.
1: 네. 연어는 salmon, 그 다음에 송어는 trout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예,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송어 같은 경우는 횟감이나 구이감으로 먹었을 때 너무 맛있거든요. 예, 이게 고소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송어회 양식장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제가 알기로도 무주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 쪽으로 가면 있고, 전국에 몇 곳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맑은 물 있는 데서만 양식이 돼요. 네, 그래서 살맛이 되게 싱그럽거든요.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송어 드시잖아요. 이게 한 몇 주 동안 연어로 잘 못 돌아.
0: 아, 진짜?
1: 네, 네. 제가 그래요.
0: 네. 송어회 먹어본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한번 먹어봐야
1: 한번 제대로 된 데 가서 드시면은, 예. 무주 여기도 이제 맛집이라고 하니까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면은,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실 테니까, 예. 송어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오늘도 시간이 또, 네. 이게 지역별로 두 주나 가는데도 아, 쉽지가 않네요.
1: 와, 지금
0: 마칠 네. 시간 돼서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드릴게요.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 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무주 2주차 이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지금 현재 제 눈앞에 있는 세 분 작가님이 쓰러지셨습니다.
1: 네. 네.
3: 송어회로 콩가루 뿌려가지고 맛있게 참기름이나 들기름 싹 뿌린 다음에 초장으로 싹싹싹 버무리면은 송어 초무침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거 듣고 지금 쓰러지셨는데 여러분들 무주 가셔서 네, 머루주랑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0: 했거든요. 예. 예.
1: 지금 머루주 안 그래도 예. 여기 7652번님이 맛집은 아니고 무주 가시면 머루 와인 동굴 가보세요. 와인 숙성고도 구경을 하고 무주에서 만든 머루 와인도 시음할 수 있어요.
0: 오, 맛있겠다.
1: 아, 동굴 체험으로 네. 가면 또 와인도 시음도 되고.
0: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베리류들을 만든 영동이나 아니면 무주 같은데 이런 머루주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요즘은 맛도 그 단 계열 아니라 드라이 계열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요즘 맛들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맛있어졌거든요.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너무 좋네요. 아, 네. 다음 주는 또 어디로 떠나야 될지
0: 한번 또 아주 좋은 지역 고민해서 예. 여러분들이랑 한번 또 예. 뭐 왜냐면은 문자가 늘 쏟아지기 때문에
1: 쏟아져요.
0: 이제 걱정이
1: 가나.
0: 없습니다.
1: 어딜 가나 아, 너무 시간이 좋아. 부족해. 자, 끝곡으로 아울시티의 파이어플라이스 띄워드리면서 셰프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0: 좋습니다.
1: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보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